0: 7월 29일 마음만큼은 시원한 수요일 아침 첫 곡은요. 이지나 시간아 천천히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스녀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한 봄이 조금 더 머물러졌으면 좋겠지만 요즘엔 봄이 실종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계절일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여름은 왠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막 그 폭염도 시작되지 않은 그 시점부터 폭염 소식이 전달되고 아직 9월도 오지 않았는데 9월까지 덥다고 하고 그런 소식들이 벌써부터 여름은 참 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으면 8월이에요. 8월에는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입추라는 절기가 8월 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여름 이렇게 보내는 거 신나게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이 여름 어떻게 즐기면서 계신가요? 나만의 여름나기 비법, 재밌게 즐기는 방법 있으면 함께 나눠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이름은 샵 1공사 CPB10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도 어서 출첵해 주시고요. 김남숙님은 더워이용 시원한 노래로 시원한 오늘 기대해봐요. 기대해도 됩니다. 오늘 코너에는요. 정말 시원한 노래로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스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6분 되어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참 좋은 오늘 은빛스녀입니다.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은비 창가. 지금 내가 무언가 먹고 싶다는 건 내 몸이 그 영양소를 보내달라는 신호라는 것. 젖은 솜처럼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몸이 보내는 다정한 메시지라는 것. 누군가가 유난히 보고 싶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는 것.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이 있다면 그건 잠시 멈춰도 된다는 마음의 신호. 사고 싶은 물건으로 자꾸 방을 채우고 싶다면 어쩌면 물건보다 빈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라는 뜻일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아 좋아 라는 미지근한 말은 사실 그저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삼복더위에도 식욕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달리고 있다면 삶의 의욕도 식욕만큼 왕성하다는 뜻 아닐까요? 집캉스로 OTT 영화를 주구장창 보다가 줄거리가 헷갈리기 시작했다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느라 뇌에 잠시 버퍼링이 걸린 거고요.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럴까? 나랑 참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여름 휴가는 정말 특별하게 잘 보내야지. 이렇게 야무지게 계획을 세운다면요? 결국 가장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가장 붐비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조금은 웃픈 진실도 있는데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 내 안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다정한 오늘이기를 바라봅니다.

I'll be missing you, Puff Daddy, featuring의 Faith Evans, 112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어떤 신호를 보내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신호를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드디어 휴가 절정기 이른바 7말 8초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호가 느껴지나요? 내 몸과 마음에 느껴지는 신호. 올해는 좀 특별한 휴가를 보내야지. 아니면 올해는 휴가 없이 지내야지. 여러 가지 이것저것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신호도 느끼지 못하시나요? 여하튼간 7말 8초 아이들 방학도 맞추다 보면 장마도 피해야 되고 휴가 일정도 이리저리 맞추면 비슷한 시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휴식을 보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누구와 함께 잘 쉬고 돌아오느냐 이게 또 우리의 행복도를 가름하죠. 올여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 잘 따라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그 신호대로 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신청곡 데이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장마 끝자락이고 본격적인 폭염도 또 시작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럴 때 꼭 들어야 될 노래들 있잖아. 휴가 절정이기도 하고요. 휴가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바다로 가고 싶지 않나요? 바다. 산도 좋지만 왠지 바다가 끌리죠. 오늘은요. 시원한 바닷송, 시원한 파도소리로 유혹하는 바다가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바닷송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부터 샵 103 빵뚝으로도 올려주세요. 예, 3999님 씩씩합니다. 신현님 목소리 병원에 크게 틀어놓고 시작해요. 아 그러게요. 우리 더워서 제가 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씩씩한 소리를 듣고 이 더위에 또 씩씩하게 신나게 즐기시라고. 신화승님 여름나기는 마음먹기도 중요함을 느꼈어요. 즐기자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다녀오는데 이동시 잠깐도 어찌나 뜨거운지 햇볕 알레르기가 일어나더군요. 지금은 성경 필사하면서 오카리나도 불고 내 집안이 천국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이 좀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도 있는데 햇볕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창문에 태양열 설치돼서 도움받고 지낸다고도 하셨는데 모쪼록 건강하게 이 햇볕 조심하면서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예, 오늘 또 이 바닷송이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릴 텐데요. 마중송으로 이 노래로 시작할게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

Sea of Love, Fly to the Sky였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입니다. 2주간의 특별한 문화선물. 8월 10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모슬리 첼로 페스티벌인 서울 2026 패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에 들어오셔서요,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은 9시 22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바다송, 바다송입니다. 장마 끝 본격적인 폭염 시작, 휴가 절정기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송으로 함께합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그 시절 여름 나만의 바다송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 저 샵 1053 빵톡으로 또 기다립니다. 누르면 나오는 주쿠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바다송. 바다를 노래하는 바다송. 여러분의 신청곡 받습니다. 내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서 바로 올라나온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그 옛날 친구들과 차창을 열고 크게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수학여행 버스에서 목이 쉬도록 불렀던 노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족과 함께 떠난 바닷가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노래 한 곡만 들어도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 그 여름에 내가 다시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더위에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바다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유료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바다송 첫 곡은요, 7476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시작합니다.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바다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476님, 신하숙님이 신청하신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7131님이 신청하신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구혜연님이 듣고 싶어하는 듀스 여름 안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휴가라 기대도 되고 아이들 없이 둘이 20년 만에 진정한 휴가를 간다는 구혜연님. 그동안 휴가를 시댁 해남으로 갔었다고 하셨네요. 그러면서 예,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잘하셨어요. 꼭 가세요. 그리고 이제 해남 아닌 거죠? 반대편으로 가세요. 두 분만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는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 바다송입니다. 바다송. 시원함의 끝판왕. 바다를 노래한 명곡들. 이 노래 없이는 이 폭염의 계절을 절대로 지나칠 수 없어요. 여름 노래 중에서도 시원한 절대 강자 바다 노래들 지금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시는 대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바다송은요. 김남숙님이 듣고 싶어하는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김정배님이 듣고 싶어하는 바다새 바다새.

지금 나오는 곡은요, 5815님이 듣고 싶어하는 썰물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들으면서 그 다음 여러분이 신청한 노래 계속 이어질게요.

5815님이 신청하신 썰물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김남숙님, 5153님이 듣고 싶어하는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김정배님이 듣고 싶어하는 바다새 바다새, 0430님이 신청하신 송창식 딩동댕 지난 여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침 듣고 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눈을 감으며 파도가 밀려오고 시원한 여름을 신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렸는데요. 아, 오늘 보내주신 바닷송들 그리고 저마다의 여름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바다 앞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일터에서 방구석에서 노래로 남아 시원한 여름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왠지 노래를 들으면서 올여름은 참 신나게 시원하게 보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끝곡으로는요, 7277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 빚어낸 기이한 모양의 돌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돌 하나에 담긴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취미이기도 하죠. 평범한 돌도 어떤 모양을 품는 순간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아마 우리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과 노력일 겁니다. 알렉산더 게디케이의 콘서트 스위트, 콘서트 에튜드, 연주회용 연습곡, 작품 49, G단조, 트럼펫의 마틸다 로이드, 그리고 리 레노울즈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알렉산더 게리케의 콘서트 에튜드, 콘서트 에튜드 작품 49 G마이너, 트럼펫의 마틸다 로이드, 리 레노울즈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2026년 7월 29일 11시 00분 경기, 광주, 파주 남부, 서울 서남권, 인천, 전남, 고흥 남부, 충남, 태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안경규 씨,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수요일 시작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날짜는 잘 가네요. 7월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시는 유클림들, 명동백장님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강금석 씨도 유쾌한 클래식 가족분들 즐거운 클래시컬 하루 되세요. 어, 멋진 표현입니다. 클래시컬한 하루. 자, 그리고 김양희 씨,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더위 먹어가지고 요새 좀 어지러웠어요. 다니는데. 아, 좀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막 어질어질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김양희 씨 감사드리고요.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연일 무더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 시원한 유클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 잘 유지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계선 씨도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사막 속에서 핀 장미석 올려드려요. 아, 저게 장미석이군요. 따끈한 밖으로 나갈 용기 챙기며 함께합니다. 일하러 가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나비엔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KT 키움증권 KT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폴 윌리엄스의 레인보우 커넥션. 1979년에 나온 The Muppet Movie 가운데서 이 Kermit the Frog 하면서 이제 그 거기 머펫 쇼에 아 이 또 그 등장하잖아요. 이 프로그 개구리가 아주 귀엽게 노래하고 이거에 맞춰서 요요마가 연주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레인보우 커넥션이 뜻하는 것은 희망, 꿈, 또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그 작곡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또 예쁜 곡 들어봤고요. 자, 안녕하세요. 유크레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1번님 더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습도가 그리 높지 않아 상쾌한 기분입니다. 오늘도 유쾌한 클래식에 감사하며 함께합니다. 아우, 이양선 씨 감사합니다. 지정화 씨 안녕하세요. 저는 소금빵과 피낭시에 전문점을 운영해요. 저의 제품들은 매일 유크레에서 클래식 들으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감동입니다. 이거 먹으러 가야 될 텐데 제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능급 씨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해 주시고 그 소금빵과 피낭시에가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을 통해서 이렇게 발효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잘 빵이 만들어지면 아주 그 맛있는 클래시컬한 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주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세계 최정상 플루티스트 아에르데 국제 콩쿠르 미넨에서 우승한 이후에 이 플루티스트 김유빈이 베를린 그 콘서트 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이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죠. 김유빈의 플루트과 또 고음악의 거장 리차드 이가가 함께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를 부천 아트센터에서 이었는데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이 공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5곡을 연주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하셔서 또 우리 샵 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분께 2장씩 해서 10장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공연이네요.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스트링 트리오, 현악 3중주, E플랫 장조 작품 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트리오 짐머만의 연주입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스트링 트리오 현악 3중주 E플랫 장조 작품 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들으셨습니다. 트리오 짐머만의 연주였는데요. 여기 바이올린의 이 팀 너무 훌륭합니다. 프랑크 페터 짐머만 그리고 또 비올라의 앙투안 다메스디 그리고 첼로의 크리스티앙 볼테라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의기투합한 트리오 짐머만의 멋진 연주였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상숙 씨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경란 씨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세요. 네, 우리는 아침부터 문화예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엑도르 베를리오즈의 생포니 판타스틱 환상교향곡 그 중에서 2악장 엉발 무도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모습을 커튼 뒤에서 다 이렇게 훔쳐보고 있어요. 자, 엉발 왈츠 함께 듣겠습니다. 왈츠 니콜로 움베르토 포로니 지휘한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앙발 바이스 무도회 와이츠 들으셨습니다. 니콜로 움베르토 포로원이 지휘한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도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빚는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톱스키입니다.

1990년 드미트리 흐바로스톱스키는 고향 크라스노야르스크 오페라 발레 극장에서 고별 자선 공연을 연 뒤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러시아를 떠납니다. 이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세계적인 바리톤으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팬들은 그를 시베리아의 호랑이, 은발의 백작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긴 이름을 어려워하는 동료와 친구들에게는 그냥 드미트리 또는 지마라고 불러달라며 웃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특히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이 밤색? 예, 이렇게 브라운에 가까운 짙은 회색이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은발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블랙 의상을 즐겨 입으며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는데요. 언뜻 차가워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무대 밖에서는 소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러시아 가곡을 누구보다 아끼는 성악가였죠. 오페라뿐 아니라 콘서트와 음반을 통해 치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무소우스키의 가곡을 꾸준히 소개하며 러시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쏟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세레나다 돈주아나, 돈주앙의 세레나데의 이 곡 작품 38-1,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바리 일리아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에게는 한때 술고래라는 의외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전성기 시절에는 공연을 마친 뒤 보드카를 두 병이나 비울 정도로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1997년 첫 내한 공연 때는 소주를 마시며 오, 에따 소크, 이건 주스야 이러면서 잔을 연거푸 비워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 일화도 전하는데요. 하지만 술은 그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무대 컨디션까지 영향을 받자 그는 2000년 무렵 과감히 술을 끊기로 결심했는데요. 그 빈자리는 운동과 사우나 그리고 독서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근육량을 자랑했죠. 자, 2001년에는 오페라 무대에서 인연을 맺은 메초 소프라노 플로렌스 일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무대에 섰는데요. 무대 밖에서는 장난기 많은 성격으로도 유명했죠. 동료 테너 호세 꾸라와 칼 대신 보면대를 들고 장난스럽게 칼 싸움 장면을 연습하는가 하면 인터뷰 중인 동료 곁에 불쑥 나타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사라져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이 오르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만큼은 달랐죠. 강렬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단숨에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빈첸조 벨리니의 이 뿌리따니 오페라 청교도 가운데서 오르도베 푸고마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 페르 샘프레 이오티 페르데이 자 함께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 이온 마린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빈첸조 벨리니의 이쁘리 따니 오페라 청교도 가운데서 청교도의 이제 리더이죠. 리카르도 경. 근데 이 리카르도 경이 엘비라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아르투로한테 이제 시집을 가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완전히 영원히 잃어버리는구나. 오 도베 푸고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 per sempre io ti perdei. 아 영원히 너를 잃어버리다니 이러면서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이 발음 어떻게 강세를 어디 둬야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드미트리 미의 강세가 있습니다. 미의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오에 있어요. 오의 강세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 걸 따라해 보실래요?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리아 라슈코옵스키 라슈코옵스키 오에 있어요 강세가. 자 이 클래식 음악 세계에서 디미트리는 드미트리입니다. 디미트리 아니고요. 디미트리는 그 불가리아 사람들이 디미트리죠. 드미트리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요나스와 함께 한 시대의 진심 여심을 잡아 흔드는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듯합니다. 유능구 씨 올려주셨고요. 자 이진 씨가 이제 어디 액센트를 줘야 해서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일리아 라슈코옵스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술 이재진 씨 올려주셨고 유쾌한 클래식 또 정수란 씨 들어오니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 들리네요. 수요일 아침 산뜻한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CPBC FM 이재진 씨도 올려주셨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시간 와 감사해요 또 올려주셨습니다. 2037 쓰시는 분 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예상하듯 햇살이 아름다우면서 따가운 듯하네요. 오늘도 유클 들으며 행복 충전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또 뭐 이 맨체스터 시티 뭐 이런 팀들 오던데 또 그 어떤 팀이 이길지 뭐 이제 축구 경기도 이제 스페인 우승 맞히셨듯이 한번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르보페르트 에스토니아 작곡가죠. 에스토니아 아까 그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돈주안의 세레나데 그때 피아노를 쳤던 피아니스트 이바리 일리아가 에스토니아 출신 또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세르게이 다렌스키하고 베라 가르나스타에바한테 이제 반주 이 지도를 받았던 피아니스트거든요. 자, 그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이 또 미니멀리즘 음악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리사 바티아슈빌리 그리고 피아노의 엘렌 그리모. 엘렌 그리모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리사 바티아슈빌리는 조지아 출신이죠. 자, 치즈가 맛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두 분의 멋진 연주 기대하면서 저는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6: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6: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희갑 작곡의 향수, 테너 박인수, 또 이동원의 노래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지용 작시의 곡 함께 또 우리 아름답게 만나봤고요. 아, 박인수 선생님 생각나고 또 보고 싶네요. 7월 29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또 출발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향수입니다. 정수란 씨 올려주셨고, 유경란 씨, 유클에서 향수를 들을 줄이야. 왜요? 향수 꽤 틀었는데. 이양선 씨, 박인수 이동원님의 향수 다음 주 입추가 들어있습니다. 어? 다음 주 입추가 있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희망의 좀 그 빛이 비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또 윤은구 씨, 아까 슈피겔 임슈피겔 들으시고 아르보 페르트의 곡, 이 음악을 처음 알게 된 건 홍상수 감독 영화 생활의 발견에서였던 듯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이 슈피겔 임슈피겔은 거의 20개가 넘는 영화에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는 10번째, 2002년에 영어 제목이 On the Occasion of Remembering the Turning Gate라는 제목으로 생활의 발견이 만들어졌는데, 그 10번째로 이 슈피겔 임 슈피겔을 썼던 그 영화였고, 저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으로 기억하냐면은 About Time 있죠. About Time하고 그다음에 Gravity가 2013년에 두 작품이 나왔는데, 그때 바로 이 슈피겔 임 슈피겔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 리차드 커티스 감독, About Time, 알폰소 쿠아론의 Gravity 기억나시죠?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른해지는 거울 속의 거울, 에잇 힘내야지 그늘은 시원하네요. 어젯밤은 맞바람 창을 열어놓아서 새벽엔 이불을 덮게 됐어요. 습기가 사라지니 하고 엄계선 씨 올려주셨고요. 유경란 씨, 이름 너무 어려워요. 줄여서 부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 본문에서 지마라고 불러달라고. 지마. 지마라고 드미트리 부르시면 됩니다. 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에어비앤비 코리아, 키움증권 제공으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함께합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 장희범의 솔선수범에서는 제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이 아르카디 볼로도스 러시아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아트센터에서 예전에 아주 멋진 공연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스브루크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봤는데 아 정말 압도적인 연주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곡도 쉽게 들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아르카디 볼로도스. 이 자스브루크 페스티벌에 매년 또 이렇게 서기 때문에 자스브루크 팬들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무대 뭐 정말 만석을 이루는 그런 공연이죠. 자, 그가 피아노 리사이트를 파리 서쪽에 위치한 보아드 블로뉴, 블로뉴 숲에서 그 외 돈카를로로 유명한 블로뉴 숲이죠. 그 숲 안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 퐁다시옹 루이비통 그 오디토리움에서 강당에서 열린 리사이틀 녹음 실황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루이비통 재단.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끝났습니다. 5시에 끝났다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를 못 들어가 봤는데 그 랑랑도 공연을 하고 그런 거, 첫 공연을 아마 랑랑이 했을걸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곳이고 자 이곳에서 열린 그 리사이트를 바로 실황으로 담았습니다. 소니 클래시컬 2026 물론 뭐 실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조금 안 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음악 감독들이 하지만 그 실황의 매력 정말 박수가 함께하고 또 약간의 소음도 들어있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생동감 있는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실황이 아주 매력적이죠. 이 연주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장조 도이치번호 850 작품 53 가스타이너를 감상하시겠는데요. 이 곡은 그 금년에 이뮨찬이 슈베르트 레퍼토리를 연주했잖아요. 그 레퍼토리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곡으로 또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1악장은 알레그로 비바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가슈타인에서 시작된 새로운 자신감. 1825년 여름 건강을 회복한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의 휴양지 가슈타인에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소나타는 가슈타인 소나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첫 악장. 베토벤을 떠올리게 하는 당당한 에너지와 슈베르트 특유의 노래하는 선율이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의 문을 여는데요. 아르카디 볼로도스는 과장된 표현보다 자연스러운 호흡과 풍부한 음색으로 긴 악장의 구조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갑니다. 자, 이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베르트 음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의 절대적인 투명성이다. 우리 모두 그 슈베르트의 곡을 들을 때 너무나 서정적이고 이 토벨북도아라는 그 내겐 너무 이쁜 당신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제랄드 바르도 나왔던.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집안에서 이제 다들 식사하면서 슈베르트 곡을 듣고 있는데 제랄드 바르도가 한마디 하죠. 아 슈베르트는 너무 아파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바로 그 절대적인 투명성 모든 이 감정과 표현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또 그런 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처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적은 음 안에서 전달이 되고요. 모든 것이 연주자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된 음악에서는 연주자의 정신성과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자, 알레그로 비바체 함께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디장조 도이치번호 850 가스타이너, 이 가스타인 지방에 갔을 때 영감을 받고 쓴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듣고 계십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셨습니다. 2악장 꽃 모토는 가곡을 닮은 슈베르트의 서정성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민찬 이제 오사카 공연에서 이 2악장에서 아주 그 놀라운 아주 경건한 사운드에 놀랐던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악장은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피아노 음악으로도 느낄 수 있는 악장입니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끊임없이 새로운 표정으로 변화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는데요. 격정보다는 절제된 감정과 긴 호흡이 중요한 음악으로 폴로더스는 섬세한 터치와 풍부한 음색으로 한편의 리트를 듣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폴로더스가 받았어요. 메뉴인은 예우디 메뉴인은 슈베르트를 연주할 때는 영원의 문에 다가가기 위해 아주 조금만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시 거의 최면에 가까운 강렬함으로 연주를 했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다른 연주자들은 공허한 연극적인 표현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슈베르트 음악은 극도로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악보에 검은 잉크와 흰 종이로 적혀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진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알렉산드르 골덴바이저, 이 20세기의 러시아의 또 아주 명인 거장의 에피소드인데요. 라흐마니노프가 지휘하면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 2번을 연주했는데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서는 디미뉴엔도 점점 여리게 연주하라. 자, 디미뉴엔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자 골덴바이저는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악보에 적은 것을 잊어버리시오. 자, 놀랍죠. 근데 라흐마니노프 자신도 자신의 사실 악보에 루바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악보를 문자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가장 큰 실수는 교조적으로 되는 것이다. 음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아르카디 폴로더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또 연주하는지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디장조 도이치번호 850 작품 53 가스타이너 이 보아드 블로뉴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 퐁다시옹 루이비통 오디토리움에서 연주한 실황으로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디장조 도이치번호 850 2악장 꽃 모토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르카디 폴로더스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장조 도이치번호 850 그중에 2악장 꽃모토 지금 들으셨습니다.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 전곡 감상하고 있는데요.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2026년 앨범 첫 곡은 바로 슈베르트 앨범입니다.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왜 녹음을 선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올리베 벨라미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라이브 공연은 손끝을 스쳐 지나가는 진실의 순간이다. 그 안에는 연약하면서도 유일무이한 무언가가 존재한다. 스튜디오에서는 실수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프로니츠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간불, 이 녹음 시작 표시 오네요. 이런 것처럼 딱 들어오면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내 심장은 뛸 것을 멈춘다. 아, 그렇죠. 많은 피아니스트들에게 녹음은 콘서트홀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의 절반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 표현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대중은 완벽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마음에 들 때까지 같은 부분을 계속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함정이 되는 사치입니다. 공연에서는 모든 위험과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음악을 가장 충만한 형태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튜디오 앨범이 아니고 그 실황 녹음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그 그리고리 사칼로프처럼 말이죠. 자, 3부 3, 4악장 춤에서 환희로 피날레를 향하여 3악장 스케르초는 경쾌한 리듬과 재치있는 악상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이어지는 트리오에서는 이 3악장이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트리오거든요. 한층 부드럽고 목가적인 선율이 펼쳐지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활기찬 스케르초가 돌아옵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4악장 론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악장은 밝고 생동감 넘치는 주제가 여러 모습으로 되돌아오며 작품을 힘차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4악장이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자, 슈베르트 특유의 풍부한 선율과 자유로운 전개 그리고 볼로도스의 유려한 연주가 어우러져 긴 여정의 끝을 환한 빛으로 완성합니다. 자, 집에서도 슈베르트의 곡 다양하게 연주하는데 아직 준비가 된 것은 녹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밝혔습니다. 자, 훌륭한 연주자죠. 자, 이제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아체 트리오,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장조 도이치 번호 850,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더위 잘 견뎌내시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어제 구마모토 강진에 사망자는 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700선까지 후퇴하며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어제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명피해를 포함해 건물 붕괴, 화재, 도로 파손 등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과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사흘 동안 비슷한 규모 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재까지 현지 공관 등에 접수된 한국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과 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어젯밤에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검사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에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700선까지 후퇴하며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전 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4.89%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과 비교하면 4.32%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69.23% 하락했고 150만 원 선도 붕괴됐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과 비교하면 5.11% 하락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조정식 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기속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연임은 현행 헌법상

0: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장실도 재확인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의장실과 사전에 연임 관련 소통을 한 적이 없다며 연임 개헌이란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에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임기 연장 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다루는 헌법 제128조 2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의장이 기자간담회 답변에서 말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위해선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고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인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연임을 얘기하는 건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 노동조합 본부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노조 건물과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당시 모습이 보존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자 금속노조 위원장은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했다며 양 정상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반기 매출 1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2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7% 증가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RAM과 NAND 플래시 모두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며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수익성을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 수요가 함께 확대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당원들 가슴에 열이 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고에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계속 경고만 하면 그게 당의 이롭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당과 당원들을 공격한 일이라며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또 해당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 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어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사유를 든 것으로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9일에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검찰을 떠나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수사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데 대해 내란 특검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피고인 닥성재에 대한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에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토를 거쳐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불명예 전역한 주성훈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최근에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가담을 미리 알거나 용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에 정치적 계엄 같으니 항명으로 엮이더라도 절대 따라가선 안 된다는 법무실장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군단에서 설치했던 지역 단위 계엄사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대장으로 승진했던 주 전 사령관은 계엄 연루 의혹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달 초에 국방부로부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지난 14일에 전역 조치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관위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선관위 직원을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투표율 조작 사태와 관련해 합수본이 선관위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수본은 경기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투표자 오후 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서 수사 중입니다.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합동으로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단체들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앙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성명을 통해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조직을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군을 겨냥한 무장조직의 반격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중단했고 이후에 이란 역시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지금까지 최고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30억 원이 넘는 단지 9개 주택의 올해 보유세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절반이 넘는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제일 높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4도, 청주와 전주 35도, 대구는 3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지방은 체감 온도가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반면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김지현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97일째 강용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축제죠.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D-1년, 와,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년 여름이 되면 전 세계의 청년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찾아올 텐데요. 이 WID가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기쁜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에드윈 킴의 용기를 내어라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뜻을 담은 사전 행사로 우리 가톨릭 문화와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2026 가톨릭 문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신신우신에서 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D-1년 특집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2027 서울 WID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이제 본당 신자분들 보면 열심히 이제 묵주기도 하시면서 세계 청년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또 마음 모으고 계시고요. 신부님, 홈스테이 신청은 어디다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우리가 세계 청년대회를 앞으로 딱 1년 앞두고 정말 이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세계 청년대회를 기다리는 마음과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혜님께서요.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청년대회 생각하면 청년이 아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최경혜님 어서 오시고요. 사실 이제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아, 이 세계 청년대회 즐기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우리 또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시간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란님께서 어머나 시작부터 수녀님도 보이시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우리 수녀님 어떤 분이신지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볼게요. 1449님께서 오늘 미남 신부님 한 분과 수녀님 그리고 두 분의 청년들 나오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우리 이 시간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어서 오세요.

딱 열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강경민의 빵집을 찾아와 주고 계시는데요. 여서연 조형예술대학님께서 기대됩니다. 가톨릭 문화박람회 화이팅! 하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이 과연 우리 가톨릭 문화박람회는 어떤 시간일까?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본당마다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본당도 이제 포스터를 받아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그림들, 예쁜 그림들에 수사님 그림도 보이고 뭔가 예쁜 그런 길의 모습도 보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스가 차려져 있는 그런 포스터 그림이었는데 오늘 함께 모신 이 네 분께서 어떤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 잠시 후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용인의 신신우신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특별한 빵을 굽고 있는데요.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 서울로 모이는 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 우리 그런 가톨릭 문화를 한 걸음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사전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1부부터 2부까지 확 터서요. 가톨릭 문화박람회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이분들께 묻고 싶은 거,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그럼 신신우신 2027 서울 WYD D-1년 특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0: 갓 구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신신우신만의 오붓한 만남.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은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이상진 아모스 신부님, 장영희 태아수녀님, 이선재 파비아노 형제님, 이윤정 로사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신부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교구 소속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WYD 준비하고 있는 이상진 아모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안녕하세요. 가톨릭 문화박람회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이윤정 로사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의 도시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재 파비아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역시나 이런 보이는 라디오 등장 처음이긴 한데, 사실 평소에 라디오 굉장히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 분위기에 맞춰서 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수도의 소속이고요. WID 조직위에서 문화문과에서 일하고 있고 가톨릭 문화박람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희 태아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 네 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나 라디오 나간다, 이번에 출연을 한다, 좀 여기저기 홍보 좀 하고 오셨나요?
4: 네,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하고 왔습니다.
0: 제가 듣기로 이제 어머니께서 당부를 또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4: 네. 아이고야, 그거 비밀인데 얘기를 하게 되네. 사실 평소 성격이 지금은 좀 긴장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좀 되게 쾌활하고 약간 좀 까불까불거리는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라디오라는 게 한번 진행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4: 그래가지고 이 저장되는 거 좀 걱정해서 좀 최대한 까불지 않고 조신하게 있다 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0: 오늘 있는 그 끼 또 있는 그 열정 그대로 잘 보여주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4: 알겠습니다.
0: 우리 로사 자매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라디오 나온다, 좀 라디오에 나와달라라는 연락 받으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3: 일단 많이 떨렸고요.
0: 네.
3: 이제 조금 제가 자존감도 낮고 좀 자신감 이런 것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쁨의 도시팀 팀장이다 보니까 저희 팀이나 가톨릭 문화 박람회를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저 오기 전까지 수녀님한테 계속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저 이거 대범 제가 쓴 거 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왔거든요.
0: 아, 오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또 말씀하시고 이 시간 즐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사실 신신우 씨네 처음이 또 아니시잖아요. 좀 익숙하시겠어요?
2: 네.
0: 어떻게 이런 단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신부님께 바로 넘어가야겠다.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라디오 나와보시니까.
5: 저는 뭐 자연스럽네요.
0: 네.
5: 나오니까.
0: 약간 이 자리가 내 자리 같고 라디오가
5: 제가 어떻게 신부님 네. 후임을 할 수는 없겠네요. 신신 우신이라서.
0: 네. 아.
5: 네. 근데 저는 청년들하고 같이 나오고 또 신부님 같이 나오니까 네. 좀 편안하게 예, 저는 걱정 없이 나온 편입니다 오늘.
0: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네 분 이렇게 환영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윤쿨쿨님께서 우리 태아수녀님은 큰언니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시는 분인가요?
5: 예, 많이 잘합니다.
0: 네. 역시 지인 찬스가 최고입니다. 네. 선물선물님께서 아몬스 신부님, 요즘 문정동에서 뵙던 신부님들이 나오시니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요한이 신부님 참 좋아했는데 또 신앙생활 잠깐 쉬고 있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또 신부님을 이렇게 격하게 환영하는 청취자까지 이렇게 나오셨는데, 신부님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대요.
2: 빨리 돌아와라 사도요한.
0: 우리 사도요한 이렇게 신부님의 말씀 잘 듣고 꼭 다시 성당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가볍게 또 입을 풀어봤는데,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톨릭 문화박람회 소개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톨릭 문화박람회 어떤 행사인지 한 분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는 저희 이제 신앙을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축제고요. 저희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분들도 좀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다양하게 이제 체험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의 부스들도 있어서 모두나 언제 이제 저희 이틀 하는데 하는 기간 동안 어디서든 누구든 오셔서 즐겁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본당에서 이 가톨릭 신자분들만 만나지만 가끔 이제 혼배나 장례를 하다 보면 성당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신부님이라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수녀님이라는 존재가 또 있구나. 성당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문화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비신자분들, 일반 분들도 함께 오셔서 아, 한국의 가톨릭은 이런 모습이구나를 좀 이렇게 알아가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행사인가요? 어떠신가요? 우리 제 차례가 아닌데요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5: 저희가 연습하고 왔거든요. 내려서 회의를 했는데 네네네.
0: 어떤 분께서 그럼
2: 제가 잠시 네. 한 말씀 도와드린다고 하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준비한 것인데 사실은 아주 실질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WID 큰 행사를 하기 전에 그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미리 이제 시민분들께 우리가 내년에 이런 WID라는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좀 미니 WID처럼 선보여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로 그 WID 본 프로그램 중에 안에 네. 그 원래는 전통적으로 성소 박람회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성소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어감이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께 이렇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불교 박람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우리는 이 성소 박람회를 가톨릭 문화 박람회라고 불러보자. 네네네. 그리고 역대 WID가 이 대회를 늘 야외에서 했어요. 그 무더운 8월에.
0: 아 그렇죠.
2: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덥잖아요. 네. 더울 뿐만 아니라 또 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WID를 하기 전에 올해 미리 한번 연습 겸 리허설 겸 테스트 겸 해서 8월 내년이랑 똑같은 그 기간에 한번 이 박람회를 미리 해봐야겠다 네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죠.
0: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있을 그 세계 청년대회 2027 서울 WID

0: 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고 네. 거기에 대부분 이제 수도자들에게도 이렇게 가까이 오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박람회를 통해서 가톨릭 문화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수도자들이 조금 더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영성을 굉장히 재미나게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뒀고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모든 것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도자들과 그 영성으로 사는 일반 평신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가까워지는 순간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1: 네. 이 수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본당마다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 신부님 이런 행사 처음 들었어요.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일시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와서 좀 당황했는데 네. 지금 제 차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8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토요일부터 8월 9일 일요일 이제 2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시간은 이제 12시부터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 설명해드리자면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수도회분들 그리고 신심 사도직 단체 그리고 이제 체험 부스가 이제 진행되는 이제 이러한 경우 야외 진행되는데 이건 이제 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것도 이제 준비가 됐는데 공연 같은 경우는 서소문 후생동 강당 4층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2026년 8월 8일 그리고 8월 9일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12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네. 덕수궁 돌담길 일대와 소소문 후생동 강당 4층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또 2부에 또 촘촘하게 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대해서 미리 맛보는 시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혹시 이 문화박람회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나눠보면 좋은 추천곡을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노래를 좀 골라주셨나요?
0: 예, 저희 화해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롬이 유시나 매니저의 신청곡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온앤오프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 네. 팀에 오픈 더 도어인데요. 이 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곡이. 그리고 이것을 작사 작곡한 황현 프로듀서가 명동 성당에 다니고 있고 그 안에 승준이라는 멤버가 하상 바오라라는 신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꼭 어필해달라고 저희 매니저가 적어주셨습니다.
1: 네. 그래요. 이 추천곡 지금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온앤오프의 오픈 더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신나고 이렇게 또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윤쿨쿨님께서 이거 노래 좋네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라고 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수녀님?
1: Open the door.
0: Open the door. 네, 라고 합니다. 188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도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난 후에 성당을 다니게 되었고요. 이번에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 가운데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번 가톨릭 문화박람회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윤정 로사 봉사자님 화이팅! 하고 보내셨습니다. 와. 아니, 우리 188님께서 이렇게 또 진,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문화박람회를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188님께 선물 쏘겠습니다! 네, 와. 우리 또 이렇게 가톨릭 문화박람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 봉사자님, 또 특별히 로사 봉사자님 응원해 주셨는데요. 네, 힘내셔서 이번 또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 메시지 또 사연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 신신우신에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7님께서 청년들이 직접 준비하는 문화박람회 저 주말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말 아니죠. 네. 한주 지나서, 네. 이번 주말에 왜 덕수궁에 아무것도 없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주 지나서 8월 8일과 9일 주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 청년 대회를 1년 앞두고 열리는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네 분께서 또 각자 이 문화박람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나는 이런 부분을 좀 맡았다라는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네, 저부터. 저는 가톨릭 문화박람회를 총괄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톨릭 문화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가톨릭 문화박람회와 화해공원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0: 화해공원 어떤 거죠?
2: 우리 이제 이따가 파비아노 형제님이 설명을 하실 건데
0: 네네네.
2: 화해공원은 이제 세계에서 오시는 신부님들이 그 본인이 언제 성사를 주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자리를 마련해서
0: 네네.
2: 고해소를 준비해서 성사를 주실 수 있게 하는데요.
0: 네.
2: 작년 그러니까 리스본 대회 때 같은 경우에는 150개 부스에 31개 언어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에 준하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0: 너무나도 또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또 다음 분 어떤 역할을 좀 맡으셨나요?
3: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가톨릭 문화 박람회 팀에서 지금 현재 소속되고 있는 화해공원에서 제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수녀님이 소개해주신
3: 네.
0: 화해공원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4: 네, 저는 이제 기쁨의 도시팀 저희 가톨릭 문화 박람회를 이제 완전히 다 모든 팀 봉사자분들 이제 화해공원 팀 포함해서 네, 그 팀장을 맡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0: 네, 봉사자 또 이렇게
4: 네.
0: 함께 나누고 계시고 신부님은
5: 저는 이제 그 수녀님께서 실무 총책임자시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저희 법인 안에서 행정과 재정으로서 이렇게 책임지고 있고
0: 네.
5: 그리고 영적으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0: 이네 분께서 정말 각자의 또 위치와 자리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또큰 행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 좀 있으신가요?
2: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덥잖아요.
0: 네.
2: 저희가 지금 덥고 있고 그다음에 덕수궁 돌담길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나무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데 나무 때문에 부스를 못 넣는 경우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네네.
2: 거기를 공간을 이제 비껴가면서 부스 자리를 마련하고 또그 공간에 좀쉴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면서 그러다 보니 부스에서 줄을 서거나 이렇게 어떤 통행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안전에 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더위와 안정과를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실은 부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게 부스는 대부분 수도자나 담당하시는 그런 신신단체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게 있어서 네. 저희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잘 마련해 드리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이 날씨 안에서 행사를 또 잘 치르기 위해서 안전과 네. 여러 동선을 또 고려하시는 그런 고민들이 네. 있으시네요. 그런데도 이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언제 가장 크게 느끼냐면 되돌아보면 이제 저희가 모임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늦게 시작됐어요. 아마 제가 아마 4월 달 정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행사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상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서둘러서 빨리빨리 시간 되게 촉박하고 되게 약간 좀 되게 떨리고 되게 약간 압박감 느끼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또 막상 회의를 나누다 보면 정답이 생기고 해답이 점점 생기고 잘 풀려가는 걸 느끼면서 우와 뭔가 시간 되게 촉박하고 갈등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갈등 하나 없이 잘 진행이 돼가네 이게 되게 잘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항상 느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우리 지영님께서 파비아노 홍보로 듣고 있어요. 파비아노 화이팅 하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런 또 노력과 또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행사를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조별과제 잔혹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께 일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행사를 잘 치러내고 싶고 잘 준비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정말 의견이 좀 다를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 참 잘 통한다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드실 때도 있나요?
4: 네, 저는 이제 팀장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자분들도 계세요. 수녀님들하고 수사님하고 계신데 청년들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만나자마자 이제 친해질 그 겨를이 없이 바로 회의를 시작하고 했는데 서로 충돌 없이 모두 이제 누군가 의견 내면 그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다들 서로 그런 의견들을 동의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막 받아들여 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이제 잘 하고 있구나 서로가 통하는구나 한 마음으로 가고 있구나 좀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0: 와 그렇군요. 그 마음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와르페님께서요. 전 지인들 8명과 총출동합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직장인이라 1시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진심으로 응원 드려요.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우리 로사님 화이팅! 하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우리 로사님 어떻게 선물 드릴까요?
4: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선물 마르페님 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네 이 응원과 참여 계속 여러분 인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람회 준비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여하게 잘했다. 내가 좀 준비 과정 안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4: 네, 네.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제 다음 주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처음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놓치는 게 없을까? 이제 또 저희 매니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뭔가 빠뜨리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점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되어가는 거 보면서 아 지금 우리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에서 이런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람을 느끼고 점점 더 행복을 지금 네,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여러 박람회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불교 박람회, 일러스트 페어, 뭐 국대 도서전 이런 게 있으면 꼭 찾아다니는 편인데 이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즐겁지만 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런 박람회나 또 좋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734님께서 신부님 눈에서 하트가 나와요 했는데 이 신부님은 제가 아니라 우리 이상진 신부님 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신부님 어떻게 바라보실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5: 고맙고 늘 기특하죠. 제가 사실은 이 조직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가장 놀란 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정말로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 다 현생이 바쁘고 고난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저녁 모임에 늘 이렇게 함께하고 주말에도 이렇게 늘 나와서 함께하고 그러면서 각자 또 자기 본당에서 예, 주일 미사 참여 열심히 하고 부서 활동하는 거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조직위 생활은 약간 회사 생활 같거든요. 예, 본당에만 있다가 이 조직위에 들어오니까 제가 회사원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 공식 출근 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걸 하고 나니까 아, 주일에 제가 미사 가는 게 힘들다 이런 느낌이 저 자신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WYD 준비하는 봉사까지 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0: 신부님의 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큰 마음을 담고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2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우 씨는 오늘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빵집은 라디오, 스마트폰 빵 앱,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식으로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프리하게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 빵집 BGM은 17이다의 용기를 내어라 함께 들었는데요. 저희가 1부 시작하면서 에드윈 킴의 용기를 내어라 들었다면 오늘 저는 17이다의 용기를 내어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저도 신부긴 하지만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내가 그냥 멈추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주님께서 용기를 한 스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요. 이 많이 주시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 꼭 한 스푼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 한 스푼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물들여서 그래,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내년에 우리가 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는 아주 큰 축제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뭐 걱정도 있고 근심도 하고, 아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뭐 가톨릭 문화권도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 한 스푼이라는 은총만 있으면 우리가 그래 그래도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라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라, 정말 이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주제 성구와 딱 맞는 노래 두 곡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을 그런 주님의 힘으로 더 밝은 마음으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선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도리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마라, 하느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영란님께서 오늘 신부님, 수녀님 또 두 분의 청년들로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류하느님께서 저도 가톨릭 문화박람회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All days, all night, be happy 님께서 이렇게 자주자주 정기적으로 WYD 프로그램들 신신우신에서 소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디님과 저도 가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예 스튜디오 하나가 WID 스튜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요.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신신우신 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또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도 WID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는데요. 우리 사장 신부님 혹시 듣고 계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와르페님께서 너도 나도 르센느 짤이 생각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늘 이 가톨릭 문화박람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또 많은 응원과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택해서 선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집 맛집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1부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분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 2027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개최하는 사전 행사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분의 게스트께서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교구 소속 신부 이상진 아모스 신부이고요. 지금 WID 조직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8: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문화 박람회에서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이은정 로사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문화 박람회 팀에서 저 역시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이선재 파비아노라고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수도회 소속으로 WID 조직위원회에서 문화분과에서 가톨릭 문화 박람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희 태하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꽃비띠 바라기님께서 오늘 가톨릭 문화 박람회 가기 전에 사전 탐사 해보려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2부까지 쭉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그 이야기 또 잘 채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또 2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사전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전답사에 정말 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손이길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10: 다손이라는 말은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희희 때 평화존을 운영할 때는 그 축성 생활을 기념해서 수도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지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수도회들이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분들도 저희를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신심 사도직 단체도 하느님께 향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다른 모든 분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손이 길이라고 이 영성 부스를 소개했고요. 네. 여기에는 가족 영성으로 7개의 영성이 들어와 있고 11개의 단일 영성이 있고 신심 사도직 단체가 9개 들어와서 그렇게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제가 우리 수녀님의 소개를 들으니까 작년에 히히히라고 했던 행사가 생각이 나요. 네. 그 히히히 행사에서도 우리 수도자분들께서 부스를 설치해 주셔서 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머 우리 수녀님들, 수사님들도 함께 만나고 좋은 시간을 네.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수도에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1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각자가 전에는 이렇게 수도회가 이렇게 한정되어서 어떤 부스를 운영했다면 지금은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력 운영이 되어서 어느 부스를 가셔도 선물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부스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0: 지금 거의 35개 정도가 네. 그 신심사도지까지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그 체험하는 건 한 10개 부스가 있어서 그 모든 자리가 다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네. 그 부스들을 우리 수도회와 신심단체에서 직접 네. 운영을 하시고 네. 이 문화박람회에 또 참가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수도회의 어떤 영성들을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다손이길 하리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서 우리 수도회와 신심단체들의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화체험존도 좀 궁금해요. 문화체험존 어떤 곳인가요?
8: 네, 문화체험존은 신앙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가면서 신앙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체험존에는 저희가 이제 태극 양말 목으로 만드는 태극 문양의 꽃도 만들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저희 이제 수도회에서 직접 그려주시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나 누군가 어른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리는 걸 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묵주 팔찌 만들기 많이들 네. 하시잖아요. 거의 와 오셔서 직접 또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노 블럭으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네네. 해봤는데 진짜 아기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 나노 블럭으로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타투 스티커라고 있는데 타투 스티커라고 하면 가톨릭 문화 박람회 웬 타투 스티커?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 수 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청년 봉사자분이 직접 디자인을 하셨어요. 가톨릭적 이미지가 있는 뭐 별, 네. 뭐 양, 이제 비둘기 이런 거를 직접 디자인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이미지들로 타투 스티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나 얼굴이나 손이나 자유롭게 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말 이 문화체험존은 가톨릭이란 어떤 곳인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자나 비신자 누구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8: 네, 저희는 모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0: 남녀노소 상관없나요?
8: 네,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 환영합니다.
0: 선생님 저 5살이에요 괜찮나요?
8: 저희 다 도와드릴 거라서 네, 같이 함께 네. 해드리고 같이 함께 할 거라서 네. 괜찮습니다.
0: 그렇다면 국내 신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8: 네, 저희가 내년도 행사를 미리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물론 저희 지금으로서는 국내를 대상으로 해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외국인 분들 환영합니다.
0: 와, 또 이렇게 많은 봉사자분들도 계시고 네.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외국인 분들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많은 참여와 관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체험, 나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접수가 또 가능할까요?
8: 네, 현장에 오셔서 저희가 사전 접수는 없고요. 현장에 네. 오셔서 그냥 원하시는 부스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대기줄이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너무 길다 싶으면 다른 부스 좀 잠시 다녀오시는 것도 네, 저희는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도 이제 다양한 부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줄이 좀 기네? 그러면 옆 부스를 갔다 오셔도 좋겠고 방금 수녀님께서 소개해 주신 다손이길에 있는 또 이 수도자나 신신남체 체험 부스를 들렸다 오셔도 문화체험존은 충분히 또 참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말고도 제가 듣기로 날씨 덥다, 목이 마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케이션 카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어요.
9: 네, 보케이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청년분들이 자신의 삶과 고민 그리고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입니다. 수도자 또는 이제 부부분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 도중에 좀 진짜 말 그대로 카페처럼 음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담 음료를 드시면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꾸며봤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 단순히 목말라 더워 그냥 커피 한잔 먹을래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녀님들하고 정말 깊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우리 뭐 신부님들 혹은 나보다 더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분들과 좀 이런 고충도 털어놓고 이야기와 뭐 면담까지 뭐 할 수 있는 네 이런 장소가 보케이션 카페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9: 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역시 앞서 말해주셨다시피 국내 전용이긴 한데 네. 저 보케이션 카페 역시 영어로 이제 영어를 포함한 이제 외국어로도 이제 상담을 가능한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어 이제 외국인 분들 이번 연도는 일단 영어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요? 네. 모르겠네요.
0: 제가 또 이제 본당에 있다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쪽은 한국인, 한쪽은 이제 외국인이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놀러 가면 늘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고 뭔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이 보케이션 카페에 가면 한 분은 한국어로 한 분은 또 영어로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아이들은 이제 문화체험존에 보내놓고 우리는 약간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윤재님께서 파비아노님 잘생겼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9: 고마워 고마워. 네.
0: 우리 도돌이님께서 덕수궁으로 전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덕수궁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이라 장소 선택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솔랑주님께서 오늘 방송 지금 신신우신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집으로 1, 2부 터서 가톨릭 문화박람회 이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준비되고 있는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 준비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다양한 뭐 부스와 또 체험존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말고도 약간 팁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딱 집어가면 좋겠다. 꿀팁 뭐가 있을까요?
10: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레이어드 스탬프라고 해서 8가지의 그 한 엽서 크기에 8번을 스탬프를 하면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진리, 사랑, 평화로 되어 있고 그 색깔이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진리는 노란색, 그다음에 평화는 파란색, 사랑은 빨간색으로 부스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를 그 입구에서 안내해서 그 레이어드 스탬프를 받으시면 그 스탬프 투어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탬프 투어를 다 완료하시면 그 와펜 스트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0: 네. 네. 그냥 내가 체험점만 가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스탬프를 모으면서 다니면 좀 더 다양한 부스를 또 네. 돌아다닐 수 있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약간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주는 행사 요즘 또 행사 트렌드를 좀 잘 반영한 것 같은데 이 역시 청년분들의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간 건가요?
10: 네, 그렇습니다. 네,
0: 역시 우리 네.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는 이 약간 가톨릭 힙이라고 할까요? 이 문화, 가톨릭 문화 박람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날짜 공지를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8월
9: 8일 토요일 그리고 8월 9일 일요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0: 네, 이때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 사전답사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10: 예, 역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지만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책임 매니저인 이윤서 글로리아 매니저가 신청한 세븐틴의 마이마입니다. 그래서 세븐틴이 그 저희 매니저 안에서 세븐틴 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서로 굿즈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자랑하거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매니저가 써준 걸 보면 매일매일에 살아가기 급급해서 하늘을 바라볼 마음에 여유조차 없다고 느끼는 요즘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담긴 곡입니다. 정해진 건 하나 없는 늦거나 빠른 것 없어. 서두르지 마. 늘 충분하니까 그대로 있어도 돼. 나의 여행의 시작은 나야. 라는 가사가 들어있답니다.
0: 네, 우리 네. 글로리아 매니저님의 추천곡 세븐틴의 마이마이 듣고 오실게요.

0: 세븐틴의 마이 마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또 글로리아 매니저님께서 아주 신나는 정말 네. 청년스러운 또 추천곡을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네요. 네.
1: 저는 숙제를 완료했습니다.
0: 오늘 가톨릭 문화박람회 미리 맛보기 또 관람 포인트 함께 사전 답사처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꽃빛띠 바라기님께서 와 스탬프 투어까지 부산에서 갈 마음이 생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또 서울역에서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또 이렇게 오실만 할 것 같고요. 퐁퐁 김지혜님께서 덕수궁에서 행사를 하는군요. 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세요 오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다소니길 문화체험종 이제 보케이션 카페까지 둘러봤는데 이어서 아까 잠시 설명해 주셨던 화해 공원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화해 공원을 통해서 고해성사 뭔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2: 네, 이 부분은 제 전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선 동화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벽을 꾸몄는데 이 벽을 따라서 걸으면서 자신의 마인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화해의 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트워크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영어를 좀 어려워해서 화해 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부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고해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이제 가톨릭 문화박람회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종교와 화합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마인드로 임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고해소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이건 신자분들 한해서는 고해소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비신자분들에게는 이제 좀 신부님 앞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응어리를 좀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간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소 끝나고 오면 나름대로 좀 응어리도 좀 없어지고 새로워진 내가 되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워진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써져 있는 이제 열매가 각각 있는데 그 열매를 채취해서 이제 메시지를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는 평화의 나무라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성경 구절의 비둘기를 생각하면서 꾸몄고요. 이 세 파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진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파트가 화해의 길인데 이 길 동화 저희 봉사자분들이 정말 정말 정말 고민해가지고서 만들어낸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잘 관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역시도 이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더 크게 봐서 이제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들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분들도 오셔서 관람 잘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화해 공원에서 이제 신부님들과 성사 고해 성사뿐만 아니라 이 화해의 길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트워크월 고해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자분들은 신부님께 가서 고해 성사를 볼 수 있지만 비신자분들은 사실 성사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신부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약간 이제 우리 비신자분들께서는 여기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조언도 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마치 면담과 대담의 약간 이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화해의 공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사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뭐 고립 청년, 그다음에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 내가 뭔가 이 사회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분들이 또 많은 신부님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나의 마음을 정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장소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용기를 내서 현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부들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본당에 고해소에 누가 들어왔는데 저는 신자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성사는 아닌데요 편하게 그냥 내 마음에 쌓여왔던 이야기들 편하게 하고 가시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분께서 되게 또 만족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또 기회에 화해 공원 안에서 그런 시간들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또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WID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WID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3: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WID 홍보 부스는 작년에 그 히히히 축제를 준비했던 그 봉사자 팀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친구들이 사실 내년에도 본대회 때 그 문화체험팀이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부스 체험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올해에는 이제 부스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WID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게임도 하면서 그리고 그 게임과 함께 이제 리워드도 이렇게 맛있는 리워드도 드리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제가 예전에 인별 SNS를 하다가 한 외국인 분들께 네. 그런 질문을 받은 적 있어요. 나 서울 청년대회 관련된 굿즈를 구하고 싶다. 우리 청년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또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이번 문화박람회에서 좀 이렇게 연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3: 네, 저희 WYD 홍보 부스에 오셔서 네. 게임을 하셔서 이기시면
0: 오.
3: 예, 그러면 WYD 무료 굿즈를 좀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0: 와, 이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저 미리 좀 그런 굿즈 받아서 간직하고 좀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WYD 홍보 부스에 오시면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받아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원래 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말해서 막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겠죠?
3: 아닙니다. 훈련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0: 사실 안 여쭤보고 물어본 거라 네.
3: 사실 물량을 많이는 못 준비했는데요.
0: 네네.
3: 천 개씩 네. 예, 지금 준비한 상태입니다.
0: 한정판 굿즈 원래 네. 더 소중하거든요. WID 홍보 부스에 오셔서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위스덤 린 님께서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비신자분들께서도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도도리님께서 화해공원이라는 단어 참 좋네요.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번 가톨릭 문화박람회를 통해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티셔츠 너무 예뻐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이 티셔츠 관련돼서 문의가 또 많이 이렇게 왔었어요. 저한테도. 저는 사실 조직위원회도 아닌데 이제 제 그 아이디가 K-Catholic Christian이어가지고 아마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좀 어떻게 판매될 계획이 있나요?
3: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고 있는 이 티는 사실 봉사자용 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티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예, 저희 장기 봉사자로 예, 신청하셔서 조직위에 네. 들어오시면 네. 네, 이 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우리 청년분들께서 입고 계시는 WID 우리 공식 티셔츠죠.
3: 네, 이, 공식 봉사자 티셔츠. 네,
0: 이 티셔츠 봉사자 장기 봉사자가 되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저도 없습니다. 네. 저도 갖고 싶네요. 네. 그래요. 아니 우리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사전답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준비된 게 이것만이 아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좀 아기자기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1: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드 스탬프 있고 투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리워드로 받으실 수 있는 와펜 스트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듣기에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하는 깔깔수녀님 저를 닮은 깔깔수녀님 포토존을 작가님께서 대여해 주셔서 포토존도 준비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틈새틈새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 정말 다양한 볼거리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체험까지 네.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톨릭 문화박람회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행사와 또 문의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디로 좀 문의를 할 수 있을까요?
4: 네. 일단은 행사 오셔서 뭔가 궁금하다. 이게 정확하게 뭐지? 라고 궁금하시다면 저희 덕수궁 입구하고 끝쪽에 종합안내소가 있어요.
0: 네.
4: 저희 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팜플렛도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0: 네. 또 날짜랑 장소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WYD 공식 인스타그램 SNS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고 또 저희 신신우신 다시 듣기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하시면 이 날짜와 장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아까 또 추천곡도 너무 맛돌이 추천곡들을 해주셔서 이번 추천곡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 또 가져오셨나요?
2: 네, 제가 가져온 곡인데요. 제가 가져온 곡은 다비치의 타임캡슐이라는 곡입니다. 제 생각에 청년이라는 시기는 어느 정도 현실은 알기는 하지만 그치만 한편으로는 이제 또 꿈을 꾸기에는 또 이제 나쁘지 않은 이제 늦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곡을 듣고 현재 좀 힘들겠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되돌아보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삼고 열심히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네,
0: 우리 파비안.

0: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오늘은 2016 가톨릭 문화 박람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클라라 베스님께서 첫날 11시에 일바로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오픈이 12시죠?
1: 네. 네
0: 아마
1: 네.
0: 1시간 이렇게 내가 가서 오픈런 하시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홍보도 남겨주셨습니다. 햇살 사목센터 부스도 들려주세요. 우리 31년 차 떼제기도 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해 보시고요. 이 WID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니 벌써 심장이

0: 쿵쾅거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네 분도 심장이 좀 쿵쾅거리시나요? 네. 걱정과 기대, 용기 한 스푼으로 이겨내시길 네, 바랍니다. 우리 도돌이님께서 이윤정 로사 봉사자님 덕분에 오늘 신신우신 처음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제 애청자가 될 것 같네요. 자주자주 들으러 올게요. 신신우신 화이팅! 가톨릭 문화박람회 화이팅! WYD 화이팅! 이라고 3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라디오 빵집은 스마트폰으로도 이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또 저희 신신우신 인별그램 SNS도 있으니까요.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328님께서 역시 WYD 굿즈 구입하고 싶어요 라고 이 굿즈 문의 진짜 많이 오는데요. 이 굿즈에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또 따로 WYD 이 담당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괜히 여기서 얘기했다가 그거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한 소식을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 담당 신부님이나 담당 이렇게 또 봉사자분들 모셔서 그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가톨릭 문화박람회 돌아보고 있는데 이 가톨릭 문화박람회 사실은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1년 남았으니까 뭐 사전 행사로 준비를 한다. 이것도 물론 이제 그런 기획 단계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문화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어떤 의미를 좀 전하고 싶은지 그 부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회 안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제 공존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내년도에 있을 WYD만 생각해도요. 그게 사실은 천주교인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치를 수 없는 행사라는 것을 저희가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제 아직 그 미신자 분이신 모든 시민들의 이런 노력과 함께 이렇게 큰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서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많은 청년들이 WYD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 분들께는 굉장히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공공 장소에서 순례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성가를 부르고 그렇죠. 이렇게 또 춤도 추고 그리고 또 인사하고 무조건 아는 척하고 서로 이제 굿즈 교환하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우리 국민분들께도 좀 이렇게 이해시켜드리고 또 같이 설득시켜드리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미리 리허설 격으로 이 가톨릭 문화 박람회를 준비하면서도요 시청 또 경찰서 또 소방서 뭐 이런 의료기관들 이렇게 단지 우리 신자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민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WYD가 단지 그냥 종교 행사, 천주교 종교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 이렇게 뻗어나가야 한다.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또 가치를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또 미래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우리가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이제 복음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복음적인 가치들은 비신자들에게도 이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꼭 내가 그런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 희생, 용서, 평화 이런 가치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가톨릭에서 그러한 복음적인 가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톨릭의 문화와 우리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청년들이 마음을 또 포개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네. 가톨릭 문화 박람회 또 많은 부스를 통해서 그런 가치들을 많이 느껴볼 수 있겠죠?
2: 네.
0: 네. 우리 또 특별히 수도자분들, 우리 또 수녀님, 수사님들, 그리고 신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하면서 그런 가치들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고요. 이번 가톨릭 문화 박람회 사실은 이제 모든 대상들에게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핵심 타겟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와서 즐기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좀 좋을까요?
3: 앞서 말했듯이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고 그치만 특정 타겟을 좀 정하자면 우선 첫 번째 즐길 줄 아시는 분들. 네. 이제 박람회 오셔서 이제 즐길 줄 즐기고 제대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이제 즐거운 박람회가 될 거고 그렇다 해서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마 즐기게 만들고 갈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딱 꼽자면 약간 좀 고민이 많으시고 좀 힘드신데 특히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좀 괜찮은 척 하시는 분들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이제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응어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기회에 오셔서 잘 한번 체험해 보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뭔가 가슴에 응어리를 쌓아놓고 네. 사시는 분들 내가 뭔가 구멍 한두 개씩 품고 사는 그런 분들 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 좋겠고 네, 저는 편하네요. 제가 그분들을 만날 게 아니라 네, 우리 담당하신 신부님들과 신부님들이 계실 거라서 저도 가도 되나요?
2: 그럼요.
0: 저 가서 이렇게 수녀님한테 수녀님 우리 피디님이 괴롭혀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2: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비밀은 보장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오셔서 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고해 성사는 당연히 성사의 네. 비밀이 있고 또 이렇게 면담이나 이야기 나누시는 것들도 모두 비밀 엄수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와서 내 가슴 속에 쌓여있던 거 꺼내놓고 또 뭔가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던 것도 꺼내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약간 관전 포인트, 관람에 앞서두면서 좀 알아두면 좋은 팁 있을까요?
2: 제가 앞서 말한 그 진리사랑 평화 존으로 따라다니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체험 부스가 있지만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영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참여를 하지만 기도를 그 주사도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 수도회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안내를 또 해드릴 수 있고 또 그 지향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부스도 아 재미없어라고 표현하지 않을 만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가톨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아, 오시기 전에 네. 한 가지 뭐랄까 준비하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수도회 그러면 여러 수도회의 이름들을 알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자기가 알고 있는 수도회의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수도회들이 거기에 얼마나 와 있는지 또 그 수도회들이 각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가 부스를 통해서 조금씩 그 특성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시키시면 조금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로사 자매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내가 만약 한 명의 청년의 입장에서 이번 문화 박람회를 참여한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놀이동산 갈 때도 네. 일단 바이킹 먼저 타고 뭐 이거 타고 이거 먹고 이런 식으로 짜잖아요.
4: 네네.
0: 내가 한 명의 청년이라면 약간 어떤 순서로 좀 돌아보겠다.
4: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솔직히 참여자로 하고 싶거든요. 이번 준비하면서 너무 프로그램들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참여할 수가 없지만 네. 일단 만약에 이제 이런 가톨릭 문화 박람회가 아직은 어색하다 하면 이제 부스 수도회 부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물론 수도회 부스에서도 이제 수도회에서도 뭐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게임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체험 부스를 가서 먼저 조금 이제 재미를 느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거를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뭐 수도회라든지 아니면 조금 쉬고 싶다 이제 아무래도 부스 존들은 저희가 사람들이 많다 그쵸, 보니까 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하면 보케이션 카페나 네. 아니면 화해공원, 화해공원 가서 화해 길 한번 보고 신부님 한번 만나보고 이런 것도 네.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도회 부스도 가고 또 공연도 보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체험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친근함을 느끼고 네. 차츰차츰 다른 부스도 가보는 게 좋겠다. 네. 저라면 WYD 홍보 부스부터 달려가가지고 굿즈부터 먼저 갖고 네,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톨릭 문화박람회 준비하시는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벌써 헤어질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 네 분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부님부터 이렇게 할까요?
1: 정말 재밌었습니다.
0: 진짜 재밌었다.
4: 네, 저 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저도 긴장 많이 했는데 이제야 긴장이 풀리네요. 근데 딱 끝나네요. 네, 아마 신부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긴장 많이 풀린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걸 2시간 안에 보여줄 수 없어서 와서 행사 박람회 오셔서 그 재밌는 모습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와주세요. 많이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우리 파비아노 형제님은 아쉽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형제님.
2: 네, 저는 청년들하고 오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요. 저는 끝까지 편안하게 있다 가는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시작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해야지 할 때 처음 떨렸던 게 신신우신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기에 와서 함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함께 그 행사에 하시고 또 내년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네. 오늘 가톨릭 문화박람회 준비해 주시는 네 분과 함께했고요. 2026년 8월 8일과 9일 토요일과 주일 12시부터 5시까지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기대되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꼭 시간 내서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내일 이 시간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마련한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이죠. 신신우 씨의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가 방송이 됩니다. 우리 책방지기들이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과 또 초대 뮤지션 하림의 생생한 라이브도 함께 담았으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해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끝곡으로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우위를 점한 쪽을 갑, 또 상대의 요구에 끊임없이 양보하는 불리한 쪽을 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사랑에도 갑을 관계가 작용을 할까요?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들 하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문득 나를 향한 하느님 사랑을 나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절대 을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새롭게 떠올려보는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마마무 갑과 을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갑을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서만 봐도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반대쪽을 을이라고 적으니까 왠지 갑은 을보다 더 높은 사람, 또 을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맞춰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든 평등한 게 좋지 갑을 관계는 좀 불편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사랑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절대 을로, 손주를 절대 갑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도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만큼은 아니겠지만 내리사랑과 비슷한 갑을 관계가 이뤄지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도 절대 을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하셨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우리 역시 을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니까 좀 주저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는 참된 을의 삶, 그 삶이 빚어낼 또 다른 마법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오답 문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절대 을인 것 같아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는 남매 사이로 전해지는데요. 자신들의 마을에 오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환대하면서 극진히 모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남매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르타와 마리아, 라자로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동편의 자리에 있다는 이 마을. 1번 베타니아, 2번 베타볼레, 3번 배멀미 심해요.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플립수녀님의 음반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강훈 바오로 힘내 마르타.

강훈 바오로 힘내 마르타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베타니아였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속하는 베타니아는 높은 장벽으로 예루살렘과 분리돼 있지만 이 분리 장벽만 없다면 예루살렘에서 버스로 3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해요. 이 베타니아 지명의 뜻은 무화과의 동네 또는 가난의 동네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은 곳이자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엘리사벳님 1번이요. 대건 안드레아님 베타니아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4023님도 1번, 5096님도 베타니아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은규 그라시아님도 베타니아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플립수녀님 음반 CD 받아가실 센스 있는 오답 문자도 살펴볼게요. 3400님, 현대인에게 필수품 배터리야. 그쵸, 저도 지금 이렇게 보조 배터리 다 챙겨두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가 없이는 밖에 나가지를 못하죠. 약간 현대판 뱀파이어라고 할까요? 필수품이죠. 3050님, 띵동. 뭐야, 배달이야? 당장 나간다! 이것도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자세죠. 근데 아, 요거는 약간 자세가 좀 모자라요. 배달 출발했다는 알람이 요즘 뜨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제 좀 도착할 시간 됐다. 그러면 미리 좀 문 앞에서 이렇게 귀 대고 배달 기사님 오나 안 오나 듣고 있다가 띵동 하면은 잠깐 기다렸다 나가야 돼요. 바로 나가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배달 기사님이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나면 문을 슥 열어서 빠르게 갖고 들어와야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건 안드레아님, 베이글 마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자도 밤잠을 설치다 보니 아침도 빵으로 대충 해결하는 날이 많더라고요. 베이글 마을이 있다면 베이글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으려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베이글 마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SNS에서 입소문이 나서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은 아마 거의 못 먹지 싶어요. 관광객들이 먹고. 너무 현실적인가요? 아무튼 더운데 음식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빵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9736님, 어제 훠궈 먹어서 배탈이야. 아, 훠궈, 마라탕.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배에 자극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 결혼식이 있다든지 좀 중요한 날이다 하면은 그 전날에는 안 먹어요. 아. 매운 거 드시고 매실액 타서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1932님, 배 아프요 하셨어요. 배 아프요. 요즘 너무 더워서 찬 음식에 얼음 물만 계속 먹었더니 배 아파요 유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찬 거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빵만 이렇게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삼계탕을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 먹겠습니까? 몸보신 잘하시고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3050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 있어서 갑인지 을인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부부 사이, 모녀, 부녀 사이, 연인 사이 다 좋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그리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어요.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연자가 부릅니다. 갑을 로맨스.

행복찜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우리 행복가족들은 사랑에 있어서 갑이신가요? 을이신가요? 대건 안드레아님, 저는 언제나 을인 것 같아요. 사랑을 주기에만 바쁘고 받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행복찜에서 오디한테 늘 사랑을 받으니까 좋아요. 아니, 제가 사랑받고 있죠.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거의 대건 안드레아님은 베푸시기만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시죠? 하느님은 다 보시고 그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역시 우리 할머니 엘리사베님, 저의 갑은 손자예요. 한없는 내리사랑이다 보니 자연적으로 을이 됐네요. 이봐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좀 따끔하게 할머니로서 이렇게 혼내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손자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시고 가자는 데 같이 가주시고 그런 거죠. 아유, 그래도 지금 당장은 을인 것 같지만 그 큰 사랑을 또 손자, 자녀들이 차근차근 배워간다는 거. 4144님, 아이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니까 제가 갑인 줄 알았는데 5살 아들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심장이 쿵 떨어지는 저는 을이겠죠? 아, 예, 을이시네요. 아이들이 은근 다 알아요, 그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이제 좀 그만 혼내고, 아니야, 엄마가 우리 땡땡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안아준다는 거를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 에이, 그렇다는 거를 부모님들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 그게 의리겠죠. 3890님, 저희 집 진정한 갑은 강아지 사랑입니다. 외출에도 사랑이를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가족 모두가 강아지 산책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요. 아, 최고 권력자 갑, 강아지군요. 특히 에어컨을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틀어놓으신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죠. 강아지를 우리 집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에어컨 정도는 여름에 집에 들어오면 시원하기라도 하지,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고양이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니까 여름에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더라고요. 정말 반려동물이 갑인 집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차담 선물 우리 3890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확실히 좀 을이 많으시네요. 좀 나 갑이다 하는 분 한 분도 없었죠. 하지만 모두 아시죠? 이렇게 완전한 을이 사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진정한 갑이라는 거. 삶의 마지막 날 혹은 또 그 사람과의 사랑이 끝나는 날 확실히 알게 되게 되죠. 오늘 을 같은 또 사랑으로 온맘 다해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신호등, 신앙의 신호등 이어집니다. 너튜브와 빵앱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0: 민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인데요. 시노드 최종 문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또 나의 신앙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노달리다스 선교사로 우리에게 시노드 최종 문서를 꼼꼼하게 알기 쉽게 풀이해주시는 행복찻집의 1타 강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덥죠?
1: 아우 엄청난 더위입니다.
0: 이 더위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1: 부처는 보통 출퇴근을 이제 전철 타고 다니는데요.
0: 네.
1: 요 며칠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잘하셨네요.
1: 예,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실 게 하나 있다 싶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외관 그 문화영성센터에서 가톨릭 성서 모임 봉사자 피정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외에 햇빛 드는 곳에 1박 2일 동안 차를 세워뒀더니 그만 차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부품 하나가 녹아서 고장이 하나 났습니다.
0: 어머.
1: 그래서 이제 직사광선 밑에는 뭐든지 오래 두지 말자. 실내 주차관이라면 햇빛을 가릴 방법을 찾아보자.
0: 어머나.
1: 이걸 이제 더운 날에 드리는 팁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0: 근데 잠시만요. 지금 제 차가 아마 햇볕 아래 있지 싶거든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가 미니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신데 예수님 녹아내리면 어떡하죠?
1: 누워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너무 피곤하셔서. 예.
0: 빨리 좀 가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뜨거운 더위 속에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걸고 사연 이벤트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이 교회에서 관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사람 과연 누가 있었을지 저도 궁금하던데 듣기만 해도 부러워지는 사연들이 꽤 있더라고요.
1: 예, 저도 이제 몇 개 봤는데 이제 사연을 보내신 분도 그렇고 다른 애청자들께서도 이 사연 소개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사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그 사연의 향기에 취해버려서 다른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호달리다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0: 네.
1: 이 시간 뒷부분에 소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또 바로 공개하면 재미가 없죠. 언제 공개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최종 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느님 백성들이라고 하셨죠.
1: 기억을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0: 그럼요.
1: 지난 시간에 시노달리타스의 심장, 그러니까 핵심, 중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가 그 말씀을 드렸지요.
0: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사랑의 관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런데 현실에서 성당에서 만나는 관계가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이 이번 시노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관계의 소중함. 최종 문서 표현대로라면 하느님 백성이 되는 영적의 맛을 전 세계 신앙인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1: 예.
0: 신부님도 이 영적인 맛을 좀 느끼셨나요?
1: 예, 최종 문서 17항에서 이제 영적인 맛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제게는 재작년에 있었던 그 세계 본당신부 모임이 그런 영적인 맛을 경험하는 아주 본격적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오신 신부님들과 성령 안에서 대화를 처음 그때 제대로 해봤는데
0: 네.
1: 첫 시간 대화 주제가 시노달리다스 관련해서 무엇이 힘든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였어요.
0: 진짜 좋은데요.
1: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얘기를 했죠. 유럽계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노달리다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우리 교우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랬더니 유럽에서 오신 신부님들이 이구동성을 하신 말이 우리도 모른다.
0: 유럽에서도.
1: 예.
0: 그래요?
1: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이 시노달리다스를 왜 가져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또 못 살게 구애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0: 네.
1: 대화하면 할수록 이 신호델타스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제 특히 그날 만났던 또 아프리카 출신 시모님들은 신호델타스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감을 잡으시던데. 아프리카에서는 마을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바오밥 나무 있죠.
0: 네.
1: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큰 나무
0: 큰 거, 응.
1: 아니면 망고나무 이런 큰 나무 아래 모여서 주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있답니다. 이런 풍습을 팔라버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나무 아래 자리, 이 자리는 단순한 그늘을 넘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또 아이들한테 전통을 가르치는 일종의 야회 의회이자 법정 역할을 한다 해요. 그런 전통을 쭉 해왔으니까 시노달리타스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대화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았던 거죠.
0: 그래서
1: 아무튼 그렇게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경청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을 함께 식별하는 과정에서 새삼 느끼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우서 19항에서 하느님의 마음 속에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배척받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0: 네.
1: 그날 같이 얘기하신 분들 중에 우크라이나 시모님은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그 고통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견디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고 신부님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공부할 기회,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삶과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노력하는 콩고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우리가 그런 그 아픔들, 고통들을 함께 나누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마치 정신이 확 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인종, 국적, 문화, 경제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뭐 매일 뭐 각자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것, 그것만 생각하고 또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0: 맞죠.
1: 그런데 고통받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또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더 넓은 관계 망 안에 우리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예전에 시모님께서 전례가 아름다운 이유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1: 예.
0: 그 기억이 나는데 시노드는 좀 그걸 더 넓은 차원에서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네요.
1: 그렇죠.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또 전례가 아닐까 싶어요.
0: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멋진 대화가 신부님들끼리의 모임이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1: 예.
0: 약간 평신도끼리 하느님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무래도 좀 지식도 부족하고 또 내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좀 망설여지거든요.
1: 아, 그렇게 이제 주눅든 모습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0: 네.
1: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과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시죠. 레오 톨스토이가 쓴 새 노인이란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0: 네.
1: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느 날 한 주교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외딴 섬에 아주 아주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세 노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이 세 분의 노인은 글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전례도 모르지만 하느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분들을 만나서 주교님이 묻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아,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저희도 셋이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0: 우리도 셋이니까.
1: 그러니 이제 주교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교님이 하루 종일 이 노인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섬을 떠나요. 다른 기도는 복잡하고 네. 이거 하나는 알아라. 그래서 이제 외우게 하고 떠났는데
0: 네.
1: 그런데 밤바다를 가르며 나가던 배 위에서 주교님이 이상한 빛을 하나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세 노인이 바다 위를 달려서 전속력으로 배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수님이에요?
1: 이윽고 배를 배에 오른 이 세 노인이 주교님께 부탁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주교님. 외웠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주교님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저희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0: 와, 기도를 알려달라고 물 위를 걸어왔어요. 어, 세상에.
1: 그렇죠. 아, 인생의 큰 고비마다 주님께 매달면서 고통을 이겨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 속에서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느님 이름만 부르면서 버텨온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앙 감각이죠.
0: 네.
1: 어려운 신학 용어나 논리는 모르더라도 딱 보면 아는 감각.
0: 딱 보면.
1: 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식별해서 동의를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보게 된다는 이 감각. 이 신앙 감각이 있으니까 모두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최종문서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세례받은 이들 전체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표명할 때에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0: 오, 하느님의 백성이 모두 신앙감각에 따라 합의한 것은 오류가 될 수 없다.
1: 네.
0: 근데 간혹 다들 찬성하시는데 나 혼자서 아니라고 말했던 게 오히려 맞을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도 여론이 모여서 다 동의를 하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있습니다. 신앙 감각에 따라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식별하는 일은 단지 이제 여론을 모으는 그런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 감각의 행사를 여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시노드 과정의 각 단계의 연결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는 언제나 교회 생활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목자들의 식별과 연관된다.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0: 이야기를 다 듣고 종합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책임지는 그 역할로서 이렇게 결정하셨으니 우리 한번 모아봅시다. 이런 역할을 이제 하도록 임무를 맡으신 분이지요.
1: 네.
0: 그리고 목자 따로, 하느님의 백성 따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이런 목자들은 하느님 백성의 하나로서 그런 권위를 행사할 책임과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인 다른 지체들도 또 그에 상응하는 자기 권한과 역할을 받았죠.
1: 네.
0: 그러면 이 책임과 권한들을 어떻게 조화롭고 풍성하게 꽃피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시노달리따스입니다. 그래서 시노달리따스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최종 문서가 설명을 해요.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
1: 함께.
0: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시노달리따스다.
1: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도 한 가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과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느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함께 걸어간다. 이것을 시노달리따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문서 30항에는 시노달리따스가 교회의 삶 과 사명을 특징짓는 고유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세상에 다른 단체나 조직 많잖아요. 이제 같은 취미나 같은 취향이나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는데 우리는 그런 끼리끼리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0: 우리는 성령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삶을 향하는 것이죠. 또 시노달리따스라는 말에는 이렇게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 구조와 절차들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교계 제도나 사목평의회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하는 것이죠. 또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 시노달리따스는 시노드 회의 그 자체를 뜻합니다.
1: 그렇기도 하군요.
0: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죠.
1: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모두의 일치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0: 네. 그렇죠. 그 하나됨의 관계가 완성되는 날까지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길을 잃을 만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누군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하느님의 선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사들이죠.
1: 성사.
0: 우리는 성사들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리웠고 또 각자의 사명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을 참 풍요로운 방식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 시노달리따스 함께 걷는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1: 네.
0: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뭐 제가 청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예.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0: 박진원 함께 걷는 길 듣고 왔습니다. 참 신호대 여정에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틀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하고 설레는 그런 느낌.
1: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제 둘이서 함께 걷는 길을 노래하잖아요.
0: 네네.
1: 그 길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신호달 디타스의 함께 가는 길은 둘만 함께 걷는 길은 아니죠.
0: 아,
1: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0: 모두가.
1: 특히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점이 신호달 디타스를 막연히

0: 함께 가는 길과는 다르게 하는 그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와 자격과 권한 모두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1: 네.
0: 이 점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보고 듣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사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를 봅시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나 혼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백성으로 불린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대부대모님들 서 계시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나를 보증하는 분, 그죠?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분. 사제는 교회 대표로서 또 이분을 받아들이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1: 혼자 하는 게 아니었네.
0: 예. 견진 어떻습니까? 견진도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그 힘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성사죠. 교회가 다른 단체나 조직과 다르기에 하느님 때문에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점이 이 성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1: 네.
0: 성체 성사도 그렇죠. 나 혼자 영양제 몰래 먹고 힘을 얻는 것, 이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1: 네.
0: 성체를 모시고 힘을 낸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같은 몸과 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신비체로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1: 네, 저 이때까지 영성체를 하면 그냥 제가 성체를 영하고 제 안의 변화에 항상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모두가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그런 거에는 초점을 별로 안 뒀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걸 좀 봐야 됩니다.
1: 네, 다시 한번 참 우리 모두 하느님께 가는 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앞에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0: 예.
1: 목자의 권위와 책임, 또 하느님 백성의 권한과 역할들, 이런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0: 우선 목자의 권위부터 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권위라 하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목자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치를 일깨우는 것이죠.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교회가 당신과 함께한다. 우리는 당신의 어려움 안에 하나다. 이걸 일깨워주는 것이 목자의 권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요 대목에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이제 소개하기 시작해볼까 싶습니다.
1: 네.
0: 먼저 좀 길을 좀 깁니다. GOD 2007년도이겠죠. GOD 2007-07-06-013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1: 네.
0: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은 이제 관계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신 분으로 필리핀 요세부 의원에서 봉사하시는 신웅 바우로 신부님을 떠올리셨어요. 그 일부만 좀 길어서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신부님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말씀드리면 공감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시고, 신부님이시긴 하지만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신부님이 만드신 단체에서 단원들을 만날 수 있게 주신 것 또한 하느님께서 천사 같은 단원들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성당에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신부님 덕분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권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또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교우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될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권위죠.
1: 그 역할을 진짜 해주셨네요.
0: 예. 네. 또 다른 사연도 하나 소개할까요? 이건 뭐 자매님 사연이니까 어디님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0: 익명이기를 바라시는 한 자매님 사연입니다.
1: 젊은 나이에 암진단을 받고 아이들이 어려서 봐줄 사람이 없어 보호자 없이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네 번의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티내는 것 같아서 본당 신부님께도 말씀 못 드리고 첫째 천령성체를 주셨던 신부님께만 식사자리에서 흘리듯 말하고 말았어요. 암이란 말을 입에 담기도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오니 제 수술 시간에 꼭 맞춰 신부님께서 기도문과 함께 시원한 커피 선물과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사제라는 분들은 항상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신부님께 전화드리면서 모든 걸 내어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느님이 어디서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그날 신부님을 통해 느꼈고, 믿음 안에서, 따뜻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를 느꼈습니다.
0: 들으면서 자동으로 뒤에 막 BGM이 막 깔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1: 뭉클하네요.
0: 정말 따뜻한 사연이죠. 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1: 그렇습니다. 힘들 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교회가 함께한다는 거를 신부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0: 예.
1: 참 제가 다 감사하기도 하고 신부님도 같은 신부님으로서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0: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또 참 부럽기도 하고요.
1: 예. 자, 많은 분들이 신부님들께 이런 모습을 바라겠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과연 신부님들만 하시는 걸까요?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연 하나 읽어봤으면 합니다.
1: 네.
0: 이번 사연도 이제 오디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몽카님 사연입니다.
1: 다들 아이디가 좀 독특하세요. 볼게요. 저에게는 친구인 듯 가족인 듯한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인 부모님들 덕분에 모태신앙을 선물받아 성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이터 가서 놀 때 저희는 성당에서 놀았죠. 그렇게 성당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저희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게 일하는 성인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단짝 친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히 하는 예쁨 받는 하느님 딸이에요. 반면 저는 교대 근무를 하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 지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됐을 때 제 친구는 제 축일마다 잊지 않고 제게 연락을 줬고 함께 미사에 참여하자고 저를 성당으로 이끌어줬어요. 잊을 뻔했던 저의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의 기억들을 제 친구가 꾸준히 상기시켜줬고 그 덕에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게 돼서 신앙 속에서 매번 큰 위로를 받으며 더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칫 식어버릴 뻔했던 제 마음을 따뜻한 관심으로 다시 불태워준 제 친구의 존재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도 다시 느끼게 됐어요. 열 마디 말 수백 명의 사람보다 한 명의 따뜻한 관심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뜻깊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내 친구 너무 고맙고 우리 평생 가자. 아유, 제 친구인 것 마냥 제가 다 뭉클하네요.
0: 아이고, 저도 제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생각나는 친구가 이 더위에 또 성실하게 택시 운전하면서 병원 중이신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나는데
1: 네.
0: 생각난 김에 화살기도와 함께 시원한 음료라도 하나 보내야 되겠습니다.
1: 아, 또 이래서 친구가 좋은 건가 봐요. 자, 이렇게 우리 행복가족들의 실제 삶을 만나보니까 함께 가는 길이라는 그 시노달리다스의 뜻이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노달리다스는 뭐 그냥 회의 절차나 대화의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의 생활 양식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0: 바로 그거죠. 그래서 최종우서 43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노달리다스는 무엇보다 세례받은 이들의 일상생활과 교회 선교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영적 자세이다. 시노달리다스 영성은 성령의 활동에서 생겨나고 하느님 말씀의 경청과 관상과 침묵과 마음의 회심을 필요로 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윤리와 계명, 규칙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1: 네.
0: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우리 마음을 이제 먼저 둬야 될 것은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1: 영성.
0: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 이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시노달리다스에 어울리는 영성, 영성적 태도를 최종 문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노달리다스 영성은 수덕, 덕을 따끔이죠. 겸손, 인내, 용서하고 용서받을 마음가짐을 요구한다.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령께서 나누어주신 다양한 선물과 임무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들인다. 야망이나 시기, 지배 또는 통제하려는 욕망 없이 그렇게 하며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기른다.
1: 겸손히 용서를 청하는 그런 마음.
0: 네.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활동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시노달리다스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는 공동체. 그게 하느님의 백성 아닐까 싶어요.
1: 네.
0: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관계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모습을 같이 드러내보자. 이게 시노달리다스죠.
1: 아, 참. 방송 전에 그 신부님이랑 바쁘게 일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 신부님께서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셨잖아요.

0: 우리가 그 진짜 이유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참 신앙생활에서의 이런 공동체 정신, 시노달리다스 영성도 참 잊지 말아야겠어요.
1: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얘기를 들어주신 사연을 들려주신 형제 자매님들 참 고맙고, 근데 제가 이제 몇 분의 사연들을 받았는데, 아 그거 그냥 묻어두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요. 아 그런데 제가 이벤트 그 시작하면서 세 분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린다 했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지켜야죠. 세 분만 드려야 될
0: 그쵸.
1: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분들의 사연은 어떡할까? 아 묘안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오늘 소개되지 않은 사연들은 다음 주에 소개를 드리고, 이번에도 아이스크림, 다음 주에도 아이스크림. 그러면 되겠다
0: 이번
1: 하는.
0: 주에 세개 주신다
1: 예.
0: 하셨으니까. 결국 다 받아가시는 거네요?
1: 그래서 다른 분들 다음 주 방송에 소개, 그 사연을 소개하고 또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근데 다 사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예.
0: 그쵸?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두가 받는 시노달리다스의 의미를 또 알려주시는 우리 미카엘 신부님이십니다. 아유, 참, 아이스크림 싸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지금까지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신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0491님이 사연 주셨어요.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멀쩡한 통기타가 버려져 있는데 주워 올까요 말까요? 아, 일단 멀쩡해 보이면 통기타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 너무 멀쩡해도 사실 내가 통기타를 치지 않으면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내가 기타를 치나 아니면은 배우고 싶은가,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멀쩡하다면은 가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나 가지고 와서 또 괜히 짐만 되기보다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8831님은 거금 20만 원 주고 안경을 바꿨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이 현실, 저의 존재가 이런 정도인지 하셨습니다. 아니, 이 미모가 안경이 안 보이게끔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예쁘거나 너무 멋있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1725님, 이번 주에 난생 처음으로 혼자 자취를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엄마 잔소리 없는 세상이라 신날 줄 알았는데요. 퇴근하고 문 열 때 그 썰렁한 공기가 생각보다 너무 낯설어요. 오늘도 집에 가기 싫어요. 아, 이게 또 독립을 해봐야 아는 그런 느낌이죠. 예, 집에 딱 갔을 때 반찬 냄새가 솔솔 나고 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게 당연했는데, 딱 문을 열었을 때 깜깜하거나 썰렁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외로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 예, 엄마 집 가서 또 엄마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면은 또 어떨까. 그러면 점점 더 이 가족 간의 사랑, 그동안 내가 진짜 많은 것을 어머니에게 받고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7419님,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데요. 오늘 한 손님이 고추 장아찌를 맛보시더니 어머,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이러면서 다섯 팩이나 사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짠해서 한 팩 더 얹어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음이 몽글몽글한 하루입니다. 덥고 지쳐도 이 맛에 장사해요. 이야, 진짜 고추장아찌 진짜 맛있나 봐요. 네, 다섯 팩이나 사가시다니. 그 손님도 우리 7419님도 서로서로 덕분에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922님,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가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더운데도 방문을 닫고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니가 이기나 더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나저나 거실은 에어컨 빵빵입니다. 덥다. 네, 더우면 알아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시원한 곳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벌써 방문을 닫다니, 세상에 귀엽네요. 오영사님, 빗띠, 저 오늘 큰맘 먹고 미용실 가서 인생 첫 탈색에 도전을 했어요. 머릿결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남편이 흰머리 같대요. 남편 오늘 좀 큰일 났구만요. 예, 이럴 때 좀 예뻐 보인다고 해줘야지, 시원해 보인다고. 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오늘 저녁 없는 거죠? 오늘 저녁밥 없는 걸로. 예쁠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처음 해보는 거는 좀 두근두근 하잖아요. 시원해 보이고 좋죠. 뭐. 자, 오늘 2부는요. 여름 특집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듬뿍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라디오 바캉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두시의 뮤직 여름 특집은 이분이 책임집니다. 약은 약사에게, 음악은 이대화 음악평론가에게.
4: 이번 여름 휴가 BGM 처방 저에게 맡겨보시죠.
3: 두시의 뮤직 여름 특집
4: 라디오 바캉스.
3: 두시의 뮤직 여름 특집의 든든한 집도입니다. 음악평론가,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4: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최대한의 텐션이었죠. 방금 전에.
4: 바캉스면 좀 텐션을 바짝 올려서 해야 되는데.
3: 네.
4: 네. 그래도 바캉스 이 특집에 네. 저를 섭외하신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 아, 그럼요.
4: 네, 또 제 네. 색깔을. 네. 이걸 색깔이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3: 네. 아니죠. 이 바캉스에는 무조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4: 네.
3: 네. 음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네. 그런
4: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3: 많이 무겁나요?
4: 네. 네 그러면, 되게 무거운데. 네. 네. 좀 떨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3: 그럼 살짝 한 구부리고 시작할까요? 어깨 좀 움츠리고 시작할까요?
4: 피겠습니다. 네, 활짝 피겠습니다.
3: 좋습니다. 네, 든든해요. 네, 우리가 오죽했으면은 음악 처방전을 좀 맡겨보려고 합니다.
4: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한번 네, 열심히 골라서 재밌는 네.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 근데 여행 가면 혹시 네. 대화님은 음악을 듣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평소에 일로서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좀 안 듣는 편이에요?
4: 근데 제가 좀 유난한 건가 싶긴 한데
3: 네.
4: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고 음악 추천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3: 네.
4: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차에 앉아서 옆자리 사람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3: 그렇죠.
4: 네.
3: 일로 하다 보니까
4: 여기저기 풀고 다녀서 그런지 네. 그래서 저는 주로 남이 해주는 추천곡을 듣는 편입니다.
3: 아.
4: 네.
3: 그때까지
4: 제가 선곡을 잘 안 해요.
3: 휴가 때는 좀 쉬고 싶다.
4: 쉬고 싶다는 아닌데 네. 주로 그런 것 같고 또 음악 카페 같은 데 가도
3: 네.
4: 저는 막 신청곡을 하진 않아요.
3: 그냥
4: 남들이 이렇게 신청한 곡들을 듣는 걸 좋아하고 제가 신청한 곡들은 주로 안 나오더라고요.
3: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음악이어서
4: 그렇다기보단 저는 그 메시지가 뭔지 알 것 같아요.
3: 아, 뭐예요?
4: 피크 시간에
3: 네.
4: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좀 들읍시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3: 대중적인.
4: 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3: 아, 네. 그렇구나.
4: 안 되면 뭐 안 되는구나.
3: 네.
4: 하고 받아들이죠.
3: 네.
4: 불만을 갖진 않아요. 네, 거기서 곡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업장이 아주 중요한 네, 그 생계이기 때문에
3: 네.
4: 전혀 뭐라고 불만 갖지 않습니다.
3: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골라주는 음악도 그냥 듣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4: 그렇죠.
3: 편안하게.
4: 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뭐 당연히 네, 저만의 선곡으로 쫙 채워서 네. 행복하게 즐기죠.
3: 그렇구나. 자, 우리가 대화님께 미리 맞춤 음악 처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4: 네.
3: 그리고 문자를 우리 방글이들한테 미리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801님이 이거를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저는 쉰을 향해 가고 있는 노총각인데요. 회사에서 저만 결혼을 안 했고 모두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각종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당직은 바로 접니다. 물론 사장님이 보너스를 챙겨주시긴 하지만 저도 결혼해서 특별한 날 출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도 당직을 서게 된 거 전데요. 텅 빈 사무실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될까요? 하셨습니다.
4: 네.
3: 마음이 아프네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4: 있어요. 솔로인 것도 그 억울한데.
3: 억울한데.
4: 네,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일까지 더 많이 해야 된다. 아, 이거는 뭐.
3: 이거는 보너스를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좀 괜찮은데.
4: 보너스 없었으면 이거 네, 너무 서럽죠.
3: 에어컨 있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혼자지만 맞춤 온도 한 22도 4도 막 이렇게.
3: 이분한테는 어떤 음악 처방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음악 들으면 좀 덜 외로울까요?
4: 제 생각에는 솔로지만 네. 서러운 점이 있는 반면에 행복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그렇죠.
4: 네, 그래서 제니가 부른 노래 중에 이제 솔로라는 곡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나는 빛이 나는 솔로. 솔로. 네, 그래서 솔로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라.
3: 어허.
4: 네. 저만 결혼을 안 했어요라고 하시는데 네. 아마 회사 결혼하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술 마시고 밥 먹다 보면 차라리 네가 낫다.
3: 네가 부럽다.
4: 부럽다.
3: 네. 나는 네가 부럽다야. 나 근무서고 싶다.
4: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3: 맞아요.
4: 네, 그래서 좋은 점을 생각해 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3: 아우 좋네요. 네. 네, 빛이 나는 솔로, 솔로로서 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마음껏 누리셔.
4: 그러니까요.
3: 네. 아, 좀 부럽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그럼 이 곡 우리가 또 예약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여름 휴가 특집 라디오 바캉스로 준비해 와주신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4: 첫 번째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했습니다.
3: 하늘을 달리다.
4: 네. 아무래도 바캉스니까 좀 신나고 좀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이런 노래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3: 너무 좋아요.
4: 네, 이적의 솔로 2집 앨범이죠. 네. 숫자로 2 적고 그리고 한글로 적이라고 적혀 있었던.
3: 오.
4: 네. 이적의 2집에 이만한 제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네, 거기에 수록이 돼 있고요. 사실 2000년대 초중반이 락음악이 대중적으로 히트하기는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R&B 쪽으로 힙합 쪽으로 대중들의 음악 취향이 확 옮겨가면서
3: 맞아요.
4: 락 보컬들의 발라드 전성 시대가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음악을 듣다가 든 생각은 분명히 락 음악이지만 어떤 락 음악 하면 그 시절에 좀 전형적으로 떠올렸던 막 가죽 바지라던가 막
3: 긴 머리
4: 그렇죠. 네. 막 앞으로 기타리스트 나와서 막 솔로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네. 좀 청량하고 에너지 있고 밝은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좀 세대 공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들으면 바로 시원한 노래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4: 네. 네.
3: 근데 이게 작사 작곡 편곡이 다 이적 씨가 했어요?
4: 네.
3: 와.
4: 제가 오랜만에 이 음악을 다시 듣고 크레딧이라고 하죠.
3: 네.
4: 그 누가 작곡했고 이런 걸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최근에는 특히 K-팝이 이제 송캠프 아니면 뭐 A&R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확립돼 있어서
3: 네.
4: 작곡가란을 딱 클릭해 보면 정말
3: 여러 명이 나오죠.
4: 뭐 20명일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야 이거는 한 사람의 색깔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뭐 그런 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3: 네.
4: 물론 그런 곡을 통해서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죠.
3: 네,
4: 네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집단 지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지 히트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3: 네.
4: 근데 작사 작곡 편곡 이적이라고 딱 써 있는데 좀 신선하고 멋있더라고요.
3: 오.
4: 네, 좀 임팩트 있었어요.
3: 그러네요.
4: 네. 네.
3: 아니 이걸 혼자 다 하다니. 예전에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렇죠?
4: 거의 이랬죠. 네. 사실 싱어송라이터들의 앨범을 보면 특히 뭐 유재하 씨 같은 경우는 전곡이 작사, 작곡, 편곡, 유재하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런데 물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것들이 워낙 다르고 또 활동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3: 네.
4: 가끔은 좀 이런 멋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3: 제가 안 그래도 송캠프가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4: 네.
3: 송캠프하고 A&R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4: 네, 제가 갑자기 어려운 용어들을 막
3: 아니 송캠프
4: 남발해가지고
3: 송캠프라고 자주 들었는데
4: 네.
3: 이게 진짜 무슨 캠프를 가서 뭐 만드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다 같이 여럿이 만드는 것 같긴 한데.
4: 그러니까 캠프라고 하면 좀 임시적으로 차려지는 어떤 이벤트성 공간이나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5: 네.
4: 그러니까 어떤 곡 의뢰가 들어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고 반짝 팝업처럼 생기는 네, 그런 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5: 네.
4: 그 송캠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송캠프를 열어서 이런 곡을 만들었는데
5: 네.
4: 이 곡을 가지고 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또 상의하면서 또 곡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5: 오. 네. 그러니까 작곡 팀 따르고 편곡 팀 다르고 뭐 이런 거예요?
4: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멜로디는 누가 만들었어요.
5: 네.
4: 그래서 던집니다.
5: 네.
4: 그럼 누가 이제 이걸 편곡하기 작살, 시작해서 작, 또 하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제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주고 받으면서 거의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것 같은데.
5: 네.
4: 어쨌든 송캠프라는 건 여러 작곡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곡을 공동으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히 K-POP 쪽에서 아주 보편화돼 있습니다.
5: 네.
4: 네. 밴드나 싱어송라이터는 보통 자기들이 곡을 쓰기 때문에.
5: 아. 네.
4: 그리고 그런 작업들의 행정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을 보통 A&R이라고 하죠.
5: 아.
4: 그래서 A&R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얘기하면
5: 네.
4: 큰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가 지망생이나 네. 프로들이 그 A&R 분들한테 곡을 막 던집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5: 네.
4: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 신곡에 어울릴 것 같은 후보 리스트를 쫙 추려가지고 회의하고
5: 네. 네,
4: 그래서 그중에서 곡을 뽑아가지고 막 녹음한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5: 오.
4: 그러니까 회사 내 시스템이 좀 잡혀있는
5: 아 프로듀서랑 또 다른 거예요?
4: 그렇죠. 그래서 프로듀서를 뭐 선정하기도 하고
5: 뭐
4: 여러 가지 작업들을 A&R들이 같이 하는데
5: 네.
4: 네. 그래서 아이돌 가수들은 이런 시스템화에서 곡을 만들기 때문에
5: 네.
4: 좀 안 좋은 곡이 나오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5: 그래서 작곡에 참여했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군요.
4: 그렇죠. 거기에 같이 네.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5: 감사합니다.
4: 네.
5: 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릴게요. 과연 대화님은 이 곡을 어떤 주제에 맞춰서 선곡을 하신 걸까요? 1부에 제가 처음에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1번 여름밤 불면증을 달래줄 노래 2번 출발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4: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12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2만원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5: 네. 자 그러면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까 2801님한테 추천해 주신 곡 제니의 솔로 이어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참고

0: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두시의 뮤직 여름 특집 듬뿍쇼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주파수로 떠나는 휴가 라디오 바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특집 듬뿍쇼 제목이 우리가 그때 얘기하다가 정해진 거 기억나세요?
1: 아, 그래요?
0: 싸이의 흠뻑쇼를
1: 흠뻑쇼.
0: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있잖아요. 듬뿍쇼 있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1: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0: 그래서 괜찮은데요?
1: 좋네요.
0: 이 여름 특집 제목이 됐어요.
1: 네. 네. 역시 그 짜는 것보다 이렇게 실수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 좋습니다.
0: 대화님과 함께 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네. 라디오 바캉스. 자,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전에 제니의 솔로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제의 음악으로 오늘 바캉스 시작하면 되나요?
1: 네, 아까 들었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를 제가 출발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0: 2번. 네. 백억 커피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가를 출발하면서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이어서 소개할 곡은 어떤 곡이죠?
1: 앞서 들은 곡은 좀 빠른 곡이었잖아요.
0: 네.
1: 신나고. 그런데 저는 드라이브하면서 꼭 빠른 곡, 좀 이렇게 몸을 들썩일 수 있는 곡, 그런 곡도 좋지만
0: 네.
1: 가끔씩 옛날 좋아했던 발라드 같은 거 있죠.
0: 너무
1: 추억의
0: 좋죠.
1: 발라드.
0: 너무 좋죠.
1: 그런 거 선곡하고 막 옛날 생각하면서 운전할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한 곡을 골라봤는데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아, 이 노래 가끔씩 들으면 진짜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곡을 잘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0: 네.
1: 또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0: 누가 만든 거예요?
1: 이거 하광훈 씨가 작곡했습니다. 네, 그 당시 하광훈 씨가
0: 네.
1: 전성기였는데 변진섭 씨 곡을 이제 하광훈 씨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0: 네.
1: 변진섭, 김민호 다 동시대 발라드 최고의 스타들이었죠.
0: 네.
1: 그리고 박주연 씨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으십니다만
0: 네.
1: 한때 작사가하면 박주연 씨였습니다.
0: 오.
1: 예를 들어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0: 네.
1: 김정민의 슬픈 언약시. 와, 진짜 추억 돋죠.
0: 진짜.
1: 네, 변진섭의 숙녀에게 너에게로 또다시.
0: 너무 좋아.
1: 네, 이런 거 다 만들었고요. 네, 윤상 씨랑도 작업을 했었고. 네, 그 당시 최고의 작곡가와 인기 작사가가 협업해서 만든 곡이 사랑일 뿐이야이기 때문에
0: 네.
1: 또 그들의 대표곡이기도 하죠.
0: 이 당시 진짜 김민우 씨 인기 대단했어요.

0: 엄청났죠.
1: 네.
0: 제가 댓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 네.
0: 이 노래 댓글. 요즘 음원 사이트 가면 이렇게 댓글 써서 거기에 자기 추억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많이들 하시죠.
1: 맞아요.
0: 고1 여름에 처음 듣고 아이와 오토리버스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듣던 노래인데 어느덧 36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 아이와라니.
0: 36년.
1: 아이와라니.
0: 네, 오토리버스. 지금 세대한테 이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1: 못 알아들을까요?
0: 네, 못 알아들어요.
1: 그 테이프였을까 CD 플레이어였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1: 네.
0: 그냥 놔두면 한 면이 끝나면 그냥 꺼졌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오토리버스는 갑자기 뒤로 쫙 돌아가면서 이제 반대면이 재생되는
1: 네.
0: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1: 아하.
0: 네, 참 추억의 이야기이고 저도 테이프 많이 사고 특히 이때는 어렸으니까 저도 CD는 좀 비쌌잖아요.
1: 맞아요.
0: 만 원, 막 만 오천 원 이랬는데 테이프는 오천 원이면 샀으니까
1: 네.
0: 그거 사가지고 막 닳도록 듣고 테이프로 듣다가 더 좋으면 소장 가치가 있다면서 CD로 사서 또 듣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랬던 시절인데
1: 네.
0: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닳도록 들었던 음악이죠.
1: 맞아요.
0: 그리고 김민우 씨의 이제 데뷔곡인데
1: 네.
0: 당시 얼마나 인기 많았냐면 가요 톱 10에서 네, 그땐 골든컵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아요. 5주 연속.
0: 맞아요. 5주 1위 하면 이제 떠나야 됐어요. 골든컵 받고. 네, 그래서 데뷔곡으로 골든컵을 받은 아, 정말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죠.
1: 아, 진짜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한 몸에 얻은
0: 그렇죠.
1: 네, 그런 분인데 이 노래도 사랑일 뿐이야도 많은 사랑 받았지만 이병열차 안에서 이 노래도 대단했죠.
0: 네, 특히 화제였던 게 와, 진짜 다시 재현될 수 있을 드라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병열차 안에서는 이제 군 입대에 관련된 노래죠.
1: 네.
0: 근데 실제로 이 노래 활동할 때 군대에 입대했어요.
1: 실제로?
0: 기억하실 거예요.
1: 실제로.
0: 네. 그 소문까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노래 홍보하기 위해서 군대에 갔다. 근데 그건 그냥 낭설에 불과할 것 같긴 한데.
1: 네.
0: 네, 어쨌든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르는 가수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정말 그 홍보 시너지가 확 일어나면서.
1: 그러네요.
0: 네. 이 곡 역시 5주 연속 1위.
1: 이야.
0: 네, 골든컵을 수상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민호 씨 그 당시에 진짜 전국적인 아이콘이었어요.
1: 근데 가족이 대리 수상했다는 게 재밌네요. 네.
0: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1: 가족이 대리 수상.
0: 훈련소 있으니까.
1: 그래서 더 짠하게 들렸나 보다.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렇죠. 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0: 네. 힙합에만 리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발라드에도 삶으로 그대로
1: 진짜.
0: 표현하는.
1: 진짜 네. 리얼했네요.
0: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1: 근데 진짜 리얼했는데 저녁 후에는 다시 그 인기를 얻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참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전역한 남자 가수들이 이제 재기하는 게 거의 100% 확률은 아니었죠. 네. 금방 잊혀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1: 네.
0: 이제 김민호 씨도 이제 완전 잊혀졌다기보다는 서서히 좀 예전만한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었죠.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죠? 이제 수입차 딜러로 변신해서
1: 네,
0: 열심히 활동해서 그쪽에서도 아주 인정받았다. 아실 겁니다. 근데 후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네. 연예계 인맥을 통해서 그 수입차 딜러로 성공한 게 전혀 아니었다 그래요.
1: 아니고.
0: 네, 정말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본인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 이 계시면 그 고객을 위해서
1: 네.
0: 노래방에 같이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대요. 옛날 히트고.
1: 우와.
0: 그 정말 많은 걸 내려놓은 거죠.
1: 진짜 제2의 삶을 새로 사셨네요.
0: 네. 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고생이 있었을지 좀 상상이 되는 그런 네. 일화이고요.
1: 네.
0: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까 결혼하셨더라고요.
1: 오.
0: 네. 물론 2016년에 네. 이전 아내분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땐 좀 힘드셨겠지만 다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1: 아, 네. 네. 계속해서 행복한 우리 추억 속의 그 이민우 씨, 김민우 씨로 남아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자, 출발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한 곡 더 소개해 주시죠.
0: 아, 앞에서 이제 발라드를 들었지만 역시 또 신나는 곡 듣고 싶어서
1: 네.
0: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타샤니의 경고.
1: 아, 이 노래는 요즘에도 많이 리메이크 되는 것 같아요.
0: 정말 다시 들어도 촌스럽지가
1: 너무
0: 않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정말 정말 좋은데 윤미래 씨랑 애니 씨 네, 이 두 사람의 2인조 그룹이었고 그 타샤니의 첫 번째 앨범 수록곡입니다. 1997년 나왔으니까 와 27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좋습니다.
1: 아니 근데 보면은 진짜 시대를 앞서간 그룹이었어요.

0: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인 댄스 음악인 경고가 유명하지만 네. 그때 주력으로 밀었던 곡들은 R&B였던 참을 수 없어. 하루하루.
1: 하루하루 너무 좋아했어요.
0: 네, 이런 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대를 앞서간 그룹이었죠.
1: 근데 이 음악 퀄리티나 가창력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웠다.
0: 네. 음악이 좀 앞섰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1999년에 정말 쟁쟁한 가수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또 1위하고 막 그랬던 시점이기 때문에
1: 어떤 분들인데요?
0: 조성모 씨,
1: 아하.
0: 이정현 씨, 와, 바꿔 그런 노래들 H.O.T, S.E.S, 핑클 막 다 전성기예요 이때가
1: 그러네요
0: 예. 나중에는 이제 경고가 고전이 됐습니다만 네. 처음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기억나세요? 펌프?
1: 그럼요.
0: 네. 이렇게 발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1: 맞아요. 거기 있었어요.
0: 거기에 삽입되면서 네, 이제 천천히 히트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네. 사례였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1: 윤미래 씨는 지금 종종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른 멤버 애니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
0: 그 여러분들 너튜브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 그 근황 잊혀진 스타의 근황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 있죠.
1: 네.
0: 거기에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근황을 좀 얘기했었는데 홍콩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살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몸이 좀 아프셨대요.
1: 네.
0: 그래서 수술을 했고 지금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정말 멋있었던 게 그걸 계기로
1: 네.
0: 좀 절망하거나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고 오히려 그러길 그 계기가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네, 나를 좀 다시 살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멋진 어른이 되셨구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그럼 출발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두 곡 듣고 올게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타샤니의 경고.

0: 두샷뮤직 여름특집 듬뿍쇼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함께 라디오 바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팝송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1: 네. 제 원래 코너에서는 이제 주요 가요를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좀 형식을 바꿔도 될 것 같아서
0: 너무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지금.
1: 제가 팝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팝 소개할 수 있어서 조금 설레는데 네. 네, 팝음악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1: 첫 번째 곡은 찰리 푸스의 Changes라는 곡이고요.
0: 네.
1: 찰리 푸스 음악이 좋아서도 선곡을 했지만 좀 드라이브하면 왠지 그 미드 템포 약간 댄서블한데 막 춤추는 것보단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기 좋은 네, 그런 음악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비교적 신곡입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네 번째 정규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0: 네.
1: 선공개 싱글로는 훨씬 전에 나오긴 했는데 네, 올해 3월에 정규 앨범이 나와서 또 찰리 푸스에 대한 주목이 꽤 있습니다.
0: 찰리 푸스 너무 유명하지만 네. 처음엔 어떻게 좀 알려지게 됐어요?
1: 이 영화 많이들 재밌게 보셨을 텐데 분노의 질주 더 세븐 네, 여기 주제가가 See You Again이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이제 폴 워커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추모곡으로 See You Again이 제작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찰리 푸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빌보드 12주 동안 1위를 하면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됐죠.
0: 네.
1: 네. 그리고 찰리 푸스가 이 곡에서도 정확히 증명이 됩니다만 제 생각엔 정말 대중적인 멜로디를 쓰는데 가볍지가 않습니다.
0: 오.
1: 참 고급진 대중성을 정말 잘 만드는 싱어송라이터거든요. See You Again에서도 증명되고 이따 들을 Changes라는 곡에서도 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0: 최근에 또 좋은 일이 있다고요?
1: 네. 이 Changes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시면 네. 이렇게 배를 만지고 있는 네,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가 임신했음을 알리는 장면인데 그건 이제 작년 말에 나온 네. 그 뮤직비디오란 말이에요.
0: 네.
1: 그 아이가 지난 3월에 태어났습니다.
0: 이야, 아빠가 됐네요.
1: 네, 그래서 네. 아빠가 된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자, 또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죠?
1: 네,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팝송 또 하나 준비했는데
0: 네.
1: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입니다.
0: 이에로 진짜 대단한 밴드잖아요.
1: 그렇죠. 좀 밝은 희망가이고 또 신나는 곡에서 준비를 했고요. 전체를 다 읽자면 Electric Light Orchestra인데 1977년 7집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0: 네.
1: 예로를 대표하는 곡입니다.
0: 네. 이 명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1: 스위스의 어느 산장에서 썼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며칠 동안 어두운 날이 계속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뭐 여행도 여행이겠지만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니까 좀 힘들었겠죠.
0: 네.
1: 근데 갑자기 해가 들고 밝아졌는데 그때 드러난 스위스니까 이제 알프스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계속 곡을 못 쓰다가 그 후로 2주 동안 13곡이나 썼다고 합니다.
0: 이야.
1: 네. 그러니까 뭔가 벅차오르는 그 영감의 순간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의인화시켰죠.
0: 네.
1: 이게 푸른 하늘씨 뭐 이렇게
0: 예.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쵸. 우리가 더 신나나 봐요. 예.
1: 당신 왜 이제 왔어 이런 느낌이죠.
0: 자 그러면은 오늘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함께 라디오 바캉스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이 팝송 두 곡 들으면서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Changes,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들려드릴게요. 내일 또 나와주실 거죠?
1: 네,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와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

0: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세실리아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요즘이죠. 무더위에 지치다 보면 평소에는 뭐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작은 일도 예민해져서 말 한마디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뭘까요? 필요한 게 잘못에 대한 인정? 뭐 그리고 용서? 이런 말이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말도 자칫 잘못하면 더위를 부르는 단어 같네요. 안 그런가요?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아마 누구나 살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하지만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맡기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기도밥상 차려지는 날이죠. 예,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네, 맛집 밥상 앞에 이제 곧 오실 건데요. 신부님 마중 가면서 조금 후에 뵙기로 하고요. 지금 폭염 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가 있네요. 2026년 7월 30일 11시 00분 경기 양평 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가 있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 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첫 곡 그럼 띄워드리겠습니다. 박명선, 김연기, 최준익 노래입니다. 용서함으로 우리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내려놓지 못한 무거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용서되지 않았던 일. 근데요, 너무 고심하면 병이 된다고 하죠. 그래도 오솔길 가족과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지겠죠?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전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대의 오솔길. 오늘은 기도밥집이 또 차려지는 날입니다. 밥상 앞에서 만나야죠.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연이 벌써부터 올라왔어요. 어쩌면 좋죠? 네, 9155님, 네, 더위에 지친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줄 그늘막 같은 기도밥상 앞에 고요히 앉아 쉽니다. 와, 이렇게 쉬임하시는 분, 밥상 오늘 참 정말 만난 밥상이자 의미가 깊은 밥상 앞이 될 것 같은데요. 기다려보세요. 네. 하대사님, 오늘도 당진은 폭염 경보에 무더위가 엄청나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네요. 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그럴 수 있겠죠. 대개는 다 그래요. 내가 언제 상처를 줬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문제야? 하거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답이 좀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네, 튕겨벨님, 매미가 엄청 울어댑니다. 제 기준엔 매미가 울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구나 한답니다. 한 줄기 바람에 감사하면서 밥상 앞으로 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매미가 울면 이제 정말 장마 끝, 그리고 더위 시작, 이렇게 시작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준비해야 되겠죠. 이 더위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들 잘 뭐 지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8783님 신청곡이었었는데요. 익투스가 부릅니다. 어느 날.

0: 영양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요 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만나볼 네 번째 2027WYD 서울 세계 청년대회 소성인은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입니다. 저도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의 이야기가 참 궁금한데요. 아, 어서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네, 수녀님. 네. 지난주에 수녀님 휴가하셔서 제가 한 주 동안 못 뵀는데.
0: 두 주죠, 두 주.
1: 아, 그렇네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수녀님?
0: 예. 아유, 잘 다녀왔습니다. 네. 뭐, 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쉬기도 좀 하고.
1: 잘하셨습니다.
0: 네. 신부님 뭐 잘 지내셨죠? 더워가지고 뭐. 어린이들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계속해서 이제 어린이들 데리고 여름 신앙학교, 여름 캠프 다녀왔는데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나가서 잠을 자는 행사는 모두 끝나서
0: 와.
1: 속이 다 시원합니다.
0: 아, 속이 시원해. 아, 즐겁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속이 시원하다고. 아,
1: 그래. 너무 마음의 소리가 나. 죄송.
0: 진짜 속에 깊이 있던 얘기가 확 아닙니다. 나와버렸나요?
1: 아주 기쁘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0: 아이고, 너무 크게 웃었네요, 저도. 아유, 네. 너무 힘드셨죠.
1: 아닙니다.
0: 아니, 아이들하고 네. 움직이는 게 뭐 긴장되고
1: 맞습니다.
0: 또 비는 오고 뭐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1: 진짜 아이들하고 즐겁게 노는 거는 다 좋은데 네. 혹시 다칠까 뭐가 잘못 그 노심초사 때문에 그게 좀 힘들게
0: 네 그게
1: 하는데요.
0: 긴장되고 네. 또 그렇죠.
1: 그래도 다행히 무탈하게 잘 네. 하는
0: 제일 꼬맹이들 중으로. 저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아셨어요?
1: 이제 다다음 주에 꼬맹이들 유치부 애들은 네. 이제 성당 마당에서 풀장 설치해서 물장구 같이
0: 물장구
1: 칠
0: 치고.
1: 예정입니다.
0: 아이고 그렇죠. 안전이 최고니까요. 네. 아이들 제일 어린 아기들은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일 진짜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 수녀원은 별 게 없네요. 저도 뭐 휴가를 일주일 다녀왔더니 벌써 다른 수녀님들도 다 휴가 가고 뭐 벌써 뭐 줄줄이로 지금 칠판에 써 있더라고요. 휴가 가신 수녀님들 네. 이름이. 그래서 저희도 휴가철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나 또 뭐 공동으로 하는 뭐 기도나 이런 것도 좀 약간씩 다 생략된 상태예요. 정말 너무 덥잖아요. 네.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많은 우리 오서길 가족님들도 어딘가로 또 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다들 그래도 뭐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신부님도 보니까 건강하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7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을 만나보는 시간이잖아요. 예, 오늘 만나볼 요세피나 바키타죠. 여기서 네. 뭐 잘못됐네요. 네. 바키타 성녀는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1: 네, 기도의 오솔길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은 낯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WID 수호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성 요세피나 바키타 수녀님에 관해 네.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네. 성녀이십니다. 그리고 훗날 유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까지 하다가 해방하신 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도자가 되셨고 또 따뜻한 인품 그리고 성덕을 지녀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웃의 성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수녀님에 네네. 관해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0: 네. 그 이웃의 성인이라는 별명만 들어도 바키타 수녀가 어떤 분이셨는지 좀 짐작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녀의 삶을 이해하려면 이분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1: 네.
0: 예,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는 어떤 환경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키타 성녀께서는 1869년 지금의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네. 나라에 있는 다루푸르의 올고사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셨다고
0: 네,
1: 합니다.
0: 올고사.
1: 네. 네, 수녀님의 아버지는 그 부족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0: 네.
1: 세 명의 남자 형제 그리고 세 명의 여자 형제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라셨고 훗날 성녀께서는 자신의 자서전에도 어릴 적 어려움을 모르고 근심과 걱정도 없이 살았다라고 전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참 평온하고 뭐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전 말씀을 들으니까 예, 노예 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이거 왜 그렇게 됐지? 하면서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참 마음도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겪게 되신 건가요?
1: 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유럽 사람들에 의한 노예 사냥이 있었지요. 그래서 네. 성녀께서도 7살, 8살 무렵에 집 앞에 있는 들판에 나가 있다가 형제들과 함께 그 노예상에게 붙잡혀서 납치되어 끌려가게
0: 세상에나.
1: 됩니다. 네. 네, 수단 당시 수단의 큰 도시인 엘로베이드라는 곳으로 끌려가셨는데 이후 7살, 8살 무렵에 납치되어 20살이 되기까지 한 5번 정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때 끌려간 그 주인 노예 사냥꾼이 아랍 사람이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성녀께서는 그 노예로 잡힌 충격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아랍 노예상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키타라는 이름이었는데요.
0: 네.
1: 바키타는 아랍어로 운이 좋은 혹은 행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 아유, 그런 어린 아주 7살, 8살 때 더군다나 혹독한 노예의 어떤 좀 아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바람에 자신의 이름도 완전 잊어버렸다. 아우 좀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운이 좋은 이름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뜻과 정반대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어린 나이에 낯선 곳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사실은 우리 모든 오솔길 가정님들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1: 네. 바키타라는 뭐 행운아, 운이 좋은 이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노예로서의 네. 삶은 매우 비참했다고 합니다.
0: 네.
1: 여러 주인 중에서도 세 번째로 맞은 주인이 아주 부유한 아랍인이었는데 그는 성녀에게 자신에게 자신 자녀의 시중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 아들은 그 성녀를 때리기도 하고 늘 괴롭혀서 한 달 동안 두들겨 맞아 한 달 동안 몸져 누워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맞은 네 번째 주인은 더 가혹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군인이었던 주인이었는데
0: 네.
1: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성녀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상처를 입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채찍질로 생긴 상처가 나을만 하면 또 그 자리를 채찍으로 맞았다라고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녀를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당시 노예들에게 뭐 몸에 새기는 표식이었다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 가장 악랄했던 네 번째 주인은
0: 네네.
1: 성녀의 살을 칼로 파고서 거기에 이제 상처를 내서 표식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녀께서는 성녀의 몸에는 그 표식이 144개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와, 정말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예, 144개나 되는 표식을 어떻게 사람 몸에다가 참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데요. 근데 그렇게 정말 가혹한 삶을 살아내셨는데 또 아랍 문화권에 머무르셨던 성녀께서는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1: 네, 무엇보다 바키타 성녀의 삶은 1833년 이탈리아
0: 네.
1: 출신의 외교관 칼리스토 레냐니라는 인물의 소유가 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0: 네.
1: 이때 레냐니라는 인물은 이전 주인들과는 다르게 성녀를 구타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뒤 이 이탈리아 출신 레냐니 그 외교관이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자 성녀는 그에게 같이 이탈리아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 다행스레 그의 허락과 함께 그를 따라 이탈리아 제노바로 건너온 성녀는
0: 네.
1: 또 그 외교관의 다른 친구의 손에 넘겨져서 또 새로운 주인 아래서
0: 네.
1: 그 노예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0: 네. 와, 그래도 이게 다 좋은 분들을 끝판에 만나신 거네요. 아, 그분이 아우구스토 미키엘리라는 분인데, 그렇죠? 공사
1: 네,
0: 두 번째로 네. 또 만난 분 이탈리아 분. 예, 그분도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되셨군요.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 정말 제가 가슴 졸이면서 조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바키타 성녀는 베네치아의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새 네. 주인의 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주인은 직업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딸들을 돌보면서 함께 그 바키타 성녀를 그 한 수녀원 네. 카노사 수녀원이라는 곳에 자녀들과 바키타 성녀를 함께 맡겼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성녀께서는 생활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하셨겠죠.
0: 네네.
1: 그런데 이때 수녀원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성녀는 이렇게 어깨 너머로 여러 가지 교육을 네네네. 받을 기회를 네네. 갖게 되었고 이때 네.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훗날 바키타 성녀는 당신의 기록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스러운 수녀님들이 인내하면서 나를 교육시켜 주셨고 내가 어릴 적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마음속으로 느꼈던 그분 하느님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회고를 하고
0: 네.
1: 계십니다.
0: 아유, 눈물겹네요.
1: 네.
0: 네. 참 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후에는 또 수녀님들 만나고 또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신 시간 아닐까 하느님께서 네 이때부터 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나요?
1: 참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것이 또
0: 네,
1: 이제
0: 왜요,
1: 아직도
0: 왜요?
1: 여전히 여러 가지 순환과 어려움이 그리고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 주인이 이탈리아에서 네. 지내던 그 주인이 업무 때문에
0: 네.
1: 다시 수단으로 파견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0: 어머, 어떡하면 좋아.
1: 수단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0: 했잖아요.
1: 거기서 붙잡혀 네. 왔었지요.
0: 네.
1: 그래서 따라서 주인은 딸들과 함께 바키타 성녀를 데리고
0: 수단으로 가요?
1: 네, 가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바키타 성녀께서는 당연히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0: 그렇죠.
1: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인은 성녀의 그 노예 소유권을 두고 이탈리아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0: 네.
1: 여기서 정말 다행으로 이 당시 이탈리아 법원은 성녀가 태어나기 전 사실 이미 수단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법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어 있었다고 해요.
0: 그런데
1: 이제 법적으로는 폐지되어 있어도 노예 사냥은 이어졌던 거죠.
0: 아, 그건 나쁜 사람들 네. 때문에 그랬네요.
1: 그러나 그 당시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단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어 있었고 당시 이탈리아 법으로도 이탈리아 역시 공식적으로 노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바키타 성녀가 노예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0: 아이고,
1: 합니다.
0: 정말 다행이었고
1: 드라마틱한 일이.
0: 예, 좋았던 네. 그 주인이 결국에 가서는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아 그랬는데 네 법원에서 이렇게 좋은 판결을 또 내준 덕분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기까지도 참 쉽지 않은 과정을 지냈군요. 이런 계기로 바키타 성녀의 삶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네,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제
0: 네.
1: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바키타 성녀께서는
0: 네.
1: 자신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다가
0: 네.
1: 이제 결정하신 것은 당신이 머물던 카노사 수녀원에 남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이후 1890년 1월 9일 바키타 성녀께서는 요세피나 마가렛이라는 이름으로 세례와 견진성사 받으셨다고 합니다.
0: 바키타가 이렇게 바뀌었군요.
1: 네. 네네. 이때 이날 세례와 견진을 받고 바키타 성녀에게 천형성체를 주고 견진 성사를 베푼 인물은 이탈리아의 주세페 사르토라는 추기경이셨는데
0: 네.
1: 훗날 비오 10세 교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0: 어머머 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네, 분이셨네요.
1: 되신 분께
0: 네, 네, 진짜.
1: 세례와 견진까지도 받으셨다는 특징도
0: 네.
1: 있었습니다.
0: 아우 정말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무슨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결국 사명의 길로 이어진 셈이네요. 이후에는 정식으로 수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세례와 견진을 받으시고 3년 정도가 지난 뒤
0: 네.
1: 1893년 성녀께서는 자신이 머물던 카노사 수녀회에 이제 입회
0: 네, 정식
1: 허락받고
0: 입회.
1: 네, 허락받고 정식으로 입회하시고요.
0: 네네.
1: 또 3년 뒤에 그 세례를 주신 똑같은 훗날 비오 10세 교황님이 되시는 사르토 추기경으로부터 주례로 그 어머, 수도자로서 서원을 야,
0: 정말
1: 하십니다.
0: 의미가 있다. 그죠?
1: 네. 네. 이후 1902년부터는 이탈리아 북부의 스키오라는 고을에 있는 수녀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평생 그곳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스키오라는 네. 마을에 있는 수녀원에서는 요리라든지 어떤 물품 정리, 성구 관리, 문지기 등의 소임을 맡으셨고 또 이때 이 이웃의 성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아. 동네 마을 사람과 자주 만나면서
0: 문지기였으니까.
1: 아, 그러네요. 문지기여서 그렇네요.
0: 아무래도 뭐 문지기에서 보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만나게 되잖아요. 네.
1: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당시 카노사 수녀회는 그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던 수녀님들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수녀님들께 당신의 경험을 알려주면서 어떤 선교 준비를 돕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0: 아유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신부님. 근데 이 바키타 성녀가 자기 수도명이 아닌 그냥 바키타로 성인품에 오르게 되신 것 같습니다.
1: 요세피나 바키타.
0: 아 네. 요세피나 바키타. 네. 네. 아 그럼 수도명이 앞이고 뒤에는 바키타로. 네. 아 그렇군요.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듣고 와서 또 신부님과 또 흥미로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노래입니다. 주님 뜻대로.

네, 오늘 기도 밥상에서는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과 2027WYD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성인은 요세피나 바키타입니다.

0: 유하는 체칠리아님께서 성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어린아이의 가혹한 일을 겪으셨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유유 하셨어요. 맞아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그 시절에 정말 노예제도가 그렇게 횡행하게 이루어졌었는지 그러면서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느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게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라일락 향기님, 네, 비참 눈물 자국 하셨네요. 살을 144개나요? 가위 없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다 견뎌낼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의 힘으로 아마 잘 견뎌내면서 성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나 봅니다. 예, 아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네, 성녀 바키타 하고 불러보세요. 네. 레나님 한번 신부님 읽어보세요.
1: 네, 레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어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오늘 엄마랑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들러 여리여리한 열무들을 사다가 열무김치를 담그는 중이에요. 기도밥상 틀어두고 하면 열무김치가 더 맛있어지겠죠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0: 예, 열무김치 담글 줄 아세요, 신부님?
1: 아니요.
0: 몰라요? 그럼 이분한테 얻어먹으러 가셔야 되겠네. 예, 아유, 맛난 열무김치 살짝 익으면 정말 더 맛있죠? 예, 오늘도 근데 땀나는 데서 하시는 건 아니죠?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데서 담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나는 네, 문자였습니다. 아, 그리고 황베드로님께서 네, 성녀 유세피나 바키타 성님, 네, 아이고 사진. 네, 정말 성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계신 이게 수도복이겠죠.
1: 네, 그러실 것 예, 같습니다.
0: 특별하게는 생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수도복보다는 모자가 예, 모자가 또 특별하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또 캐치어를 해셔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필리포님께서 우리 승우 라파엘 발표가 났는데요. 불합격 소식 들었어요. 라파엘이 꼭 가고 싶었는데 아쉬워서 라파엘과 가족들은 너무 아쉬워서 엄청 울었어요. 위로의 기도 부탁드려요. 기쁨의 눈물보다 아쉬움의 눈물 더 짜네요. 짜. 아이고 이런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기도해두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불합격 소식이라 신부님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1: 그러게요. 원하던 뭐 학교였을까요? 어떤가요? 어떤
0: 원하던 학교였어요. 중학교.
1: 네, 네. 아이고 아쉬운 마음에 위로의 네. 말씀과 기도드립니다.
0: 벌써 중학교서부터 이렇게 고배를 마시면 안 되는데 그죠?
1: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바보다 당신께서는 더 크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거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네. 희망이고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바키타 성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도
0: 와,
1: 합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의 뜻도 물론 바라는 것이 있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쉽지만 하느님께서는 더 크신 길을 마련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의 기도와 더불어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말씀 함께 드리고
0: 예,
1: 싶습니다.
0: 특별히 승우 라파엘을 위해서 예, 화살기도 좀 바쳐주세요.
1: 네,
0: 신부님.
1: 알겠습니다.
0: 네. 와, 신부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네. 젠님께서 어린 나이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함이 지금 정신없는 휴가 첫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성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 요설기를 함께 해보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휴가 첫날은 좀 진짜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기도 요소기를 들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또 정말 땀 범벅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나눠 봤는데 이제 신부님과 함께 예, 다시 성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의 성인이 되었다는 말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0: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1: 네, 수녀님께서는 상냥하고 조용한 말투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하고요.
0: 네.
1: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수녀회 내부뿐만 아니라 아까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대로 아마 문지기를 하셔서인지 외부 마을 사람들에게도 네. 인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성녀에게 갈색 엄마 혹은 검은 엄마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바키타 성녀와 관련된 에피소드 중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린 내용은 다음의 내용인데요.
0: 아, 네.
1: 당시 마을 아이들이 수녀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수녀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상인들을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에 성녀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용히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글쎄,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입맞춤을 할 거야. 이 대답에 놀란 아이들에게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납치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키타 성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영성의 핵심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 사람들에게서 납치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거다. 이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없을 것 같네요.
1: 네,
0: 네, 정말이에요. 와, 이 아름다운 용서라고 해야 될까요? 용서라기보다 깊은 신앙 체험이죠. 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네, 예수님을 체험한 용서일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세월 겪은 이 고통의 상처.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을까요?
1: 네,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에 말년에 이르러서는 시달리셨고
0: 네.
1: 또 때로는 임종에 다다르셨을 때 의식을 잃고서는 노예 생활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떠오르셨는지
0: 네.
1: 쇠사슬이 너무 조인다면서 느슨하게
0: 어머머.
1: 해달라고 뭐 외치기도 네. 하셨고
0: 네.
1: 근데 결국 그러한 아픔 끝에 1947년 2월 8일 바키타 성녀께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0: 네네.
1: 바키타 수녀님은 2000년 10월 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2000년 10월 1일 아이고 정말 드디어 성인 반열에 오르셨네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녀의 삶이 정말 많은 걸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네,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1: 네, 바키타 성녀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고통에 굴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2027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이 되신 이유도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 안에 두는 그 희망 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키타 성녀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의 희망을 갖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0: 네, 네 결국 바키타 성녀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고통보다 더 크신 정말 더 크신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신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 바키타 성녀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마르코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양만점 네 기도밥상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기도밥상에서도 2027 WID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또 함께 할 텐데요. 이제 다섯 분 중에 마지막 분이시죠. 그럼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성인 어떤 분이실까요?
1: 네, 오늘 이야기한 바키타 성녀를 성인의 반열로 올리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0: 네.
1: 성인을 함께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이분도 정말 좀 너무 훌륭하고 기대됩니다. 예, 네 다음 주 기약하면서 네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만난 음식 배불리 먹었는데요. 네, 7월 29일 수요일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한 기도밥상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짐 다 내려놓으시고요. 신부님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저녁 노을이 지겠죠. 네, 우리의 삶의 아픔도 하느님 안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평화. 함께 하시면서 네,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끝곡으로 더 프레젠트가 부르는 밝아오는 희망의 빛, 2013년 브라질 세계 청년대회 주제곡이네요. 함께 들으면서 예, 오늘 오솔길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재야,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자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묵상해 보면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제 모습을 반성하며 요즘은 적어도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는 말자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타는 손님 맞이에 갖가지 시중을 드느라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을 돕기는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조금 듣다가 와서 돕겠지 싶었지만 계속 앉아있는 동생을 보며 마르타의 마음엔 점점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건다저 동생 때문이야 하는 원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는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번져 나갑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걸 보시면서도 왜 동생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하면서 말이지요. 결국 마르타는 주님을 모신 첫 기쁨을 잊어버린 채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내 기준과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로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만든 당연함은 때로는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려는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부활 후 찾아가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셨기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강요하는 대신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다른 사람 때문에라는 원망의 말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참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푸르른 바다를 헤치며 자신의 꿈이던 큰 청새치를 잡던 노인은 말합니다. 매일 새로운 날이야. 운이 따르는 게 더 좋지. 하지만 나는 정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준비가 돼 있다면 운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준비가 돼 있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 앞에서도 그러네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의 비상이지만요, 온열질환자 발생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5.7%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요, 시민과 시와 시민들이 비상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준비한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죠. 무더위에 중간중간 잘 쉬고 수분도 잘 섭취하고 그렇게 별탈 없이 이 시기를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준비 단단히 잘해왔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박명수 바다의 왕자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더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요. 더위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일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언제나 우리를 긴장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긴장 놓지 말고요. 폭염도 재난입니다. 피해 없도록 늘 깨어 있기로 해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퀴즈를 대뜸 내는 대뜸 퀴즈 시간이죠. 정답도 고민 말고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 오늘 용신부는 알고 있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신부는 알고 있다로 준비합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가톨릭 신문 함께 훑어볼 텐데요. 용신부님의 자리를 여현국 디모테오 신부님께서 채워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튜브 들어오셔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 주시면요. 지금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이따 퀴즈 정답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선물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채팅 너튜브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혹은 빵톡, CPBC 빵통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쉬리로사님께서 국신부님 기대됩니다. 화이팅! 하고 또 응원 채팅 남겨주셨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채팅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국신부님 응원 채팅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국신부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1920년대부터 우리가 훑어볼 거니까 기대 많이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북구 소식입니다. 대구 북구가요, 오는 10월 열릴 제6회 이것 페스티벌의 사전 행사로 K땡땡땡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5.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오른 9명의 참가자는 90분 동안 자신만의 이것 레시피를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1등 상품은 편의점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1등은 대구 대표 먹거리인 북성로의 석쇠불고기와 우동을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떡이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면발도 들어가기도 하고 소시지도 들어가고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한 음식입니다. 매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물 어묵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고 튀김의 단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 1번 떡볶이, 2번 짜장면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 설디의 최애 음식이기도 한 이것은 근데 둘 다 좋아해요. 저 지금 이게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두 가지인데 저 떡볶이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조금 더 오랜 기간 좋아해온 최애 음식이 정답입니다.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1번 떡볶이, 2번 짜장면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이 색깔이 나야 좀 맛깔나 보이지 않아요? 준비했습니다. 레드벨벳이 부르는 빨간 맛.

레드벨벳 빨간맛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먹거리인데요. 이 빨간맛이 생각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쌀떡파도 있고 밀떡파도 있고 꼭 빨간맛 아니더라도 뭐 간장 이것도 있고 가게가 만약에 뭐 100곳이 있다. 이것 가게가 100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 100곳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 무를 넣은 이것이 굉장히 부산에서 유명해서 그거를 먹어봤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깻잎 들어간 이거 너무 맛있죠. 이거는 뭐 분식계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저는 고추장 들어간 것보다 고춧가루 그리고 거기에 좀 후추 맛이랑 카레 맛이 살짝 가미된 그런 전형적인 대구식 이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구에서 출발한 이것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저는 쌀떡보다는 그래도 밀떡을 좋아하는 편이고 이거랑 같이 먹으려면 튀김 중에서는 일단은 만두 그리고 그 어묵 튀김 있죠? 물어묵 말고 어묵튀김이랑 꼭 같이 있어야 되고요. 김말이도 이거랑 조합이 좋고 그리고 또 뭐가 맛있냐면 감자돈가스 튀김 아세요? 그거 요즘 잘 없어요. 시장에만 팔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 이것 음식점에 감자돈가스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아니면 김밥 튀김도 진짜 맛있잖아요. 아우 배고프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또 순대 이거 국물에 찍어 먹어야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떡볶이, 2번 짜장면 중에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올 건데 오늘의 정답인 이것 좀 즐겨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팥빙수가 진짜 찰떡궁합인 거 아시죠? 같이 시켜놓고 막 맵게 소리 내면서 먹은 다음에 이거 뭐야 팥빙수 국물 약간 싹 녹은 거 같이 이렇게 떠먹으면은 그게 또 극락의 조합입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올게요.

0: 윤종신 팥빙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팥빙수랑도 잘 어울리는 떡볶이였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빨간맛 틀어드리면서 오늘 정답 떡볶이인 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없겠다 막 이랬는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 있네요. 어쩜 그럴 수 있지? 아까 주봉님께서 보내주신 거 있었는데 그 고춧가루를 뿌려먹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8363님도 설디 이번 짜장면입니다 저녁엔 짜장면도 최고죠 배고파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 짜장면에 고춧가루도 좀 뿌려먹어야 맛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떡볶이였고요 1166님도 1번 떡볶이 3940님 그리고 8291님 6535님 모두 떡볶이 하고 보내주셨고요 6535님은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반가워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애 메뉴가 바로 떡볶이입니다 우리 빵톡으로는 1번 떡볶이 보내주시면서 살 빼느라 한동안 못 먹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떡볶이의 최대 단점이죠 살이 너무 많이 찐다는 것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간대요 몰랐지 뭐야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춧가루에 후추가 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거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걸 전 몰랐거든요 근데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사실 막 몸에 건강한 음식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지 않아야겠다 다짐하면서 살아보는 음식이 저도 떡볶이예요 아, 짜장면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지만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 떡볶이였고요 대구 북구가 오는 10월 열릴 제6회 떡볶이 페스티벌의 사전 행사로 K떡볶이 콘테스트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는 떡볶이, 김천은 김밥, 구미는 라면. 아, 대구, 김천, 구미 합치면은 거의 뭐 분식 어벤져스네요. 이길 자가 없네요. 이렇게 한번 쭉 다 축제들도 들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1: 국신부는 알고 있다.
0: 오늘은 용신부는 알고 있다가 아닌 국신부는 알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가톨릭 신문 잘 아시는 분, 가톨릭 신문의 역사 함께 훑어보기 해주실 분, 여현국 신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방송 보니까 용신부님 하도 소리 지르시길래 저는 차분하게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신부님만의 감미로운 인사 저 너무 좋았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래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2: 국신부는 알고 있다.
0: 오, 좋습니다. 뭔가 그 진한 네. 커피 믹스의 느낌.

0: 네,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1: 까만색 옷.
0: 아, 까만색 옷 때문일까요? 두 번째잖아요, 이 자리가.
1: 네, 맞습니다.
0: 어떠세요? 이제 좀 뭔가 내 자리인가 싶은 느낌 없으실까요?
1: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재밌네요.
0: 예,
1: 설디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재밌어요.
0: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나요?
1: 더워서 두근두근합니다.
0: 근데 네. 제가 우리 국신부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가 네. 6월 달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랑 네. 지금이랑 기온 차이가
1: 그때가 좋았죠.
0: 맞아요.
1: 지금 너무 더워서
0: 그렇죠. 10도 이상 차이 나잖아요.
1: 네, 더울 땐 설레는 라디오.
0: 너무 좋아. 나중에 그거 멘트 하나 따주실래요?
1: 맞힐 때.
0: 더울 땐 설레는 라디오.
1: 맞힐 때 한번 더 할까요?
0: 가을엔 설레는 라디오,
1: 가을엔?
0: 여름엔 설레는 라디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또 국신부님이랑 한 번 더 만나서 가톨릭 신문 읽어볼 생각에 두근두근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주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뭐 멀지 않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한층 밑에 있잖아요, 아시죠?
0: 그러니까요. 자주
1: 네.
0: 오세요.
1: 네.
0: 매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통해 만나볼까요?
1: 네.
0: 열심히 질척대 보면서 가톨릭 신문이 99살이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내년에 100살이에요.
1: 100살이래요.
0: 이제 100살 우리가 100살이다 하면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 그렇죠. 어르신이시죠.
0: 네. 네, 네. 대구에서 생겨난.
1: 네. 여기죠. 가톨릭 신문이 생겨난 것이 바로 여기. 재산동. 지금 그래서 가톨릭 신문사가 여기에 있고 평화방송도 여기 있겠죠.
0: 맞습니다.
1: 아마도 1927년 4월 1일에 그 남방 천주 공교 청년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구교구 청년회에서 이제 신문을 만들었죠. 천주교 회보라는 이름으로.
0: 청년들이 네. 먼저 시작했다는
1: 맞아요.
0: 게 놀랍다는
1: 특징적인 것이 뭐 주교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구 청년회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만들었고
0: 네.
1: 이후에 이제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준을 해 주어서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발행한 딱 발행을 맨 처음에 한 걸 우리가
1: 네.
0: 창간호라고 하잖아요.
1: 예.
0: 창간호를 근데 예. 볼 수가 없더라고요.
1: 창간호를 찾고 있습니다.
0: 네. 창간호를 찾고 네. 있습니다.
1: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네. 이번 기회에 또 신문사 서고에도 내려가보고 했지만 그 전쟁도 겪고 휴관도 겪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른 모든 신문은 다 있는데 창간호만 지금 신문사에 없습니다.
0: 오.
1: 혹시 창간호를 가지고 계시거나 행방을 알고 계시는 분은 가톨릭 신문사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가톨릭 신문사로 제보해 주셔도 되고 설레라로
1: 네.
0: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또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제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국신부님이랑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조금 오랜 시간으로
1: 네.
0: 가는 거잖아요.
1: 네.
0: 많이 거슬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가톨릭 신문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옛날 신문부터 지금까지 다 읽어볼 수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다 보실 수 있고 그 로그인 하신 다음에 지면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창간호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모든 신문을 지면으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기사 검색으로 하셔도 이제 기사를 다 보실 수 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0: 네.
1: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 온라인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으로 지금 전산 자료실에서 없는 내용들을 이제 일일이 이제 다 예전에는 한문이었으니까 그 한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까지 달아서 지금 온라인 기사로 올리는 작업을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중으로 다 완료가 되어서 이제 100년의 모든 기사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지면으로는 모든 신문을 다 이미 다 보실 수 있고요.
0: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1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가톨릭
1: 네.
0: 신문을 읽어볼 수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를
1: 그렇죠.
0: 좀 자주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그럼 29년부터 1929년부터 33년 4월 1일까지 신문이 있고
1: 네.
0: 49년에 신문부터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이를 지금도 작업을 해주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1: 오 이게 설디 상세하게 보셨나 봐요? 이 홈페이지를
0: 저는 이렇게 꼼꼼히
1: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1933년부터 49년까지는 신문이 없습니다.
0: 네.
1: 없는 이유는 16년 동안 신문이 휴관이었습니다.
0: 왜 휴관이었죠? 네.
1: 그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대구에서 이제 천주교 회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신문이 처음 생기고
0: 네.
1: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서울에서도 서울 청년 연합회에서도 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식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1933년에 이제 주교회의에서 이제 신앙 소식지를 전국 통합으로 발행하면 좋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이전에 원래 경향 잡지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통합으로 가톨릭 청년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이제 대구의 천주교 회보와 서울의 별이 함께 발행을 중단하게 되고 서울에서 가톨릭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소식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16년 동안 휴관을 하고 1949년에 다시 복간을 하게 되어서 지난주 신문이 이제 3,5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없는 이유가 전국 단위로 신문을 좀 통합하면서 잠시 쉬어가게 네. 된 거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역시 직접 이제 신문사에서 나와주시니까 뭔가 이런 네. 의문들이 풀리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가톨릭 신문의 초창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문 만나러 가보실까요? 1927년 4월 1일 천주교 회보 창간호 제1면 회보 발간에 대하여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 조선의 여러 교구 가운데 우리 대구 지역은 신자 수가 4만 명에 이르는 큰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구 교구에 천주교 회보라는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끝까지 잘 키워 우리 교구가 더욱 풍요롭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1927년 4월 1일 대구 본당 주임 부감목 장.
1: 1933년 4월 1일 본보 창간 6주년을 맞으며 1927년 4월 1일 우리 천주교 회보는 남방공교 청년회에서 첫 울음소리를 내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남모르게 폐간의 위기를 여러 번 맞기도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4천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회보의 목적은 교회 소식을 전하고 서로의 걸음을 맞추며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과연 제대로 이루었는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회보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0: 1950년 11월 10일 이 전쟁은 반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전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때 만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 얻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어떤 작은 나라의 전차나 비행기와 싸우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신앙 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신앙을 굳게 지킨다면 옛날 폭군들의 시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 역사 속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와, 20년대, 30년대, 50년대의 기사들을 지금 네. 살펴봤는데 하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때 신문 기사는 다 이렇게 존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1: 지금은 하였다.
0: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지? 높임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0: 네.
1: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고어라서 그렇겠죠. 고어. 그 100년 전에 쓰던 말이니까 왜 대구말, 서울말 다르고 10년 전 쓰던 말 다르고 왜 30년 전 서울말도 이상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렇잖아. 100년 전 말이니까 그 말투대로 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읽은 것 대목은 그 창간사 창간 6주년 칼럼 같은 아마 사설 같은
0: 아마
1: 그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0: 지금으로 따지면
1: 뭐 하야싸옵니다. 뭐 이렇게 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우리가 1927년 4월 1일 기사 99년 네. 전의 그 시간이 신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문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라는 네. 기사였잖아요.
1: 네.
0: 얼마나 그 마음이 소중한지 우리 네. 아기 맨 처음에 태어나면 엄청 소중하잖아요.
1: 네. 그 아기가 이제 어르신이 되셔서 아기라고 할 수는 없죠.
0: 아기 취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1: 아마 가톨릭 신문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아마 이제 얼마 없지 않으실까.
0: 그러게요.
1: 네. 저희 가,

0: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하셨는지 밥 먹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 정도로 열심히 뛰던 때가 가톨릭신문 재직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24시간 중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비타민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을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1: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외에 쏟는 시간이 네. 아까울 만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쏟으신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때 12대 사장님이셨고 더 지나서 지금 이제 25대 사장 신부님까지 이렇게 100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1: 오, 그런 사랑으로 애정으로 쑥쑥 커나간 예. 가톨릭 신문이 이제 내년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거죠.
0: 예.
1: 그리고 우리 창간 뒷이야기,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이야기들, 뭐 가톨릭 신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창간 6주년의 회보의 목적에 대해 고민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0: 네. 이 창간 6주년에 제가 읽은 그 아까 그 기사 대목이
1: 네.
0: 이제 6주년을 맞이해서 그 다시 한번 신문의 목적을 돌아보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 창간 6주년 신문이 좀 특별한 것이 이것이 이제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16년간 휴관에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신문이었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면 이날 지면에 보면 앞으로 더 잘해보자 우리 신문의 목적을 더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자라는 그런 목적을 실으면서 또 특이점이 그날 신문 1면에 보면 신문 1면 위에 큰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1: 네.
0: 그 도장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월 18일부 조선 5위 주교회 교서에 의하여 본 천주교회본은 본 73호로서 폐간함 애독하여 주시든 처음위께 애심으로 감사함 이렇게 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1: 오.
0: 이제, 지금 나가나요? 보이는 그
1: 네. 네. 지금 요렇게 지금 화면 지금 너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0: 네. 이때 이제 신문이 월간지였으니까 신문을 다 만들어 놓고
1: 네.
0: 이제 다시 편집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폐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그 폐간됨을 이렇게 눈물의 도장으로 찍고 이제 폐간을 했던 거죠.
1: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돌아보면서 좋은 신문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또 했던 거잖아요.
0: 네.
1: 그런 마음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동안의 이 신문 발행에 대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런 의미였겠죠?
0: 그렇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날
0: 신문을 보면 좀 마음 아픈 기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1: 네.
0: 그날 신문에 이제 그 신문을 5명의 이제 청년 편집자들이 이제 창간을 하거든요.
1: 네.
0: 그날 신문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서정섭 위원이 이제 병으로 29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라는 부고가 실려 있습니다.
1: 오.
0: 그 부고를 썼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지 보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또 어려운 사정에서도 그 일제 시대였던 어려운 시절에 열심히 만드셨는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들을 좀 본받아서 오늘의 우리는 또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되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가톨릭 네. 신문을 통해서
0: 네.
1: 알게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일반인 임금이 월에 20원에서 40원 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근데 4,000원이 네. 엄청난 돈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몇 배야? 200.
0: 제가 아까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3억 5천에서 한 7억 40원으로 잡으면 한 7억 뭐 이렇게 월임금을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7억의 빚이 있었다는 거죠.
1: 와 네. 이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큰 돈이 그게 이렇게
0: 생기고 몇 년 안 돼서 생긴 부채가 그렇게 됐거든요. 3년 만에 생긴 부채가. 그래서
1: 네.
0: 신문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신문을 청년회에서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럼 청년회에서 만들면서 창간하면서 부채 40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후에 신문을 증면하면서 이후 3년 동안 이제 936원이라는 부채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1: 더 생겼어요?
0: 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4,000원의 부채가 이렇게 생겼는데 다행인 것은 그 기사에 보면 막대한 희생을 당한 청년회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0: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1년부터 이제 이 천주교 회보가 이제 교구 기관지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네. 이제 회보 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250원의 후원을 받게 되어서 이제 6년 차 때는 이제 당시 빚은 이제 84원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4,000원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좋은 신문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1: 와, 근데 이 부채 앞에서 뭐랄까 그 돈을 다 갚았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대한 부채였는데 그게 네. 많이 탕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막 이렇게 그냥 해방감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좋은 신문을 만들어 네. 왔는가에 대한 성찰을 했다는 게 그 네. 점도 좀 인상적이에요.
0: 그 신문을 그냥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교구에서 어른들이 이제 후원을 만들어야 된다 했겠죠. 당시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 우리 신문이 만주, 하와이까지 배달이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를 뭐 대구에서 하기도 했었지만 또 인쇄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인쇄를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위원들이 인쇄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서울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1: 근데 예. 지금이야 우리가 서울로 간다 하면은 뭐 네. 고속 열차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뭐 중국으로 간다 하면 비행기를 타는 생각을 하는데
0: 그렇죠.
1: 와 그때는 서울 가는 것도
0: 그때 어떻게 갔죠? 기차 있나요? 27년 일제시대 때 경부선이
1: 있었을까요? 증기기관차가 있었을까요?
0: 걸어가진 않았겠죠? 버스를 갈아타고
1: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0: 찾아봐야겠다.
1: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가는 길도 얼마나 그게 길어요. 지금이랑은 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신문도 남방교구라고 하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대목구와 대구 대목구니까 이 남방교구를 하면 전라도 지역까지 제주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제. 그 소식들을 싣고 또 취재를 하고 엄청 노력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지금의 노력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950년 기사였잖아요. 예.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당시 미국 대사였던 장면 대사가 글을 남겼어요.
0: 네. 이 장면 총리님은 많은 분들이 아는 정치인이시잖아요.
1: 네.
0: 이 주미 대사로 계실 때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가톨릭 신문에 한국 전쟁의 부당함을 표현하는 글을 쓰셨는데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고 유엔을 방문해서 빠른 군사 지원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1: 네. 네. 그 대미 외교를 개척했다고 알려진 그 네. 항일운동의 뜻을 함께한 장면대사께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
0: 맞아요.
1: 라는 네.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0: 네. 그 장면 총리님은 정치인으로서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신앙심 깊은 가톨릭 신자셨습니다.
1: 네.
0: 아까 얘기했었던 그 천주교 회보와 별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다고 했죠?
1: 가톨릭 청년.
0: 가톨릭 청년. 그 가톨릭 청년의 또 편찬 위원이시기도 했었고 장면 총리의 여동생이 이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초대 원장이셨던 장정온 수녀님이셨는데 6.25 때 이제 평양에서 순교를 하시면서 지금 15억 대상자이시고 또 아들은 잘 아시는 전 춘청 교구장님이셨던 장익 주교님이시죠.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장면 총리님이 젊은 시절에 그 동성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1: 네.
0: 학생이었던 김수환 추경님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1: 네. 그렇죠.
0: 제가 그 해화동에 가면 장면 총리 가옥이라고 이제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거길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시면 이렇게 지팡 안에 십자고상도 모셔져 있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장면 요한 형제님의 또 그런 삶을 또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서울 해화동.
0: 네, 예.
1: 서울에 가면 한번 꼭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1: 그리고 전쟁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신문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네, 그렇죠.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 신문도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 휴관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인쇄소라든지 여러 교회 기관들이 다 그 전쟁을 위해서 이제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휴관을 하고 1950년 11월부터는 이제 휴관 없이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신문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 신앙과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뜻깊은
0: 네.
1: 일이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다음엔 전쟁 때 신문 한번
1: 다음 또 오시나요, 신부님?
0: 용신부님하고 한번 해주세요.
1: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네. 20년대, 30년대, 50년대를 돌아봤는데 다음은 전쟁 네. 때의 이야기를 또 국신부님 해주러 오신대요.
0: 용신부님과 함께 청취자로 듣고 싶어서.
1: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어머 목소리가 좋으세요, 고정 플리즈. 그리고 막 귀여우세요, 목소리 좋으세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고. 주봉님이 신문 역사 소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민님이 한문이라서 못 읽겠어요. 세호님도 신문에 한문 글자라서 못 읽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네. 또 다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들으시면 또 다 이해가 됩니다.
0: 그러니까 지면으로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0: 기사 검색을 하셨을 때는 이제 온라인 기사로는 저희 그 신문사 자료실에서 이제 한글로 다 옆에 달아놔서 바로 읽으실 수 있어요.
1: 그러면은 저희 가톨릭 신문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은 네. 어렵지 않게 또 다 네. 보실 수가 있다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창간호 이야기하면서 갓 태어난 아기라고 불렀잖아요. 그 네, 아기를 네. 키운 게 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였어요. 교회 공동체.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가톨릭 신문의 이 역사가 함께 믿고 함께 걸어온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가톨릭 신문이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담고 있고
1: 네.
0: 또 가톨릭 신문의 역사 자체가 또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고 100년 동안 그 한국 교회 역사와 함께하면서 저도 이렇게 옛날 신문들을 읽어보면서 참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목격자 유일한 증언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직접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0: 아유 저는 그 한 수천 명 될까요? 신문사를 거쳐갔던 직원들이
1: 네,
0: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수백 명?
1: 그래도 네. 그래도 그 역사를 지금 함께 이어와 주고 계신 건데 10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설레라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0: 네 저도 설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1: 네.
0: 가톨릭 신문은 뭐 지금 우리들이 만들고 있지만 우리 신앙 선조들이 만들어주셨고 그 신앙 선조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 신앙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우리 신앙 유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런 신앙생활들까지 잘 보태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응원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네. 구독도 하고 응원하는 네.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죠.
1: 너튜브 들어오실 수 있죠.
0: 네. 네. 신문 구독은 가톨릭 신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1: 네.
0: 신문 외에도 너튜브라든지 SNS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아니면 기사 제보 여러 소식 전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가톨릭 신문이 걸어온 99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100년 많은 분들과 함께 응원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신부님.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들 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1: 안녕. 인사해 주세요.

오늘의 비타민 5시. 한 빵 가게에 갔는데요. 거기서는 식빵 자르는 두께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1.2cm로 자르면 어린아이가 먹기 좋고 또 샌드위치를 만들기가 좋고요. 1.5cm로 자르면 간단한 재료를 곁들여서 먹기에 좋은 두께가 되고 또 2cm로 자르면 빵 본연의 맛과 식감을 즐기기 좋은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cm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겉만 살짝 구워서 겉은 바싹 속은 촉촉한 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0.3cm? 뭐 0.5cm? 1cm? 이 작은 차이가 맛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정답인 두께는 따로 없네요. 샌드위치를 만들 땐 얇은 빵, 제맛을 느끼기 위한 두꺼운 빵도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래저래 좋은 하루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좋을 이유를 찾아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뭐가 힘들었나, 뭐가 날 힘들게 했나 보다, 뭐가 좋았을까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좋았던 일이 감사가 되고 그 작은 감사가 오늘을 축복으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박재범의 좋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오늘도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10.8% 급락한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5.98% 내린 5,66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한때 18% 급락했고 삼성전자는 한때 13% 급락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이틀 서킷 브레이커는 사상 최초입니다. 증시 급락의 배경으론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상장으로 반도체 기업의 경쟁 심화 우려, 그리고 글로벌 테크 기업의 AI 투자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꼽힙니다.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 증시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상황에 대해선 엄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무겁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충분한 리스크 분석을 1년여 동안 거쳤기 때문에 도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투자자들의 근조화안이 대량으로 설치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시 부양에 열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자택 매각 의사를 밝힌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집을 팔고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해 B2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권장했습니다.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돌리려는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코스피 시장만 43회입니다. 올해 7월에만 21차례 열렸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2008년 26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소위 상투에 사서 물린 개미 투자자에게 투자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증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과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0: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가 굵직한 현안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대통령 연임 개헌론과 선거법 1심 후폭풍이 거세고 안으로는 당내 징계 논란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데요. 얽히고 설킨 전국 오늘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모시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부산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0: 예,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
1: 예, 좀 뭐 이래저래 바쁘고 바쁜 중이지만은 우리 김준일 앵커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왔습니다.
0: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상임위는 어디로 이번에 배정받으셨어요?
1: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였는데 이번에도 되시죠. 다시 교육위로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예. 제 혼자 교육위를 연속으로 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0: 아, 그리고 원래 뭐 교육 전문가시니까 예. 교육의 또 전문성을 살리는 거는 좋은데 연속으로 했다라는 거는 교육위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네. 다른 데로 다 가셨네요. 그러면 교육
1: 그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지금 뭐 지역구가 있는 분들은 지역 현안을 챙기는 상임위를 가려는 게 있죠.
0: 국토위라든지.
1: 예, 있죠. 그런데 이제 교육위가 그런 쪽하고는 좀 먼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한번 고민을 한번 했었지만 예. 저의 근본이 어딘가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또 당 국민의힘 얘기는 좀 뒤에 해보고요. 지금 워낙 핵폭탄급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현안도 여쭤볼게요. 어제 오늘 지금 가장 정치권을 흔드는 이슈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 연임 개헌 이거죠.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커져서 지금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헌법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여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1: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0: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이 워딩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의 발언

0: 발언을 정확하게 찾아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더 놀랐습니다. 예. 왜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하고 딱 짚었잖아요, 본인이.
1: 예.
0: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데서 자꾸 방어막 지시를 하는 분들은 뭐 그게 뭐 본뜻이 아니다. 뭐 이게 뭐 엮였다 이래 하지만 이 워딩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저는 이분이 육선 의원 맞나? 왜? 헌법 제 128조 2항을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정말 좀 상상이 안 됐는데 한동안 제법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 그런가요?
0: 네. 지금 오늘 정청래 후보 발언 제가 아까 연합뉴스 TV 방송하면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정식 의장이 사과하려는 것까지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1: 예예.
0: 그게 국회의장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죠? 여당 당대표가 당대표 예. 후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정식 의장이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왜 헌법 정신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헌법을 가장 수호하고 지켜야 될 그죠?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 헌법 정신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죠? 근데 지금은 조정식 의장 이 부분은요. 앞으로 지금 이거는 잠시 이렇게 시끄럽다가 그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연임과 관련된 게 임기 초반부터 여러 논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0: 예.
1: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제 개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뭐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데 여기에서도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결단이라고 얘기해 국민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국정감사 때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한번 난리가 나고
0: 예.
1: 그리고 올해 한 4월쯤에도 뭐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예. 한명도 원내대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럼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이렇게 의도가 있어서 연임을 네. 하겠다라는 의도가 민주당의 친명들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좀 인기 영합적인 발언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0: 의심이 됩니다.
1: 아 의심이 되세요? 네.
0: 왜 의심이 되냐면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의석이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 200석이 되려면은 네. 지금 민주당이 161석이고. 소위 말해서 범진보 진영을 다 합쳐도 187석 정도 예, 되는 것 같은데요.
0: 예, 예, 예. 그렇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공소 취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를 추진하다가 그죠 멈췄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불가능하다 하면서도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 여당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케이스는 다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탄핵도 보십시오. 탄핵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할 때도 의석이 200석이 돼서 탄핵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오면서 그때는 상황은 다르죠. 그죠? 그때는 예. 탄핵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신을 가진 분들이 하셨는데 이 연임 부분도 그런 쪽의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숫자가 187석 정도 된다는 것 자체는 예. 그 차이가 200석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꼭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오늘 보여줬다.
1: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마음을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은 유시민 작가가 전에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뭐 정계 개편
0: 예.
1: 뭐 이런 거를 민주당이나 대통령 청와대가 좀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0: 그래 그런 부분이 뭐 저도 이제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1: 예.
0: 사실 조정식 의장의 이 부분은요 그 기자회견 할 때 어제 했죠
1: 예.
0: 할 때 이 워딩을 지금 앵커님 뭐 저처럼 이렇게 원고를 보지 않고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밑을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1: 6번 쳐다봤습니다. 원고를.
0: 저도 그걸 좀 유심히 봤거든요. 밑에 그럼 그게 워딩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실 얘기로는
0: 예.
1: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0: 예.
1: 준비는 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잘못 전달돼서 오해 소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국회의장실에서 준비하는 게 오해 소지가 이게 맞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보좌진들이 그 하나 만들 때 혹시나 의원께서 잘못 발언하거나 실수가 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몇 번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1: 예.
0: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2위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하는 발언이 실수 또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1: 예.
0: 또 이게 연임이라는 이 부분은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1: 예.
0: 그죠?
1: 그 시기상 지금 이걸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또 앞에 했더라고요.
0: 처음 했죠.
1: 예예. 예. 그래서 시기상조가 그럼 언제가 시기가 무르익는 거냐 이거 가지고도 약간 뭐 해석이 있더라고요.
0: 뭐 본인 보기에는 뭐 내년에 선거가 없으니까 내년이 적기다 이래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총선 전에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1: 예.
0: 총선 이후에 하는 건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계속
1: 예.
0: 솔직히 국민의힘 상황이 단일대로 뭉쳐 있거나 지금 지선 패배 이후에 지도부 교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국민들께 마음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1: 예.
0: 그럼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래서 군부를 때우는 정도에서 한 번 더 이슈화 시켜본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장이 거칠거든요.
1: 예. 그렇군요.
0: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0: 예.
1: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고
0: 예. 운영이죠.
1: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당이 계속 시간 끌고 발목 잡기 해가지고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를 못하고 예. 특히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게 요건을 강화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0: 예.
1: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0: 뭐 결론적으로는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싶은데 이런 제도들 사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 예.
0: 법안이 내일도 지금 두 개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거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0: 2박 3일밖에 안 걸립니다.
1: 예.
0: 24시간이잖아요. 2박 3일도 필리버스터 2박 3일조차도 못 기다려줘가지고 필리버스터 법까지 지금 바꾸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기간이 330일이라는 이 기간은 사실 본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둘 이유가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마음대로 법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또 그게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 이게 자꾸 국민의힘이나 또는 다른 제도에 의해서 막혔을 때 그죠?
1: 예.
0: 근데 보십시오. 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합의가 안 되는 안건이 계속 지연되고 이게 좀 끝도 없이 지연될 때를 방지해서 이렇게 신속 안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잖아요.
1: 5분의 3이 합의를 하면은 예, 예, 예. 신속 안건으로 하는 건데 그게
0: 거죠.
1: 최장 330일까지
0: 그렇죠.
1: 걸리는 거죠. 예.
0: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뭡니까? 숙의 합의죠. 그렇지만 그 숙의 합의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정쟁에 의해서 계속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회 정신이 안 맞다는 부분이
1: 예.
0: 이게 합의가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1: 근데 예.
0: 이걸 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서 그것도 우리하고 국민의힘의 야당과 특별한 그런 어떤 합의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1: 제가 이제 지금 사회자니까 반론성 질문도 좀 드려보면은
0: 예, 예.
1: 국민의힘이 너무 발목을 잡는다. 이를테면은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본인들이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막 그러니까 이게 정쟁으로만 모든 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 국정 운영에는 안중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거든요.
0: 민주당에서 하는 거죠.
1: 예.
0: 김준일 그림 하시는 것보다
1: 예, 저는
0: 민주당이다 생각합니다.
1: 예, 저는 항상
0: 왜?
1: 예, 잘 전달을 합니다.
0: 아니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이 있어도 한 건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1: 예.
0: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관철이 안 되는데 또 반대편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까지도 저항 안 하면 저희한테 안 싸운다 그럽니다.
1: 예.
0: 싸우지도 않는다. 무기력하다. 무력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소수의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고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극하게 좀 이렇게 투쟁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더
1: 예.
0: 강하게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제가 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보면 국민의힘 의사가 반영된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첨예한 그 관심사가 됐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까지 이제 통과가 돼서 예. 본회의에 지금 처리하는 상황이 됐는데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본인도 하겠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아직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야당 제1야당이 이제 키를 쥐고 있으니까
0: 예.
1: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빠지는 예. 게 맞다고 보십니까?
0: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다.
1: 해야 됩니까?
0: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보안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날카롭고 민주당에 참 뼈가 아프게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우리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를 비토하는 그 일부 세력들은 이 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뜨는 게 싫겠죠. 내심 싫겠죠, 그죠?
1: 예.
0: 그죠?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오선 의원이죠. 그렇지만 대통령께 제2호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라. 왜? 국민을 위해서 해라. 국민을 위해서 이번에는 보안수사권 폐지해서 막아라고 해주는 그게 당신이 정말 장관다운 모습이다. 그만두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1: 예.
0: 자 그걸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당은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잖아요.
1: 예.
0: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이번에 북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온 분입니다.
1: 예.
0: 그럼 이분과 힘을 합쳐야 되죠. 왜 합쳐야 됩니까?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삶에 직결되는 너무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한 명의 힘이라도 더 보태야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 의원이 나가서 어떤 주목을 받고 또 한동훈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순간이지.
1: 예.
0: 정말 국민을 바라보는 당이라면 우리 당이 정말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절실하다면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넣어야죠. 정말 1번으로 내세워줄 수는 없다 한다면은
1: 예.
0: 한동훈 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 후순위라도 꼭 넣어주.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후순위를 형식적으로 넣으면 시간이 이제 몇 시간씩 하다 보면 아예 그냥 안 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저기한 위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국민의힘이 고려해야 한다. 왜? 그래 되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1: 예.
0: 아 정말 정쟁을 하고 또 서로 정치인 간의 그런 경쟁도 있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이구나 이런
1: 예.
0: 생각하겠죠.
1: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여당과 정부 여당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 주목받고 지지율도 올리고 이럴 상황인 것 같은데 야당 상황도 좀 녹록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징계 국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들어갔고 윤리위도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0: 예.
1: 이번 징계를 앞두고 징계를 두고 당대표 사퇴 여론 무마용이라고 좀 표현도 하셨는데
0: 예.
1: 이분들이 또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당내 여론은 또 조금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0: 예, 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예, 당연히 어떻게, 있을 수 있죠.
1: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0: 이 징계가 처음 나온 그 상황은 보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 여론에 몰릴 때 병원에 입원을 한 8일간 했죠.
1: 예.
0: 그러면서 나오면서 갑자기 징계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1: 당의 기강을 잡아야 예, 된다.
0: 누구나 예. 다 당대표 사퇴를 무마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은 많이 했었고요. 그런 말들은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세 분이 우리가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권영진 의원 또 진종호 의원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우리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당은 모든 문제를 윤리를 통해서 정적 재고용 또는 징계 형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1: 예.
0: 자, 만약에 윤리의 심사를 들어가게 된다고 해서 그 대상을 찾는다면요.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이 거기 엮일 수 있어요.
1: 예를 들면
0: 다시 말들지만
1: 예.
0: 우리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다는 부분이죠.
1: 예.
0: 누누이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우리 당에 당적도 없을 때 무소속 출마할 때 그
1: 예.
0: 옆에서 같이 서서 지원 의사를 밝혔던 분들 결국 형평성에 끝나지 않습니까?
1: 예.
0: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우리 최고위원 중에 한 분께서 본인의 지역구에 내려가서 그 무소속 후보의 도의원이죠.
1: 예.
0: 도의원의 무소속 후보의 손을 들고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1: 무소속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을 미리 그렇죠. 알려줬으니까 그것도 이제 지도부에 있다.
0: 그렇죠. 어. 그러면 또 근데 하필 그 당시 때 무소속 후보 지원을 한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1: 예.
0: 국민의힘 후보는 낙선하고. 자 그럼 이것을 진종 의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할 거죠? 징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1: 예.
0: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세 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백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예.
0: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적절한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이를테면 제명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당내 분란을 너무 키울 수 있다. 좀 저 형평성과 적정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0: 예,
1: 거군요.
0: 그리고 지금 나중에 또 뭐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지만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할 때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1: 예.
0: 지금 윤리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있는가는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세 분이 우리는 중진들도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풀자.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가 사과를 수용했잖아요.
1: 예.
0: 그 필요하면 윤리위에 나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래 뭐 이 정도라면 정말 좀 뭐 그래 할 수 있지 하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고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아마 폭풍이 예.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지금 당의 기강을 잡겠다면서 선출직 평가 혁신 TF를 만든다고 했어요.
0: 예.
1: 근데 이게 당무감사위가 이미 있는데
0: 예.
1: 이거를 별도로 만든다라는 거는 지금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더 잘 싸우는 사람을 지금 다음에 공천을 주겠다
0: 예.
1: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예.
1: 이거는 당원들한테 이런 평가를 맡기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거를 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0: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고요. 왜냐하면 공천 언급을 하셨죠.
1: 예.
0: 지금 아직 국회의원 선거가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예,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 내년 예. 8월까지는 선거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0: 예, 예.
1: 보궐선거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연임을 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공천도 하겠다라는 건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보죠.
0: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우더라도 내년 8월에 끝나야 되는데
1: 예.
0: 그럼 내년 8월에 끝나면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잖아요. 없는 분이 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의아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잘 싸우는 사람과 을 평가하겠다. 잘 싸우는 사람 좋죠. 저도 민주당 오늘 보십시오. 조정식 의장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도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1: 예.
0: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 싸우는 사람의 기준이 그러면 우리 당 안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당이 지금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쓴소리를 하고 당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누구 말대로 당대표 하자는 대로 군대처럼 사단장에 줄 서서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야 되는 게 의원들의 역할입니까?
1: 뭐 이제
0: 아니잖아요.
1: 윤민호 윤리위원장은 이제 네. 당대표는 자유 당원들의 자유지의 총합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죠.
0: 그런 말 하다가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인 최고위원 같이 본 무기력화되지 않습니까? 무력화되지
1: 예.
0: 않습니까? 예, 그게 타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뭐 잘 싸우는 사람 우리가 당이 그러면 잘 싸우면서 예 좋습니다. 잘 싸우면서 당이 잘못됐을 때 끽소리 못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1: 예.
0: 그래도 징계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얼음장 속에서도 바른 말 하려고 노력하고 당이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제시하는 그런 분들
1: 예.
0: 그런 분들의 가치가 왜 없죠? 예,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이제 당내의 이슈에 대해서도 잘 발언하고 뭐 민주당의나 정부 여당의 문제점도 잘 지적하고
0: 예.
1: 이게 뭐
0: 좋은 거 아니겠어요?
1: 좋은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 예,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세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0: 예.
1: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도 아니고.
0: 예.
1: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 이제 이런 밈도 돌던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받았던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 보조금 397억 원을 지금 이게 대법원이 확정되면은 형이 확정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0: 예. 그래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상을 저도 사실은

0: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올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근친법사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허위사실 공표가 이렇게까지 크게 작용했나 생각했는데 굳이 따져보면은 그 당시 때 이 근친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1: 예.
0: 국민의힘에 불리한 여론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공표는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본다거나 또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심, 3심에서 좀 다퉈야 되는 부분인데 좀 1심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3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이제 3심은 이제 형량에 다투지는 않고 예. 아예 이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2심에서 그래. 벌금 100만 원
0: 100만 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 이하가 나와야
0: 그럼 그 이하가 거죠. 나오는 게 한 번에 그렇게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게 사실상 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무죄가 나오는 예. 거를 이제 노려야 되는 거죠. 거죠. 예.
0: 근데 그런 게 확률이 낮다는 거죠.
1: 어.
0: 확률이 낮으면 이게 현실이 됐을 때 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나온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1: 이게 633 원칙에 예. 따르면은 내년 1월이 이제 예. 뭐 보통 데드라인이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희 당이 지금 재정이 지금 그렇게 튼튼하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1: 예.
0: 뭐 건물이나 토지 쪽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제 위축을 받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1: 네.
0: 뭐 위원회 하나를 운영하고 싶어도 다 사실 재정이잖아요. 활발하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축을 받을 수밖에 때문에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 그냥 좀 악재가 하나 좀 겹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도 파기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예, 예.
1: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예.
1: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의원님도 지금 재개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0: 재개하면 좋겠는데.
1: 예.
0: 뭐 법원에서 이미 헌법 84조를 재판 중지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1: 예.
0: 이거는 뭐 되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 주장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1: 예.
0: 민주당도 이제 앞으로 긴장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최종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재 파기환송이었죠.
1: 예.
0: 그러면은 그 1심이 그 당시 때도 징역형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부분이 2심에서 무죄가 됐지만
1: 예.
0: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유죄 취재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 국민의힘 비판하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당신들도
1: 예예.
0: 예, 그렇게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U2의 One.

0: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미국의 앞마당이라 불리던 중남미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거침없는 남진,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견제가 충돌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몸값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신냉전의 체스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전략학과 교수, 그리고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지금 남미에 있잖아요.
2: 네.
0: 이번에 남미를 이제 뭐 미국을 거쳐가긴 했지만 남미를

0: 경제 안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글로벌 공급망,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경제도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국가죠. 브라질,
1: 브라질이요.
0: 아르헨티나, 칠레 예.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기존에 우리가 자원 외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자원과 관련돼 있는 좀 부가가치 높이는 이제 산업 협력까지 연결되면서 이 국가들이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희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번에 G7에서도 희토류와 관련된 성명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 견제 때문에 한 특정 뭐 광물이 60% 이상이면은 뭐 G7 국가들이 대체 뭐 판로를 확보한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것 같고 그래서 희토류 매장량 2위인 브라질과 핵심 전략 광물 공동 성명을 이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노골적이다 아니면 약간 본격화되는 것 같고 우려가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강 교수님?
2: 뭐 당연히 그 중국에 대한 견제도 견제지만 중국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협조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게 1번이에요. 중국을 붕괴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쭉 이 국제 질서를 지배해 왔던 게 잘 아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주창한 데가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어쨌든 좀 모양이 깨져버렸어요. 예. 이 깨진 틈을 중국이 좀 이제 대체하고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를 미중 간의 뭐 패권 경쟁 이렇게도 당연히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까지 뭐 열전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냐 아니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냐 예. 이런 거로는 크게 대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희토류 같은 경우는 원래 희토류를 매장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희귀 금속료이기 때문에 그걸 가공행 정제해서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원래 원천 기술은 다 옛날에 미국에 있었어요.
1: 미국에서 네. 희토류 많이 생산하다가 워낙 오염물질이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니까
2: 그래서 이제 외주를 중국으로 간 건데 그게 중국이 지금 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기술이 생겼고 워낙 환경 오염 산업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안 만들고 그래서 거의 뭐 일부는 90% 이상을 독점하는 예.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오는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뭐 군사과학기술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G7의 그런 소위 특정 희토류가 60%가 넘으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자. 희토류라는 게 17가지 희귀 금속류고 예. 경금속류와 중금속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금속류들이 주로 군사과학기술에 쓰이는 겁니다. 예. 이거를 그렇게 뭐 G7이 모여서 나눈다고 금방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압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대로 미국은 또 호주 같은 데와 또는 베트남도 매장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데와 연계해서 중국의 독점 구조를 좀 완화시켜보자 예. 하는 쪽으로 이 공급망 재편을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연임 문제만 지금 너무 커지고 예, 별로 대통령 해외 순방 징크스가 또다시 커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 하 교수님, 하상석 네. 교수님 그 이번에 5년간 멈춰 있었던 한 메르코수르 남미 네. 공동시장 이거 무역협정 재개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그 협상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1: 5년, 6년
0: 네, 저희 산업통상부가 중심이 돼서 한 메르코수르, 메르코수르가 4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지금 올해 멕시코 순방하시고 마지막 국가가 아르헨티나거든요. 예. 이 두 나라가 메인 회원국들이에요.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남미 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이고 이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그다음에 막강한 소비시장 그리고 그 이 두 나라 갖고 있는 핵심 강물 자원의 중요성 그다음에 뭔가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 들어갔을 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산업 분야의 투자 문제들
1: 예.
0: 굉장히 중요성이 큰데 여기를 단순하게 그냥 그 자원 외교하면서 그냥 FTA만 하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0: 있어서 여기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열리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가셔서 메르쿠술의 가장 큰 대국인 브라질을 설득하면서 협상을 좀 다시 재개해보자. 타결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 그 쟁점이 뭐였어? 그동안 잘 안 된 이유가 뭐예요?
0: 그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제 산업의 우선순위죠. 저희들은 제조업이 강하고
1: 예.
0: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이제 농축산업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건 EU하고 메르쿠술하고도 사실 오랫동안 그 쟁점이 됐던 게 그겁니다.
1: 그러면 시장 개방을 어느 분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인가요?
0: 그렇죠.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받기가 힘든
1: 예.
0: 한국의 농업이나 농가들의 부담이 큰 예를 들어 이런 분야이고 그쪽에서는 이제 한국의 제조 상품들에 대한 부담들이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이제 지나치게 뭐 위생 검역 문제 뭐 이런 그죠? 이런 걸로 좀 막고 있어서
1: 예.
0: 협상이 타결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주의 전환,
1: 예.
0: 그다음에 막 그 관세 압박 이러면서 사실은 메르쿠스르가 갑자기 EU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이제 모험적으로 막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게 이제 EU 같은 데가 사실은 보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 틈새를 활용해서
1: 예.
0: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한국의 그 경제 영토 특히 대서양까지도 가보자 이래서 이제 메르쿠스르하고 FTA 협상을 재개해 보자 이게 이제 시작된 것들이고요.
1: 예.
0: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좀 동의만 해주면 사실은. 왜냐하면 메르쿠스 자체가 관세 동맹이거든요.
1: 예.
0: 네 나라 회원국이 동시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장일치제예요.
1: 아,
0: 네 나라를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1: 그럼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0: 다를 수 있죠. 예. 경제 상황이 다 다르고 개별 국가별로.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큰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먼저 설득한다면 쉬워지기 때문에 특히 브라질의 영향력이라는 게 메르쿠스에서는 굉장히 세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분쟁 아니면 신경전을 좀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최근에 키미 K3라고 중국에서 이제 만든 이제 AI
2: 네.
1: 예, 이 모델에 대해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제 AI와 관련해서 지금 부딪힌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봇 분야에서도 지금 대중국 견제가 시작됐는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수입을 전면 차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도 뭐 오랫동안 이제 못 쓰게 했잖아요 중국 거를 이제 미국에서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워낙 반도체 가격, DRAM 가격이 막 오른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중국 거 좀 쓰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최근에 창신 메모리가 지금 주가가 지금 뭐 중국의 전체 1위를 상장하자마자 기록했을 정도로 지금 엄청 뭐 이렇게 호황을 이루고 있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 견제가?
3: 그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예. 이제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의 뭐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규범하고 싶은 게 이제 시진핑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안 받는 독자적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3대 지주산업으로 얘기한 게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예요. 그런데
1: 예.
3: 태양광과 전기차 뭐 배터리 이거는 상당한 수준의 뭐 태양광은 80% 점유율을
1: 중국이 독점이죠 사실상. 예,
3: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전기차도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그 반도체의 설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1: 예.
3: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4나노 이하는 못 만들게 하겠다 막 미 상무부에서 이제 그 소위 규제를 하고 그랬는데 반도체도 중국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신 메모리입니다.
1: 예.
3: 창신 메모리가 HBM이라는 고대역 광폭 메모리는 우리나라하고 한 3, 4년 기술 격차가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D램 분야, 그 소위 범용 D램 분야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일부 그 기업들은 이게 메모리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

0: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듯이 그 틈에 지금 창신 메모리가 기업 공개를 했고 그게 이제 그 세계적 관심을 끌으면서 중국 시총 1위에 올랐거든요.
1: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어요.
0: 네네. 예.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가 자본으로 하는 겁니다. 다 국가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상장을 한 거는 이제 민간 자본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예. 대표적인 중국식 반도체 굴기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창신 메모리나 곧 이제 양스 메모리라는 데도 이걸 할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또 민간 자본이 들어와요. 그래서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여기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프라에 이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대만은 무슨 중국 무슨 수를 쓰냐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고성능 소위 GPU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증류식이라고 그러는데 반복 실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EUV라는 최첨단 장비가 없으면 그 전 단계인 DUV를 여러 개 가지고 해서 반도체 사양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7나노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 혼자서 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HBM은 지금 우리가 HBM4 뭐 5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SK와 삼성이 80%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1: 그렇군요.
0: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이런 기술 추격까지 지금 상당히 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범용 반도체 시장도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하이테크는 격차를 유지하면서 높게 가더라도 네. 범용 반도체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까지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왔다.
1: 그렇군요.
0: 이제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1: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2: 네.
1: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위아 패밀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 이게 굉장히 묘한 게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또 들어가서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중국의 물건도 팔아야 되고 중국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희토류도 있고 이런 균형점을 좀 어떻게 지금 찾아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조금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 이제 그 뭐랄까요?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점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술 같은 경우 중국의 맹추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 동맹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2: 미국하고 사실 이제 연대해서 뭔가 지금 이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글로벌 사우스 외교 요새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그 공급망 위기 이런 것도 그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사실은 또 강화해야 되는 거죠.
1: 예.
2: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외교 이것도 또 좀 중요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흥 시장 개척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경제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또 해야 되는 것들이고
1: 예.
2: 그래서 영역별로 또는 그 이슈별로 되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이제 외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1: 예.
2: 그래서 이게 기존에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군산보 외교 이렇게 생각하고 외교를 뭐 하거나 이런 시대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특히 경제안보라고 하는 것들이 큰 키워드로 사실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글로벌 국제 질서의 변화 이 속에서는 기술이라든지 뭐 안보의 새로운 개념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개척 예. 그다음에 핵심 강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추구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좀 각계전 추세로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이런 외교 정책들
1: 알겠습니다.
2: 또는 예, 이런 것들 예. 생각해야 될 때가
1: 예.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교수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브라질에서 대선이 펼쳐지는데 친중 룰라 대통령이 친중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게 분류가 되고 친미 성향의 보소나로 전 대통령 네. 이분도 감옥에 있죠 지금 그 아들이 맞붙는다고 하는데 이런 게 뭐 중미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0: 당연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꺼내서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타격을 주고, 그런데 그게 귀결점이 결국은 말을 안 듣고 자기 의도대로 한다면 통상마찰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통상마찰을 또 해소하는 부분이 중국과의 교류 강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 교수님 지적하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중전선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가.
1: 특히 미국은 압박하고. 예,
0: 미국의 통상마찰에 압박을 당하면서 발전을 하려면 기술연대나 기술동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지금 선택적 해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브라질도 누가 되든 간에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이중전략을 잘 규정을 하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교수, 하상섭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7월 29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 전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여러분과 함께.
4: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5: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가게에서 점원보다 키오스크 기계를 마주하게 되고 또 전화통화보다 메시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 소리내어 말하는 단어의 숫자가 지난 15년 동안 매년 약 300개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같은 문장이라도 읽는 것과 목소리로 듣는 건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안부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라서 말 끝에 묻어나는 걱정이나 웃음까지 같이 건너가야 비로소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위에 별일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이런 마음들은 꼭 목소리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이무진의 여름 인사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이 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안부를 제일 먼저 묻게 돼요. 아무래도 이 더울 때는 건강관리가 최고니까. 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유 얼마나 고생이실까. 더운데 사람도 많고 공기도 답답하고 많이 힘드실 텐데 퇴근길 조금은 편안한 퇴근길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더우니까 뭐 워낙에도 별로 대화가 없는 요즘인데 더위 때문에 더 줄어드는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톡으로 문자로 대화하는 게 익숙해진 지가 오래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카페나 음식점에 가도 주문하기 위해서 점원하고 얘기하는 일 별로 없죠. 키오스크가 다 돼 있어서 주문도 결제도 다 그냥 기계랑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단어들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아유, 약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말하는 법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요즘 좀 들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이나 혹은 뭐 자주 가족들도 자주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주변에 혹시 혼자 지내는 누군가 있다면 직접 전화 걸어서 목소리로 안부 물어보는 일, 그거 우리 자주 노력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주 이 목소리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2부는 항상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또 마련하고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신청곡들은 혹시나 너무 많아서 오늘 못 나가게 되면 못 나간 곡들은 다 소중하게 저장해 뒀다가 다음에 꼭 틀어드립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음저풍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게요. 김수정 그리고 박효진 강금성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똑같은 문자 보내주셨어요. 쫑디 안녕하세요 하트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리영진님께서 출첵여 해운대 밤바다 구경하세요 하시면서 아이고야 너무 부러운 해운대 밤바다의 풍경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참 이 해운대 야경은 정말 그 선물 같은 풍경인 것 같아요. 이 근처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얼마나 이 소중한 자연 모습인지 저도 부산에 대해서 부산을 진짜 꽤 그 우리나라 모든 지방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부산이잖아요.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또 휴가 때 찾게 되는 도시 중에도 부산이 단연 손에 꼽히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해운대 야경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운대 야경 보면서 막 혼자 엄청 사진 찍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선해요. 너무 멋진 해운대 밤바다 야경 사진 너무 감사합니다.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종디 너무너무 덥네요. 지하철은 또 너무너무 춥고요. 오늘은 양배추에 고기 이른 저녁 쌈 싸먹고 산책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름 감기 걸리기 쉽죠. 네, 진짜 여러분들 체온 조절 잘 하셔가지고 여름에 감기로 고생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영님처럼 틈틈이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은 싫지만 여름이 지나면 세월이 가는 게 아쉬워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가 휴가인데 휴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야 휴가 앞두고 많이 설레시겠네요. 네, 준비 꼼꼼히 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지영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 수영복 사서 등록하라고 아빠가 하도 뭐라고 하셔서 일요일 오후에 한번 봐야겠다고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치고 올라온 뱃살도 빼고 저 응원해주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영님 이 여름에 이
해변가 혹은 물가 패션을 생각하시면서 그 전, 겨울, 봄에 다 미리 빼놓으셔야지. 이제 여름 닥쳐서 수영복 입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빼야지 이러면 늦어요. 그럼 여름 다 간다? 네, 어쨌든 화이팅. 뱃살 빼는 것도 화이팅. 자, 오늘도 음접풍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윤수일의 아름다워 준비했고요. 이어서 DJ Dios의 해변으로 가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부서. 자, 오늘은 라디오를 소재로 한 노래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라디오는 참 신기한 존재 같죠. 누구에게는 오래된 친구 같고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끝을 함께하는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가끔은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이 잊고 지내던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DJ의 짧은 한마디가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은 그런 라디오가 품고 있는 추억과 위로를 노래한 작품들이죠. 먼저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입니다. 28년 전에 발표된 곡인 거죠, 이 곡이. 와, 오래됐네요. 발라드와 모던 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인데 잔잔하고 세련된 멜로디를 시작해 후렴구에서는 또 강렬한 록 사운드를 이용해서 감정을 끌어올리면서 신승훈 씨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준 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노래는 신승훈 씨가 직접 작곡했고요. 평소 친분이 있던 시인 원태현 씨가 우연히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가 멜로디를 들은 뒤 직접 가사를 쓰겠다고 나서면서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노래 제목은 라디오지만 그 안에는 떠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쉽게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라디오는 잊고 있던 사람과 시간을 가만히 다시 불러오는 그런 마음속 작은 스위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밴드 위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이지형의 Radio Days입니다. 이 곡은 이지형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은 물론 편곡과 프로듀싱 또 대부분의 연주까지 맡으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보여준 작품인데요. 어린 시절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접했던 추억에서 출발한 노래입니다. 그는 라디오가 있었기에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결국 가수라는 꿈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라디오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꿈을 키워준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뜻한 추억과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라디오에 관한 노래들 함께 만나볼까요?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이지영의 Radio Days.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라디오를 소재로 한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와 라디오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 라디오는 꿈과 미래, 아 라디오 없인 못 살겠다는, 24시간마다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있죠. 요즘 어플로 타지역도 들을 수 있어서 여기저기 다 듣는데 재밌는 라디오가 너무 넘쳐서 탈입니다. 네. 8196님께서 남편 요셉은 읍내로 친구 만나러 갔고요. 전 가지라면 끓여서 음악 들으며 맛있게 먹어요. 아이고야. 아, 좀 더 좋은 거 드시지. 남편 없는데 때는 이때다. 남편 있을 때 아까워서 못 먹었던, 아껴뒀던 맛있는 음식 해서 드시지. 하필 또 라면이에요. 아, 근데 또 가지를 넣은 라면인가 보네요. 가지라면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라면에 가지 넣는 건 전 처음 봤네요. 또 이것도 맛있나 봐요. 8196님 가지라면은 어떤지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저에게 추천할 만한 레시피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가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가지로 한 요리가 맛있는 거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와, 라면에 가지를 넣는다? 살짝 저는

여름 감기 걸리신 분한분 결국 드디어 생겼네요. 아유, 수정님 고생하시겠어요. 진짜 오늘만 아프고 내일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잘 챙겨 드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좀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더 준비했어요. 에일리의 저녁 하늘.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2073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아빠입니다. 방학이 시작했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목요일에 국내 여행

호캉스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주는 한 주 휴가를 냈는데요. 온 가족이 집에 있으니 정말 한순간도 조용할 틈이 없네요. 아내가 아침엔 사춘기 중2 딸이랑 싸우고 나서 점심엔 고1 아들에게 방에서 물 마셨으면 컵을 싱크대에 둬야지 왜 안 가져오고 나오냐며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더니 자식 키워봤자 엄마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속상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반사 이익으로 지금은 그나마 제가 제일 착하고 말 잘 듣는다며 칭찬받았네요. 아무튼 휴가 기간 동안 저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딸과 무뚝뚝한 아들도 달래주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빠는 모르는 게 참 많네요. 옥상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2073님의 신청곡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자 일단 2073님의 휴가가 과연 이게 휴가일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 아내의 어떤 그 잔소리도 받아줘야 되고 또 아내의 스트레스도 조금 케어해줘야 되고 나 휴가도 즐겨야 되고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아,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는 아직 그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이 있는 가정은 어떤 게 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족한 제 소견으로 저는 만약에 2073님한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무조건 엄마 편 들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라. 저는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가정 교육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빠에겐 우리 아빠한테는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한테도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를 너무 아끼는 분들이야. 이런 이미지 심어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가정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빠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아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엄마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는 아이들한테도 아 나도 우리 엄마 소중하게 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아내 편 들어주는 게 또 우리 2073님의 휴가를 위해서도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편안한 휴가를 위해서 자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휴가 또 가족 호캉스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강금성님께서 중디님 음저풍 시간이랑 첫 근무 시간이 비슷해서 너무 좋아요. 곧 쉽니다. 하하. 네. 밤근무를 하시는 건 것 같아요. 그죠? 밤근무할 때 좋아하는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 더울 때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있는 회사 사무실 이런 데 있는 게 또 어떤 휴가 같은 그런 기분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는 에어컨 그 전기료 아까워서 좀 마음껏 못 틀잖아요. 그죠? 즐기세요 금성님. 김유리님께서는 쫑디 오랜만이에요. 이제 퇴근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8196님께서 가지라면 정말 맞나요. 산정호수 근처 해넘이 사진이랑 라면 사진 보내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가지라면이 저는 처음 들어봐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생가지 사진 하나 라면 사진 하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썰어서 라면에 넣는다는 얘기겠죠? 네 어쨌든 비주얼은 라면은 계란을 두 개나 넣으신 것 같고 아 라면이 좀 부른 것 같아. 아 어쨌든 가지라면 참 궁금하네요 어떤 맛일지. 류영진님께서 오늘 점심에 가지 탕수육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맞다 가지 요리가 맛있는 게 있구나. 가지 탕수육은 좀 맛있죠. 네. 자 어쨌든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2부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극한 더위와 폭염 위기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날씨에 온열 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냉방이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삶의 위협까지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피해갈 수 있을까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마침 몇 주 전에 일본 도쿄에서 폭염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하는 폭염 대책 전시가 열렸다고 해서 눈에 띄는 아이템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입는 물조끼가 등장했는데요. 조끼 안감에 물을 머금는 솜을 넣고 수증기만 내보내는 기능성 원단을 덧댔습니다. 조끼 안에 물 한 컵을 부으면 옷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몸의 열을 빼앗는 방식이죠. 또 다른 조끼는 동그란 금속판이 달렸는데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뒤에 스위치를 누르면요. 목덜미와 옆구리에 닿은 금속판이 15초 만에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뜨거운 작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이외에도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겼는데 거기 한 사람이 들어가면 5분 정도 찬 공기가 나오는 개인용 냉각 부스도 화제였고요. 또 양산을 들고 걷다가 다른 손엔 가방이나 장바구니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배낭처럼 등에 매면 양산이 머리 위에 딱 올라와서 햇빛을 가려주는 핸즈프리 양산을 선보였는데 전시장에서 꽤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우리의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어떻게든 시원함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들은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 노력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움직임이잖아요. 세상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보자라며 기꺼이 나서는 그런 태도만 잊지 않는다면 폭염을 비롯한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0: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굼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였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가 폭염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또 작업장에 계신 분들이나 냉방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지내는 분들을 위한 노력이 요즘은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한 폭염 대책전이란 전시가 도쿄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꽤 아이디어 상품이 많았었나 봐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입는 물 조끼, 아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이런 그 아이디어들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폭염을 우리가 그 견뎌내야만 하는, 폭염을 통과해내야만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참 인간들은 대단하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 이 세상을 더 좋게, 더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그 시련이 닥쳐도 아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또 여러분들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잖아요. 듣고 싶은 음악 또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또 이렇게 소개해도 되시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CD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좋은 가사 말 노래가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읽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바로 가사 읽어주는 쭝디 시작해볼게요.
1: KT는 이제

0: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중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박만순님이 가사 함께 읽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바로 박정훈의 목동에서입니다. 이 곡은 박정훈님이 1996년에 발표한 5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더 클래식의 멤버 박용준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박용준님의 실제로 겪었던 그 아픈 사연을 담았다는 이 가사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데요, 예전 우리가 거닐던 사랑했던 동네에 대한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노래, 바로 박정훈의 목동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 그대가 살던 조용한 동네, 이제는 우연히 5년 만에 이곳을 지나며 그 집을 보고 그댈 생각하네.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대를 찾지만 세상에 없다네. 날 반대하던 그녀의 어머니, 처음으로 상냥하게 나와 많은 얘기를 나눴네.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 슬프긴 해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찾아가야 하는지 그냥 있을 건지 그 집을 보고 그대 생각하네.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쫑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싱어송라이터 이오늘의 우리의 오늘은 별이 될 거예요 입니다. 이오늘 씨는 2016년에 데뷔했고요, 담백한 보컬로 본인이 바라보는 세상과의 경험을 음악에 담아 전하는 뮤지션인데요. 그녀에게 오감요정, 위로의 아이콘이란 별명을 붙여준 곡이 바로 오늘 읽어볼 우리의 오늘은 별이 될 거예요 입니다. 누구나 외로움,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 어두운 마음은 마치 우주와 닮아서 반짝이는 별 같은 존재 때문에 견딜 수 있음을 전해주는 곡. 자, 우리의 오늘은 별이 될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힘들지? 내게만 유난히 쉽지 않았던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모질고 이제야 겨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에 난 무너질 것 같아. 그래, 우린 우리가 필요해. 서로의 지친 마음을 기댈 너와 내가 말이야. 그대의 짙은 어둠을 줘요. 내 모든 빛을 새겨줄게요. 기억해, 아직 보이진 않아도 우리 함께한 오늘은 별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린 우리가 필요해. 텅 빈 하루를 가득 채울 너와 내가 말이야. 그대의 짙은 어둠을 줘요. 내 모든 빛을 새겨줄게요. 기억해, 손에 닿진 않아도 그대의 곁을 맴도는 작은 빛을. 수없이 지센 밤, 그 사이로 말없이 내가 서 있을게요. 기억해, 아직 보이진 않아도 우리 함께한 오늘은 별이 될 거예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은 박정훈님의 목동에서, 그리고 이오늘님의 우리의 오늘은 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 자 먼저 이 목동에서 이 곡, 이렇게 그 가슴 아픈 스토리의 곡인 줄 몰랐네요. 그리고 굉장히 아련한 느낌의 그런 곡. 더 클래식 멤버였죠. 박용준님의 실제 그 경험담, 실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 곡을 쓴 작곡가의 마음이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오늘 씨는 원래 김슬기라는 본명으로 활동하다가 곡을 쓰고 노래하고 무대에 오르는 모든 오늘을 사랑하겠다는 뭐 그런 마음으로 활동명을 이렇게 오늘로 바꿨다고 해요. 담백한 목소리 속에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굉장히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멋진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양수정님께서 박정훈님 목소리 참 아름다웠죠. 오늘 들어도 너무 좋네요. 박진경님께서는 이 오늘님 노래는 절 위한 곡인가요? 뭔가 절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슬쩍 울컥하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좋은 음악은 진짜 듣는 사람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정훈 씨의 노래는 목소리 그리고 메시지가 그런 것 같고. 예. 자, 이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아까운 그런 노래 가사말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함께 듣는 시간이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에 가사 추천해주신 박만수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 성함은 뭐 박만수님 그래도 같이 보내주셔야 저희가 저장해놓으니까 상품 보내드릴 테니까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신청곡 사연 보내주신 분은 6381님이시네요. 쫑디 형님, 애청자 둥이 남매, 도진이, 채민이 아빠, 이계성입니다.

무더운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부모님 집에서 음저풍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일이 바로 38년 동안 우리 집이었던 이곳에서 이사 나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 방 물건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이사 장면에서 집에 소중한 정감이 생길 수 있구나 하고 제 3자의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막상 이곳을 내일 떠난다고 하니 왜 그렇게 헛헛한 마음이 드는지 알겠어요. 추억이 담긴 크고 작은 물건, 책, 편지 등을 다시 보며 지난 시간이 영화처럼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오늘은 꼭 다 버릴 거라고 마음 먹었는데 여전히 진도도 안 나가고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음저풍 들으며 오늘이 다 가기 전 추억만 고히 챙기고 지난 38년이 담긴 제 공간, 그리고 제 마음의 미련과 아쉬움도 비워내야겠죠? 신청곡으로는 윤상님의 이사를 남겨봅니다. 네. 아, 사연 속에 정말 그 아쉬움,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가득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드라마 보는 것 같네. 와, 근데 정말 오래 사셨던 집이네요. 38년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남아 있을까요? 그래도 아마 더 좋은 곳으로, 더 멋진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걸 거예요. 그곳에도, 그곳에서 앞으로 또 좋은 추억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윤상의 이사 들려드릴게요.

네. 6381님의 신청곡 윤상의 이사 들려드렸습니다. 양수정님께서도 새로 이사가는 곳에선 더 행복하시길요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9820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중디 가수님 안녕하세요. 그랬나봐 그녀가 웃잖아 등 팬입니다. 특히 그녀가 웃잖아는 모 방송국에서 제가 노래 대결로 불렀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네, 아 그래도 방송국에 노래 대결 하러 가실 정도면 엄청난 실력자이심이 확실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그 노래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웬만큼 노래에서는 그 방송국 노래자랑 못 나가거든요. 어우, 굉장한 실력자이심이 확실하네요. 그 9820님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제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 많거든요. 뭐 1137님도 신청해 주셨던 게 제 노래였고요. 자, 그래서 9820님이 신청해 주신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오랜만에 함께 들으려고 준비했고요. 이어서 1967님이 또 신청해 주신 노래 사연 없이 신청곡만 딱 올려주신 그 노래 원타임의 핫 뜨거 이렇게 두 곡 듣고 가죠.

0: 네.
1: 아, 박진경님께서 다른 노래도 노래지만 쭝디는 쭝디 노래 나올 때 뭘 하나요? 1. 립싱크로 노래를 부른다. 2. 멋쩍어 한다. 3. 그냥 늘 하던 대로 있는다. 4. 애청자들 생각한다. 크크크.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1번 립싱크로 노래를 부른다. 저도 모르게 제가 아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김수정님께서 두 곡 다 도토리 월드 명곡이네요. 피디님 쭝디 마이크 열어주세요. 큰일 납니다. 노래 나갈 때 제가 마이크 열었다가는 제가 따라 부르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갈 거예요. 네, 특히 그 지금 방금 들으신 핫뜨거 이런 거는 제가 아는 힙합 곡 중에 몇 안 되는 핫뜨거뜨거 핫뜨거뜨거 핫 요 정도는 다 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자, 음악 있는 천의 국명 김영중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3968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준비했고요. 이어서 8677님이 오랜만에 호피폴라 너의 바다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 이 곡 저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3968님의 신청곡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8677님의 신청곡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 두곡 듣고 왔습니다.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그리고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박진경님께서 안와 립싱크 하시다니 크크크 그 모습 보라로 더 보고 싶네요라고. 네, 립싱크 진짜 우리 방송은 보라가 특별한 게스트들 올 때만 있어서 게스트들 있는데 제가 옆에서 립싱크하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점잖은 척 하느라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립싱크하고 막 깨방정 떠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자, 그런 기회가 또 있겠죠? 그리고 강금성님께서 와 노래가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이 노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래 참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호피폴라라는 팀은 계속해서 새로운 곡들을 발표하고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 신곡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지난주에 신청해 주신 곡인데, 2464님께서 신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오늘 끝곡으로 틀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 찾아봐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친구 내게 미안하다며 그녀 얘기를 싸그리다 했지. 그냥 만나봐.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1: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새신령수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요즘이죠. 무더위에 지치다 보면 평소에는 뭐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작은 일도 예민해져서 말 한마디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뭘까요? 필요한 게 잘못에 대한 인정? 뭐 그리고 용서? 이런 말이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말도 자칫 잘못하면 더위를 부르는 단어 같네요. 안 그런가요?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아마 누구나 살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하지만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맡기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첫 곡 그럼 띄워드리겠습니다. 박명선, 김연기, 최준익 노래입니다. 용서함으로 우리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내려놓지 못한 무거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용서되지 않았던 일. 아, 근데요, 너무 고심하면 병이 된다.

하죠. 그래도 오솔길 가족과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지겠죠.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전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대의 오솔길. 오늘은 기도밥집이 또 차려지는 날입니다. 밥상 앞에서 만나야죠.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연이 벌써부터 올라왔어요. 어쩌면 좋죠? 네, 9155님, 네, 더위에 지친 마음에 생기를 돋워줄 그늘막 같은 기도밥상 앞에 고요히 앉아 쉽니다. 와, 이렇게 쉬임하시는 분, 밥상 오늘 참 정말 만난 밥상이자 의미가 깊은 밥상 앞이 될 것 같은데요. 기다려보세요. 네, 하대사님, 오늘도 당진은 폭염 경보에 무더위가 엄청나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네요. 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군요. 그럴 수 있겠죠. 대개는 다 그래요. 내가 언제 상처를 줬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문제야? 하고 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답이 좀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네. 튕겨벨님, 매미가 엄청 울어댑니다. 제 기준엔 매미가 울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구나 한답니다. 한 줄기 바람에 감사하면서 밥상 앞으로 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매미가 울면 이제 정말 장마 끝, 그리고 더위 시작, 이렇게 시작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준비해야 되겠죠. 이 더위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들 잘 뭐 지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8783님 신청곡이었었는데요. 익투스가 부릅니다. 어느 날.

0: 양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요 설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만나볼 네 번째 2027WYD 서울 세계 청년대회 소성인은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입니다. 저도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의 이야기가 참 궁금한데요. 아, 어서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네, 수녀님. 네. 지난주에 수녀님 휴가하셔서 제가 한 주 동안 못 뵀는데.
0: 두 주죠, 두 주.
1: 아, 그렇네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0: 선생님? 예. 아유, 잘 다녀왔습니다. 네. 뭐, 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쉬기도 좀 하고.
1: 잘하셨습니다.
0: 네. 신부님 뭐 잘 지내셨죠? 더워가지고 뭐 어린이들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계속 해서 이제 어린이들 데리고 여름 신앙학교, 여름 캠프 다녀왔는데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나가서 잠을 자는 행사는 모두 끝나서
0: 와,
1: 속이 다 시원합니다.
0: 아, 속이 시원해. 아, 즐겁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속이 시원하다고.
1: 그래. 너무 마음의 소리가 나. 죄송.
0: 진짜 속에 깊이 있던 얘기가 확 아닙니다. 나와버렸나요?
1: 아주 기쁘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0: 아이고, 너무 크게 웃었네요, 저도. 아유, 네. 너무 힘드셨죠.
1: 아닙니다.
0: 아니, 아이들하고 진짜로, 움직이는 네. 게 뭐 긴장되고
1: 맞습니다.
0: 또 비는 오고 뭐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1: 진짜 아이들하고 즐겁게 노는 거는 다 좋은데
0: 네.
1: 혹시 다칠까 뭐가 잘못 그 노심초사 때문에 그게 좀 힘들게
0: 네 그게
1: 하는데요.
0: 긴장되고 네. 또 그렇죠.
1: 그래도 다행히 무탈하게 잘
0: 네. 제일 꼬맹이들 저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아셨어요?
1: 이제 다다음 주에 꼬맹이들 유치부 애들은
0: 네.
1: 이제 성당 마당에서 풀장 설치해서 물장구 같이
0: 물장구
1: 칠
0: 치고.
1: 예정입니다.
0: 아이고 그렇죠. 안전이 최고니까요.
1: 네.
0: 아이들 제일 어린 아기들은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일 진짜 걱정이 됩니다.
1: 네.
0: 저희 수녀원은 별 게 없네요. 저도 뭐 휴가를 일주일 다녀왔더니 벌써 다른 수녀님들도 다 휴가 가고 뭐 벌써 뭐 줄줄이로 지금 칠판에 써 있더라고요. 휴가 가신 수녀님들
1: 네.
0: 이름이. 그래서 저희도 휴가철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나 또 뭐 공동으로 하는 뭐 기도나 이런 것도 좀 약간씩 다 생략된 상태예요. 정말 너무 덥잖아요.
1: 네.
0: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많은 우리 오서길 가족님들도 어딘가로 또 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다들 그래도 뭐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신부님도 보니까 건강하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7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을 만나보는 시간이잖아요. 예, 오늘 만나볼 요세피나 바키타죠. 여기서
1: 네.
0: 뭐 잘못됐네요.
1: 네.
0: 바키타 성녀는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1: 네, 기도의 오솔길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은 낯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WID 수호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성 요세피나 바키타 수녀님에 관해
0: 네.
1: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0: 네.
1: 성녀이십니다. 그리고 훗날 유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까지 하다가 해방하신 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도자가 되셨고 또 따뜻한 인품 그리고 성덕을 지녀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웃의 성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수녀님에
0: 네네.
1: 관해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0: 네. 그 이웃의 성인이라는 별명만 들어도 바키타 수녀가 어떤 분이셨는지 좀 짐작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녀의 삶을 이해하려면 이분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1: 네.
0: 예,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는 어떤 환경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키타 성녀께서는 1869년 지금의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0: 네.
1: 나라에 있는 다루프르의 올고사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셨다고
0: 네,
1: 합니다.
0: 네.
1: 네, 수녀님의 아버지는 그 부족 유대인들에게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네. 세 명의 남자 형제 그리고 세 명의 여자 형제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라셨고 훗날 성녀께서는 자신의 자서전에도 어릴 적 어려움을 모르고 근심과 걱정도 없이 살았다라고 전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참 평온하고 뭐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전 말씀을 들으니까 예, 노예 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이거 왜 그렇게 됐지? 하면서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참 마음도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겪게 되신 건가요?
1: 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유럽 사람들에 의한 노예 사냥이 있었지요. 그래서 네. 성녀께서도 7살, 8살 무렵에 집 앞에 있는 들판에 나가 있다가 형제들과 함께 그 노예상에게 붙잡혀서 납치되어 끌려가게
0: 세상에나.
1: 됩니다. 네. 네, 수단 당시 수단의 큰 도시인 엘로베이드라는 곳으로 끌려가셨는데 이후 7살, 8살 무렵에 납치되어 20살이 되기까지 한 5번 정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때 끌려간 그 주인 노예 사냥꾼이 아랍 사람이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성녀께서는 그 노예로 잡힌 충격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아랍 노예상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키타라는 이름이었는데요.
0: 네.
1: 바키타는 아랍어로 운이 좋은 혹은 행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런 어린 아주 7살, 8살 때 더군다나 혹독한 노예의 어떤 좀 아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바람에 자신의 이름도 완전 잊어버렸다. 좀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운이 좋은 이름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뜻과 정반대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어린 나이에 낯선 곳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사실은 우리 모든 오솔길 가정님들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1: 네. 바키타라는 뭐 행운아, 운이 좋은 이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노예로서의 네. 삶은 매우 비참했다고 합니다.
0: 네.
1: 여러 주인 중에서도 세 번째로 맞은 주인이 아주 부유한 아랍인이었는데 그는 성녀에게 자신에게 자신 자녀의 시중을 들

0: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 아들은 그 성녀를 때리기도 하고 늘 괴롭혀서 한 달 동안 두들겨 맞아 한 달 동안 몸져 누워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맞은 네 번째 주인은 더 가혹했다고 하는데요. 네. 군인이었던 주인이었는데 네.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성녀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상처를 입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채찍질로 생긴 상처가 나을만 하면 또 그 자리를 채찍으로 맞았다라고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녀를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당시 노예들에게 뭐 몸에 새기는 표식이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0: 그 가장 악랄했던 네 번째 주인은 네네. 성녀의 살을 칼로 파고서 거기에 이제 상처를 내서 표식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녀께서는 성녀의 몸에는 그 표식이 144개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예, 144개나 되는 표식을 어떻게 사람 몸에다가, 참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데요. 근데 그렇게 강혹, 정말 가혹한 삶을 살아내셨는데 또 아랍 문화권에 머무르셨던 성녀께서는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0: 네, 무엇보다 바키타 성녀의 삶은 1833년 이탈리아 네. 출신의 외교관 칼리스토 레냐니라는 인물의 소유가 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1: 아, 네.
0: 이때 레냐니라는 인물은 이전 주인들과는 다르게 성녀를 구타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뒤 이 이탈리아 출신 레냐니 그 외교관이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자 성녀는 그에게 같이 이탈리아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1: 네.
0: 다행스레 그의 허락과 함께 그를 따라 이탈리아 제노바로 건너온 성녀는 네. 또 그 외교관의 다른 친구의 손에 넘겨져서 또 새로운 주인 아래서 네. 그 노예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 네. 와, 그래도 이게 다 좋은 분들을 끝판에 만나신 거네요. 아, 그분이 아우구스토 미카엘리라는 분인데, 그렇죠?
0: 공사 네, 예, 예.
1: 두 번째로 네. 또 만난 분, 이탈리아 분. 예, 그분도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되셨군요.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 정말 제가 가슴 졸이면서 조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바키타 성녀는 베네치아의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새 네. 주인의 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주인은 직업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딸들을 돌보면서 함께 그 바키타 성녀를 그 한 수녀원 네. 카노사 수녀원이라는 곳에 자녀들과 바키타 성녀를 함께 맡겼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성녀께서는 생활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하셨겠죠.
1: 네네.
0: 그런데 이때 수녀원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성녀는 이렇게 어깨 너머로 여러 가지 교육을 네네네네.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때 네.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훗날 바키타 성녀는 당신의 기록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스러운 수녀님들이 인내하면서 나를 교육시켜 주셨고 내가 어릴 적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마음속으로 느꼈던 그분 하느님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회고를 하고
1: 네.
0: 계십니다.
1: 아유, 눈물겹네요.
0: 네.
1: 네. 참 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후에는 또 수녀님들 만나고 또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신 시간 아닐까 하느님께서 네 이때부터 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나요?
0: 참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것이 또 네, 이제
1: 왜요,
0: 아직도
1: 왜요?
0: 여전히 여러 가지 순환과 어려움이 그리고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 주인이 이탈리아에서 네. 지내던 그 주인이 업무 때문에
1: 네.
0: 다시 수단으로 파견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1: 어머, 어떡하면 좋아.
0: 수단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했잖아요. 거기서 붙잡혀
1: 네.
0: 왔었지요.
1: 네.
0: 그래서 따라서 주인은 딸들과 함께 바키타 성녀를 데리고
1: 수단으로 가요?
0: 네, 가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바키타 성녀께서는 당연히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1: 그렇죠.
0: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인은 성녀의 그 노예 소유권을 두고 이탈리아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1: 네.
0: 여기서 정말 다행으로 이 당시 이탈리아 법원은 성녀가 태어나기 전 사실 이미 수잔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법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어 있었다고 해요.
1: 그런데
0: 이제 법적으로는 폐지되어 있어도 노예 사냥은 이어졌던 거죠.
1: 아, 그 나쁜 사람들 네. 때문에 그랬네요.
0: 그러나 그 당시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잔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어 있었고 당시 이탈리아 법으로도 이탈리아 역시 공식적으로 노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파키타 성녀가 노예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1: 아이고,
0: 합니다.
1: 아이고 정말 다행이었고
0: 드라마틱한 일이.
1: 예, 좋았던 네. 그 주인이 결국에 가서는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그랬는데 네 법원에서 이렇게 좋은 판결을 또 내준 덕분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기까지도 참 쉽지 않은 과정을 지냈군요. 이런 계기로 파키타 성녀의 삶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네,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제
1: 네.
0: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파키타 성녀께서는
1: 네.
0: 자신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다가
1: 네.
0: 이제 결정하신 것은 당신이 머물던 카노사
1: 아.
0: 수녀원에 남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후 1890년 1월 9일 파키타 성녀께서는 요세피나 마가렛이라는 이름으로 세례와 견진성사 받으셨다고 합니다.
1: 파키타가 이렇게 바뀌었군요.
0: 네. 네네. 이때 이날 세례와 견진을 받고 파키타 성녀에게 천형성체를 주고 견진성사를 베푼 인물은 이탈리아의 주세페 사르토라는 추기경이셨는데
1: 네.
0: 훗날 비오 10세 교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1: 어머머 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0: 네, 교황이
1: 분이셨네요.
0: 되신 분께
1: 네, 진짜.
0: 세례와 견진까지도 받으셨다는 특징도
1: 네.
0: 있었습니다.
1: 아우 정말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무슨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결국 사명의 길로 이어진 셈이네요. 이후에는 정식으로 수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세례와 견진을 받으시고 3년 정도가 지난 뒤
1: 네.
0: 1893년 성녀께서는 자신이 머물던 카노사 수녀에 이제 입회
1: 네, 정식
0: 허락받고
1: 입회.
0: 네, 허락받고 정식으로 입회하시고요.
1: 네네.
0: 또 3년 뒤에 그 세례를 주신 똑같은 훗날 비오 10세 교황님이 되시는 사르토 추기경으로부터 주례로 그
1: 어머,
0: 수도자로서 서원을
1: 야, 정말
0: 하십니다.
1: 의미가 있다. 그죠?
0: 네.
1: 네.
0: 이후 1902년부터는 이탈리아 북부의 스키오라는 고을에 있는 수녀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평생 그곳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스키오라는 마을에 있는 수녀원에서는 요리라든지 어떤 물품 정리, 성구 관리, 문지기 등의 소임을 맡으셨고 또 이때 이 이웃의 성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1: 아.
0: 동네 마을 사람과 자주 만나면서
1: 문지기였으니까.
0: 아, 그러네요. 문지기여서 그렇네요.
1: 아무래도 뭐 문지기에서 보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만나게 되잖아요. 네.
0: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당시 카노사 수녀에는 그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던 수녀님들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네.
0: 그 수녀님들께 당신의 경험을 알려주면서 어떤 선교 준비를 돕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1: 아유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신부님. 근데 이 파키타 성녀가 자기 수도명이 아닌 그냥 파키타로 성인품에 오르게 되신 것 같습니다.
0: 요세피나 파키타.
1: 아, 네. 요세피나 파키타.
0: 네. 네.
1: 아, 그럼 수도명이 앞이고 뒤에는 파키타로.
0: 네.
1: 아, 그렇군요.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듣고 와서 또 신부님과 또 흥미로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노래입니다. 주님 뜻대로.

0: 네, 오늘 기도 밥상에서는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과 2027WYD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성인은 요세피나 바키타입니다. 예,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런 건 좀 알고 싶다,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지금 바로 편하게 빵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원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족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또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이 몇 개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예. 유하는 채칠리아님께서 성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어린 나이에 가혹한 일을 겪으셨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유유 하셨어요. 맞아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그 시절에 정말 노예제도가 그렇게 횡행하게 이루어졌었는지, 그러면서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느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게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라일락 향기님. 네. 비참, 눈물 자국 하셨네요. 살을 144개나요? 가위 없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다 견뎌낼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의 힘으로 아마 잘 견뎌내면서 성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나 봅니다. 예. 아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네, 성녀 바키타 하고 불러보세요. 네. 레나님 한번 신부님 읽어보세요.
1: 네, 레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어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오늘 엄마랑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들러 여리여리한 열무들을 사다가 열무김치를 담그는 중이에요. 기도밥상 틀어두고 하면 열무김치가 더 맛있어지겠죠?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0: 예, 열무김치 담글 줄 아세요, 신부님?
1: 아니요.
0: 몰라요? 그럼 이분한테 얻어먹으러 가셔야 되겠네요. 예, 아유, 맛난 열무김치 살짝 익으면 정말 더 맛있죠? 예, 오늘도 근데 땀나는 데서 하시는 건 아니죠?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데서 담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나는 네, 문자였습니다. 아, 그리고 황베드로 님께서 네, 성녀 유세피나 바키타 님 예, 네, 아이고 사진. 네. 정말 성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계신 이게 수도복이겠죠.
1: 네, 그러실 것 예, 같습니다.
0: 특별하게는 생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수도복보다는 모자가 예, 모자가 또 특별하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또 캐처를 해셔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필리포님께서 우리 승우 라파엘 발표가 났는데요. 불합격 소식 들었어요. 라파엘이 꼭 가고 싶었는데 아쉬워서 라파엘과 가족들은 너무 아쉬워서 엄청 울었어요. 위로의 기도 부탁드려요. 기쁨의 눈물보다 아쉬움의 눈물 더 짜네요. 짜. 아이고, 이런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기도해두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불합격 소식이라 신부님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1: 그러게요. 원하던 뭐 학교였을까요? 어떤가요?
0: 원하던 학교였어요. 중학교.
1: 네, 네. 아이고, 아쉬운 마음에 위로의 네. 말씀과 기도 드립니다.
0: 벌써 중학교서부터 이렇게 고배를 마시면 안 되는데, 그죠?
1: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바보다 당신께서는 더 크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네. 희망이고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바키타 성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의 뜻도 물론 바라는 것이 있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쉽지만 하느님께서는 더 크신 길을 마련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의 기도와 더불어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말씀 함께 드리고 예, 싶습니다.
0: 특별히 승우 라파엘을 위해서 예, 화살기도 좀 받쳐주세요.
1: 네,
0: 신부님.
1: 알겠습니다.
0: 네. 와, 신부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네. 젠님께서 어린 나이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함이 지금 정신없는 휴가 첫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성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 요설길을 함께 해보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휴가 첫날은 좀 진짜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기도 요소기를 들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또 정말 땀 범벅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좀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나눠봤는데 이제 신부님과 함께 예, 다시 성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의 성인이 되었다는 말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1: 네, 수녀님께서는 상냥하고 조용한 말투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하고요.
0: 네.
1: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수녀회 내부뿐만 아니라 아까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대로 아마 문지기를 하셔서인지 외부 마을 사람들에게도 네. 인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사람들은 성녀에게 갈색 엄마 혹은 검은 엄마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바키타 성녀와 관련된 에피소드 중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린 내용은 다음의 내용인데요.
0: 아, 네.
1: 당시 마을 아이들이 수녀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수녀님, 수녀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상인들을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에 성녀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용히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글쎄,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입맞춤을 할 거야. 이 대답에 놀란 아이들에게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0: 이 아름다운 용서라고 해야 될까요? 용서라기보다 깊은 신앙 체험이죠. 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네, 예수님을 체험한 용서일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세월 겪은 이 고통의 상처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을까요?
1: 네,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에 말년에 이르러서는 시달리셨고 네. 또 때로는 임종에 다다르셨을 때 의식을 잃고서는 노예 생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떠오르셨는지 네. 쇠사슬이 너무 조인다면서 느슨하게 어머머. 해달라고 뭐 외치기도 네. 하셨고 네. 결국 그러한 아픔 끝에 1947년 2월 8일 박희타 성녀께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네네. 박희타 수녀님은 2000년 10월 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2000년 10월 1일 아이고 정말 드디어 성인 반열에 오르셨네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녀의 삶이 정말 많은 걸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네,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1: 네, 박희타 성녀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고통에 굴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2027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이 되신 이유도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 안에 두는 그 희망 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희타 성녀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의 희망을 갖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0: 네, 네 결국 박희타 성녀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고통보다 더 크신 정말 더 크신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신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 박희타 성녀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마르코 시문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양만점 네 기도밥상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기도밥상에서도 2027 WID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또 함께 할 텐데요. 이제 다섯 분 중에 마지막 분이시죠. 그럼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성인 어떤 분이실까요?
1: 네, 오늘 이야기한 박희타 성녀를 성인의 반열로 올리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0: 네.
1: 성인을 함께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이분도 정말 좀 너무 훌륭하고 기대됩니다. 예, 네 다음 주 기약하면서 네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만난 음식 배불리 먹었는데요. 네, 7월 29일 수요일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한 기도밥상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짐 다 내려놓으시고요. 신부님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저녁 노을이 지겠죠. 네, 우리의 삶의 아픔도 하느님 안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평화 함께 하시면서 네,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끝곡으로 더 프레젠트가 부르는 밝아오는 희망의 빛 2013년 브라질 세계 청년대회 주제곡이네요. 함께 들으면서 예, 오늘 오솔길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재야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자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묵상해 보면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제 모습을 반성하며 요즘은 적어도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는 말자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타는 손님 맞이에 갖가지 시중을 드느라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을 돕기는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조금 듣다가 와서 돕겠지 싶었지만 계속 앉아있는 동생을 보며 마르타의 마음엔 점점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건 다 저 동생 때문이야 하는 원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는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번져나갑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걸 보시면서도 왜 동생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하면서 말이지요. 결국 마르타는 주님을 모신 첫 기쁨을 잊어버린 채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내 기준과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로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만든 당연함은 때로는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려는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부활 후 찾아가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셨기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강요하는 대신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다른 사람 때문에라는 원망의 말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참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커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 필터로 내린 커피는 노화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고 인스턴트 커피는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형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물론 커피 한 잔 때문에 갑자기 나이를 먹거나 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몸과 하루를 만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잠은 잘 자는지 매일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매일 하는 작은 일 하나쯤은 조금 더 나를 아끼는 방향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커피를 드립해서 먹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커피를 하루에 한 3, 4잔씩도 마셨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때는 잠도 커피 마셔도 잘 자고 그랬었는데 근데 문득 어디서 의사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듣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커피를 마시면 잠에 잘 때 잘 못 잔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커피를 하루에 많으면 두 잔 아니면 보통 한 잔 정도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보통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잘 안 마시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잠을 쉽게 들지도 못하기도 하고 더 커피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것들부터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낼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잠들기 전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작은 일들이라 당장 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걸 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천천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습관이 언젠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한 나를 만들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월 29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캔디맨의 일기.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8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잘조잘 말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미지는 수다쟁이입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저도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이 많다 보니 안 해도 될 말이 눈치 없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말해버린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 하려던 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말이 많다 보니 그만큼 실수도 많고요. 나중에 곱씹어 보면 그때 한마디만 안 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싶어 후회가 밀려옵니다. 분명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마음을 먹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느새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 자꾸 실수를 하게 돼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사연자님과는 반대로 어렸을 때 말이 너무 없어서 부모님께서 제발 말로 좀 인사하라고도 하고 참 숫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과는 말을 곧잘 했었는데 어디 앞에 나가서 말하라고 하면 항상 좀 부끄럽고 되게 수줍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사연자님께서 말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조잘조잘 잘 하셨던 거는 단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내가 뭔가 실수를 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고 싶죠. 내 생각을 전하고도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지만 사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걸 고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또 내 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지난 일에 어떻게 했었어? 뭐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말이죠. 조용하고 차분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연륜의 그런 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이야기를 하나 한 다음 질문을 하나 건네고 상대방의 말을 마칠 때까지 한번 들어보기입니다. 타인의 말에 끼어들고 싶을 때는 뭐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고보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플라워의 걸음이 느린 아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783님, 연차를 내고 간만에 새벽까지 놀았더니 바로 몸살이 났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조금 무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나 봅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우리가 20대 때는 참 밤새 놀아도 몇 시간만 자면 또 괜찮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하루 밤을 새면 그게 회복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것을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을 절약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836님, 이것저것 셀프로 직접 만지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엔 오래된 오토바이를 분해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다 분해를 마친 상태에서 제가 준비한 부품이 호환이 되지 않는 걸 알게 되어 멘붕이 왔습니다. 거의 하루 꼬박 걸렸는데 저걸 다시 재조립을 해서 수리점에 가야 하는 거겠죠? 엄청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셀프로 무언가 만지고 고치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분해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그것도 하실 수 있었다니 참 대단하긴 한데, 준비한 부품이 호환이 안 돼서 다시 해야 된다면 결국 또 수리점을 가야겠죠. 그래도 참 그런 분들, 손으로 무언가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걸려서 하셨을 텐데 또 그것도 그 순간 재미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1342님, 신부님 정말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 고해소가 아직도 있네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진행하시는 신부님은 바뀌었어도 컨셉이 한결같아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단골 국밥집 같은 기분이 들어 문자합니다. 자정의 고해소에 딱 어울릴 것 같은 미드나잇 블루 들려주세요. 네,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공간,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좀 그런 면이 있죠.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언제나 어떤 고향집처럼, 단골 국밥집처럼 그 자리를 함께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이 라디오 고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밤 12시에 참 너무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있죠. 우리의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 또 함께 풀어보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내가 이제까지 늘 하던 대로 운명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조그마한 불행을 부질없이 되씹던 그런 습관을 이젠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겠어.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중에서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듣고 오셨습니다. 괴테는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간의 감정과 욕망,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청년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는 소설인데요. 사랑의 기쁨과 절망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들으신 구절에서 베르테르는 이미 지나간 작은 불행을 계속 되씹는 습관을 멈추고 지금 주어진 순간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흔히 카르페디엠과 조금 닮은 지점이 있지만 카르페디엠이 흘러가는 현재를 붙잡아 누리지 않는 말이라면 이 구절은 과거의 불행을 놓아주고 현재로 돌아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생각하면 이 문장이 조금 더 쓸쓸한데요. 베르테르는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현재를 즐기라는 밝은 구호라기보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마음을 붙잡아서 다시 오늘로 데려오려는 간절한 다짐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효의 꿀차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8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이 티가 날 정도로 사람이 바르고 다정합니다. 처음 그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고 3년을 함께하면서 그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족 간의 사이가 참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안에 가족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결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와 결혼 준비를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하니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를 어떻게 보실지, 혹시 반대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보니 제가 자란 환경 때문에 이 결혼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내 가정 환경이 흠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일단 부딪혀 봐야겠죠?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인데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게 흠이 되진 않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견례라는 자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잘 만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집안의 형편과 분위기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제 주변에도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결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걱정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면서 관계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와서 상대방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이 더 아깝다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며느리가 될 친구한테 좀 상처 주는 말을 했었거든요. 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또 괜찮아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더라고요. 괜찮은 집안이라는 것이 처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거를 맞춰주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그런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연자님께서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흠이 될까봐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 부모님의 관계 안에서 사연자님께서 사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연자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이제 결혼할 수도 있는 남자친구가 그것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3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사연자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사연자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는 게 결국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고 서로 맞춰가야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를 어떻게 지켜주고 또그 안에서 어떻게 편을 들어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이 되죠. 조금 더 그래서 여기서 좀더 나가보면 부모님께서 사연자님의 가정 환경을 알고 계신지 혹시 걱정하거나 반대하신다면 남자친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도 또 사연자님의 마음에 조금 더 안정이 될것 같아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견례라는 자리, 사연자님 혼자 평가받으러 나가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남자친구도 사연자님의 옆에서 함께 우리가 두 가족의 만남을 이끌어 갈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또 사람을 보는 눈이 그러면 좋은 거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또내 능력이기도 한 거죠. 내 안에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부모님의 이혼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선 우리에게는 또더 좋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상처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에게는 단점이 되지만 상처를 극복했을 때는 우리가 더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서 내 가정 환경을 걱정하신다면 당신 어떻게 함께 해줄 수 있어? 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을 마음을 본다. 분명히 우리가 서로의 가정 환경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고서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남자친구 역시 그런 사연자님을 정말로 좋아해서 만나고 또 사연자님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의 단점을 지켜주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포레스텔라의 바람이 건네준 말 듣고 올게요.

포레스텔라의 바람이 건네준 말 듣고 왔습니다. 제 군악 때 동기 중에 독일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성악에 대한 노래가 또 떠오르게 되네요.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음악으로서 함께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 또 저는 이렇게 라디오로서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소양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기억까지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 대뇌 변연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일도 현재의 일처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과거의 경험들이 교훈이 되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점도 있지만 현재의 것이 아닌 감정들로 인해 두려워하면서 소중한 지금을 흘려보내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하라고 하든간 에이. 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거야. 너희도 나와 함께 할래. 털어내 머릿속 온갖 잡념 이겨내 이 세상 모든 시련. 이 자리에서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해.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로고스가 부르는 주님 안에 함께해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일도 막 되게 뚜렷하게 기억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야? 이런 생각한 적 있잖아요. 이거 어제 같은데 1년 지나 있고 막 이런 일들, 이런 게다 대내변연계의 역할이었군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도 그래서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WID에 혹시 다녀온 분들이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 계실까요? 저희가요, 그냥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합평회를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대에게 평화를은 되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참여를 워낙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맨날 사연 이렇게 보면 막 많이 오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신가? 아침이라서 많이 안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항상 이렇게 통계 같은 것들을 보고 시청 청취율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항상 고정적인 청취층들이 계시다는 거를 깨닫고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참여하시고 이런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얘기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WID 특집을 마련하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8월 3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문자 메시지나 방송 토크를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WID에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WID 뭐 크라쿠프나 리우나 아니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했었죠. 아니면 또 어디 있었죠? 시드니나 요런데. 그리고 최근에 리스본 요런 WID에 참여하셨던 분들 궁금합니다. 진짜 그때 현장에서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 함께 문자 메시지 나눠주시고요. 또 내년에 저는 이런 거할 예정이에요. 지금 봉사자 교육 받고 있어요. 봉사자 모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 본당에서 WID 분과장입니다 하는 사연도 좋습니다. 또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홈스테이 신청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걱정이네요 하는 얘기들. 저는 아마 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홈스테이 아직 신청 안 했지만 신청할 예정이시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되게 좁고 여분의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 한 방, 할머니 한 방, 그리고 남아 있는 동생 방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독립을 해서 동생 방이 하나 남아 있고 또 거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와서 잘수 있을까? 씻는데 불편함은 없을까? 음식은 또 아침 저녁은 또 챙겨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간식 같은 것도 어떻게 챙겨줘야 좋을까? 그리고 아침에는 얘네들을 어디 데려다 주고 저녁 때또 픽업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할수 있을까? 요런 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제 아빠는 영어를 잘 하시는데 엄마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얘네랑 소통이 될까? 이런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요런 얘기들, WID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가질 예정이니까요. 문자 메시지로 사연 좀 보내주세요. 제가 꼭 소개해 드릴게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신청곡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53으로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말이 길었어요. 노래 얼른 듣고 마음 깃는 두레박으로 이어갈게요. 서정우와 구지연이 함께한 소중히 하리, 그리고 갓필드의 다시 두곡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김순진 유한나입니다. 지난번에 베론 성지와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두 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15살의 어린 나이에 마카오로 신학 공부를 위해 떠나셨고 1821년에 태어난 동갑의 나이였습니다. 함께 유학길에 오르신 최방제 신학생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맏형 최방제는 풍토병으로 1837년 이국당에서 선종하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은 6촌간의 친척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와 최양업 신부님의 외할아버지는 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해 사목 활동 1년여 만에 1846년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시고 최양업 신부님은 1849년 4월 15일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그해 겨울에 귀국해 1861년 6월 15일에 가로로 선종하십니다. 겨우 25살, 4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1996년에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전기 자료집 3권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정리하게 됩니다. 제1집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제2집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 제3집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집 서한집에는 모두 21편의 편지 목록이 실려 있는데 두 편은 유실되어 편지는 19편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편지는 아마도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하시어 사목활동을 하다 체포된 뒤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아닌가 합니다. 19번째, 20번째, 21번째의 이 편지들은 하느님께 사로잡힌 영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자신을 가르쳐 준 스승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불쌍한 모친 우르슬라를 친구 최양업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늘 놀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담담하고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모습인데 이것이야말로 성인에게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번째 편지는 비교적 장문의 편지로 페레올 주교에게 연평도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체포된 뒤에 서울로 압송되어 포도청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은 중국인으로 계속 오해받는 상황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며 천주교인이라고 강조하는 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의연함은 위축되기는커녕 점점 고조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사형장으로 언제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는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보낸 것인데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순교 직전에 쓴 것으로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교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심장을 찌르는 듯한 최후의 인사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코너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시냐고. 그래서 고전 문학을 오래 공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한 신자시고요. 이어서 그루터기의 하늘 편지까지 띄워드렸습니다. 폴리나 님이 새벽에도 시원한 바람이 없고 후텁지근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요. 더워서 깨지 않으세요? 저도 한 서너 시쯤 이렇게 깨가지고 너무 덥다. 선풍기 다시 키고 다시 또 자는데 아이들도 중간에 이렇게 뒤치락뒤치락하고 자꾸 바닥에 내려와서 자더라고요. 바닥이 시원한가 봐요. 맨바닥에서 자꾸 자가지고 배 아플까 봐 저는 이불 이렇게 덜어주면 또 뻥차고 자고 이러더라고요. 또 9월, 10월, 11월쯤 되면 아 여름 더웠지만 그리웠지 하는 생각도 들까 모르겠네요. 9362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의 마음속에 내려오시어 사랑의 불을 밝혀주시네. 가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노래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좋아하는 곡이라서 딱 골라놨습니다. 이노주사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362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인우주사의 노래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삼남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타니아에 있는 이 남매의 집에 찾아가실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또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들 남매와 함께한 평범한 일상부터 또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복음 속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비아트리스, 성 펠릭스 등 22분이 계신데요.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들 오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 노래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세상의 모든 마르타들에게 띄워드립니다. 강훈 바오로 힘내 마르타.

강훈 바오로의 힘내 마르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마르타에 가까울지 마리아에 가까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 오빠인 라자로의 죽음을 겪은 마르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음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마르타에게는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투게더가 부르는 나오너라 라자로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0: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3: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3: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30일 연중 제17주간 목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서울대교구 신사동 본당 부주임 전창훈 심원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연중 제17주간 목요일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일어나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그릇을 만드는데 옹기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내 한평생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는 동안 나의 하느님 찬송하리라.
1: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0: 너희는 제후들을 믿지 마라. 인간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숨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모든 계획도 사라져 버린다.
1: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0: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 하느님께 희망을 두느니.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네.
1: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곳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네, 찬미예수님.
0: 찬미예수님.
2: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바다에 던진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부는 어떤 마음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까요? 기왕이면 값이 비싸고 덩치가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겠죠. 하지만 어부의 이와 같은 마음과 달리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쓰레기 덩어리가 그물에 올라오기도 하죠. 그 이유는 어부가 바다에 던진 그물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물고기를 포함해 가능한 많은 것들을 잡아 올리기 때문이죠. 문득 마태오복음 5장 45절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이와 불의한 이를 떠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바다라는 깊고 넓은 곳에서 이들을 모두 모아둔 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악인과 불의한 이가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느님께서는 누가 악인이고 선인인지를, 누가 의로운이고 불의한인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다리실 뿐이죠. 마치 밀과 가라지가 수확 때까지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의 용서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회개를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죄의 용서를 위해 부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점에 관하여 성찰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유고하던 입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이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주 하느님 진심으로 니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오. 오늘 저희가 바친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주님 지음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옵소서.
1: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제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취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0: 이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

0: 내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구하는 사제의 영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신반이 시계보다 먼저 발명된 이유는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속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목적지로 향할 때 얼마나 빠르게 도착할까를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 간다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명확하다면 속력은 조금 덜 신경 쓰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뭐 바라던 곳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주님, 주님은 내비게이션, 영광한 신부님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얘기죠. 속도보다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침반이 더 먼저 시계보다 발명되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신나고 좋지만 주님은 내비게이션, 우리가 갈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되게 발상이 재밌지 않아요? 주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이 과거에는 이런 노래를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는. 근데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 운전할 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없으니까 부모님이랑 이렇게 차 타고 여행 다니고 할때 아빠가 항상 지도를 차에 넣고 다니시고 엄마가 옆에서 지도를 보면서 여기인 것 같아, 저기인 것 같아 얘기를 해주고 아빠는 창문 열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여기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했던 저 어렸을 때 뒷자리에 탔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는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다고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연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지 않아서 과연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저희 합평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많이 듣고 계신데 왜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WID에 대한 추억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년에 나 이런 봉사할 계획이다, 아니면 이런 참여를 할 계획이다, 계획 있는 분들, 마음껏 기대를 드러내 주시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3일 월요일, WID D-365를 맞아서 서울 WID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얘기 나누면서 또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들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8월 3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특집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덥지만 쉬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찍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해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새벽 1시에도 재방송 되는 거 아시죠? 혹시 아침 방송 놓치셨다면 그때까지 깨 계실 수 있을까? 늦잠 자서 놓치셨다면 새벽 1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신나게 갑니다. 박명선의 성지순례 가는 날, 이어서 안부용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빌고 싶으신가요? 가난 말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아들의 남은 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며 버티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중증 자폐인 아들을 홀로 키워온 전경철 씨인데요. 아들인 재원 씨, 이제 몸은 27살이 됐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두세 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피터팬처럼 말이죠. 전경철 씨는 홀로 남을 아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천여 곳의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녔지만요. 정원 초과, 또 입소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그 어디에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이들의 사연이 방영된 후에 도움의 손길이 이 부자에게 이어졌는데요. 경철 씨가 남기던 기록은 책으로 출간됐고 재원 씨는 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철 씨의 병세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살아온 날들도 또 살아갈 날들도 아들을 위해 보내고 있는 경철 씨의 남아있는 날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도와주고 있나 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버랜드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고영민과 손혜원이가 함께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띄워드렸습니다. 하느님은 이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지켜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경철 씨의 어떤 걱정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재원 씨도

시설에서 또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라베스님이 매일 열심히 문자 참여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셨는데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오늘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아침에 작업하면서 항상 빵 감사하게 듣고 있답니다. 슬기 하시면서 반가운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다 읽고 있어요. 말가리따님도 오늘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달구진님도 오랜만이네요. 아침마다 늘 일상이 되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또 사연 받고 있는 거 있으니까 또 WID에 대한 추억이나 내년의 기대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이 곡 저도 좋아요. 은총의 담비가 내리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노코 아빠 승윤님 보내주셔서요. 기쁨과 희망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먼저 듣고요.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이 부르는 은총의 담비가 내리네 띄워드릴게요.

기쁨과 희망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들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노코 아빠 승윤님 신청곡이었죠.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의 은총의 단비가 내리네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가 있습니다. 380년경 태어난 그는 코르넬리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이 주교님의 도움을 받아서 라벤나와 또 볼로냐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부제품을 받은 후부터는 주교를 보좌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강론으로 이름을 알렸죠. 그 때문에 황금의 말씀이라는 뜻의 크리솔로고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벤나의 대주교가 된 후에는요, 이단 사상에 맞서서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남긴 다수의 편지와 강론은 5세기경에 라벤나의 사회와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막시마, 성녀 세쿤다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무더운 날씨도 이겨내는 행복한 축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젠 안젤리의 지금 내가 이어서 디모테오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두곡 이어드릴게요.

두곡 듣고 왔습니다. 젠 안젤리 지금 내가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디모테오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또 우리가 낯설어서 거리를 두었던 것에 하느님의 진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감추어져 있는 하늘나라의 신비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권성일의 진리를 따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군중에게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도 천사들이 악인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특히 물속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레아의 어부들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 중 비늘이 없는 맥이나 뱀장어 같은 것들은 미련 없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매일 이런 모습을 보며 살았던 호숫가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살면 종말 때에 저 버려지는 물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슴에 아주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옛 것은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구약의 율법과 약속을, 새것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신약의 복음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무시하거나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바탕으로 신약의 사랑을 더해 완성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신약의 계명이 우리 삶 안에서 함께 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보물은 사랑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이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옛것과 새것의 보물을 꺼내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 대문 앞까지 김치볶음밥, 파김치, 계란장조림, 국, 그리고 찌개까지 아주 맛있는 한식 한상을 가져다 준다면 어떨까요? 이 음식은 식당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달 온 음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보스턴에 사는 한 교민이 한국식 집밥을 만들어 파는 것인데요. 식탁이 아닌 진짜 집밥, 가정식이라고 해요. 이 음식이 요즘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당이 아닌 집에서 갓 만들어낸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막 차려준 것 같은 그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서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라면서 행복을 나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윤현상, 윤보미, 밥 한 끼 해요. 이 노래로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SNS를 통해 주문을 받는데요. 음식을 팔 수 있다는 K집밥. 요즘 미국에서는 SNS를 통해 홈푸드를 판매하는 것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K푸드, 한식의 인기가 높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면서도 뿌듯하죠. 아, 역시 우리 입맛이 최고였구나. 집밥, 이 집밥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정겹죠. 밥에 국, 반찬까지 든든한 한식 한상이면 뭐. 우리 오늘은 누군가에게 든든한 집밥 같은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해봅니다. 7408님, 매일 아침 집밥 같은 행복을 따끈따끈하게 퍼주는 복디와 함께 출발합니다. 복디가 또 손이 커요. 아주 그냥 행복을 마구마구 담아서 퍼드릴 테니까요. 2시간 동안 복디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729님께서는 에? 저는 이상하게 집밥만 먹으면 배탈이 나요.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로 매일 급하게 요리해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하셔서 집밥을 차려서 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좀 내가 먹을 것 같아서 되게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덜 익히고 이런 건 아닐까? 아, 배탈이 나면 안 되는데 집밥 먹으면은 속도 편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배달 음식 먹으면 소화 더부룩하고 잘 안 되고 조미료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래서 0729님 왜 그러죠? 조금만 더 여유롭게 내가 먹을 거니까 더 소중하게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서 드시면 어떨까요? 최윤철님 출석 체크합니다. 일주일 동안 방학이었는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방학이셨다니 그것마저도 되게 행운 아니에요? 이틀밖에 안 남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틀 야무지게 보내셔야죠. 윤철님, 그 야무진 이틀 동안 방학의 시작을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어떤 코너 진행이 나갈지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다짐송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목요일 코너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직업주의보 코너에 환경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 환경운동가이면서 글과 콘텐츠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에디터,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연 작가님께 궁금한 점, 복디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축하받을 일, 아니면 복디가 내드리는 퀴즈나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53이에요.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3: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Jeannie,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끝자락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제 경남 양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온이 40도를 넘겼고 부산에서는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에서는 한낮에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일주일 넘게, 제주도는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5.6도, 속초 30도, 창원 28.7도, 여수 26.7도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4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계속 오릅니다. 8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날이 이번 주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정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특히 경남 양산에서는 처음으로 어제 40도를 넘겼고요. 부산에서는 가장 높은 기온 38.8도까지 올랐대요. 부산으로 휴가 가신 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8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날이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체력관리 잘하셔야겠어요. 덥기도 덥고 습하기도 습한 요즘 방학 맞은 아이들과 지내는 우리 보기들은 괜찮으실까요? 1학기를 마친 아이들의 짐 정리를 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드림이다, 중고 거래다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 거래를 해봤던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한때 그거 있었죠.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하는 캠페인도 참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채소 거래도 있고 중고 거래도 있고 이 중고 거래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기억에 남는 일들 지금부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낡은 책에 새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의미 있는 일, 성경책 리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코요태 만남. Do you want a bomb?

오늘은 중고거래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기억에 남는 일들을 서로 나눠볼까 해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요. 사연 보내주신 들 중에 뽑아서 저희가 성경책 리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복스 우연!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날 장소를 정해 내가 쓰던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는 일.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진짜 믿을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산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안심거래구역.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파출소나 지구대 앞에서 만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재밌는 건 이 공간이 단순히 범죄를 막기 위한 장소만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믿음이 있어서 안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 큰 믿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더 의심하는 방법보다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회. 어쩌면 우리의 인류에는 그렇게 의심을 키우는 곳이 아닌 안심을 만들어주는 곳에서 조금씩 충전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 관내 지구대 파출소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안심거래구역. 누군가를 의심하는 마음보다는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잘 이용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찰서 앞에서 중고거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중고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아는 사람이 나왔다거나 사려던 물건이 전에 내가 쓰던 물건이었던 경험들, 중고거래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요. 저는 성경 리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중고거래하면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음 따뜻한 사연이 많을지 재미있는 사연이 많을지. 강금성님, 홍당무 마켓에 제 거 괜찮은 거 올렸는데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이거 너무 가격을 세게 붙이신 건 아닌가요? 왜 그렇지? 자, 7409님, 전 와이프 심부름으로 중고서점에 가서 그동안 모았던 책들을 판 적이 있는데요. 애 이름 장명한 책만 못 팔았어요. 아, 장명책? 장명책이 안 팔렸다고요? 저도 이사하면서 그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서점에다가 판 적이 있었는데 저 쏠쏠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산 책값이 훨씬 비싼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뭔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와, 이거 파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준다고? 막 이러면서. 박선미님, 지인이 중고거래하러 신랑의 택시를 타고 가서 내리니 거래하시는 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택시 타고 온 줄 알고 2,000원을 더 빼주시더래요.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래도 너무 좋다. 그쵸? 나는 공짜로 갔지만 2,000원을 택시 타고 왔다고 2,000원을 더 빼주시고. 그래도 인심이 너무 좋다. 그쵸? 박만수님. 중고거래로 비싼 휴대폰 케이스를 산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분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셔서 케이스 두 개를 다 공짜로 받은 기억이 있네요. 케이스는 케이스파 땡입니다. 이거 젊은 친구들이 저도 물론 그 케이스를 쓰고 있지만 이거 나랑 거래한 거 아니야? 나도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그 비싼 케이스가 휴대폰 케이스 비싼 거 있거든요. 진짜 몇만 원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공짜로 받은 기억이 있다. 거래하시는 분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셔서 너무 좋잖아. 나이스 완전. 9734님. 아이들이 금방 크다 보니까 몇 번 입지도 못하고 작아진 옷들이 많아 거래 앱에서 나눔을 하곤 했었는데 필요한 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답니다. 신청곡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신청합니다 라고 붙여주셨어요. 아이들 용품이 진짜 중고거래에서 굉장히 활발하죠. 아이들은 정말 금방 크고 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금방 실증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버리거나 아니면 누구 줘야 되는데 주변에 아이 또래가 맞지 않으면 나이 또래가 맞지 않으면 또 거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받아 쓰는 거죠 뭐. 2903님. 저 작년에 중고거래 판매왕이 되어서 배지도 받았어요. 집 정리의 최고봉은 중고거래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 중고거래 온도 되게 높았거든요. 이게 할 때는 되게 높고 이제 또 안 하면은 조금씩 낮아지잖아요. 근데 저 되게 높았어요. 한 80점, 90점 된 쪽도 있었어요. 하도 판매왕이 돼가지고. 저는 집 정리 잘, 우리 엄마 아빠 들으면 화낼 텐데 잘 버리는 편입니다. 잘 사기도 사지만 잘 버려요. 왜냐면 집 정리하는 걸 좀 잘하거든요. 근데 정리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버리는 거를 그냥 버리면 돈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중고거래로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잘 팔려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죠. 0381님.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사용한 유모차 겸용 자전거 캐리어가 있어서 내놨는데 못 팔았어요. 그 사이에 새 제품들이 저렴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살 때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아끼다 똥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아끼다 똥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면은 사람들이 막 또 열심히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웃돈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중고거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싸지 않아. 오히려 싸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싸게 웃돈을 붙여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 0381님 같은 모델명도 새 제품을 좀 웃돈을 붙여서 팔거나 아니면은 새 제품이니까 그런가 보다. 아껴가지고 이게 오히려 짐이 돼버렸네요. 자, 오늘 서울바이에서 드리는 성경 리폼 쿠폰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보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작년에 판매 왕이 되어서 배지도 받았다. 집 정리의 최고봉은 이 중고거래다라고 문자 보내주신 2903님께 저희가 성경 리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34님이 신청해 주신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듣고 올게요.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이진이.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네,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도 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짐송도 함께 들어봅니다. 이상숙님, 병원 가면서 들어요. 검사 결과 나쁘지만 않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분명히 잘 나올 겁니다. 복디가 기도할게요. 자, 우사구 하나님, 아, 이번 주 너무 힘들다.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자. 뛰쳐나오지만 말자. 나는 퇴근까지 버틸 수 있다. 아, 정말 이거 자기 암시잖아요. 우사쿠아님, 워워워. 뭔가 덕을 쌓는 느낌으로 이번 주 잘 버티고, 오늘까지 잘 버티고, 퇴근까지 잘 버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우사쿠아님 화이팅! 3368님, 오늘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아침 먹고 출근하리라 다짐했지만 지각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에 일어나 3호선 올라탔습니다. 둘째 딸 소연 미카엘라가 만든 쿠키 한 입 물고 갑니다. 아우,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 이루 엄마 아빠 이렇게 늦을 줄 알고 쿠키까지 만들어서 이때 또, 아, 근데 또 멋있잖아요. 이렇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직장 여성 어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3368님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는 좀 숨 좀 돌리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여유를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겠고요. 오늘의 지니도 뽑을 거니까요. 샵 1053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세요. 최애나 스마일리.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추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 미술관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이라고 말머리를 다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이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권순모님, 오늘은 오부제라 차가 아닌 지하철로 출근합니다. 평촌에서 정왕까지 4호선 출퇴근 힘들어요. 복디방송 듣기 위해 지하철 자주 이용하는데요. 앞에 어떤 여성분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쿨쿨 꿈나라 알겠어요.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여성분. 이게 대중교통 타면은 꼬박꼬박 저는 쿨쿨 꿈나라에 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복디예요. 복디는 버스 타도 잘 자고요. 지하철 타도 잘 자고요. 가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꺾고 잠을 자고 있는 복디를 만나면 반갑게 깨워주세요. 복디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요. 김정배님, 오늘 저녁에는 복디의 직장 근처 종로 3가에 갑니다. 차돌에 육회 싸먹기로 유명한 정육식당에서 모임해요. 오늘 저녁에는 술 조금만 먹고 살아 돌아오자. 와, 맛있겠다. 아침에 차돌 육회 상상하니까 너무 맛있겠는데요. 어디가 유명해요? 종로 3가면 진짜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딜까? 왜 나는 모를까? 나중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5287님, 어제 술을 11시 넘어서까지 마셨어요. 아직 절어있는데 어쩌죠? 오늘 하루가 깁니다. 또 이제 술 기운에도 이렇게 힘내가지고 출근하고, 이렇게 맨정신에 출근하기 힘들잖아요. 맨정신에 출근하려면 발걸음이 무겁잖아요. 그냥 술 기운에 아주 즐겁게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님, 어젯밤에 더워서 4시 넘어서 깼더니 6시부터 눈이 감겼어요. 내일은 제 시간에 일어나자! 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이게 요즘 열대야가 너무 심해요. 심해가지고 저도 중간중간에 깨서 냉방기를 켰다 껐다가 켰다 껐다가 키면은 춥고 끄면은 덥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확실히 떨어진 걸 저도 느껴요. 내일은 제 시간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조금 하루만 더 고생하면 주말입니다. 주말까지 우리 화이팅해요. 2037님, 언제 소나기라도 내려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있어요. 목요일 하루 시작합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신청해요. 근데 저 어젯밤에 좀 늦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뭐 늦게라 해봤자 뭐 9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꽤 시원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지? 비 올려나? 할 정도로 꽤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이 너무 예뻐가지고 달 구경하면서 조금 산책을 했는데 괜찮던데요? 근데 또 분명히 오늘은 덥겠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오늘의 지니를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지니.

뛰쳐나오지만 말자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2037님 꼭 들으세요.

2037님께서 신청하신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혜영님, 맞아요 복디, 달이 정말 밝고 예뻤죠. 성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저도 달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냥 귀가하는 길에 이렇게 SNS를 보는데 갑자기 SNS에서 벽문이래요. 별의별 문이 다 있죠. 벽문. 벽문이어서 엄청 큰 달이 뜰 거다. 뭐 별의별 문이 다 있어. 뭐 블루문, 뭐 스트로베리문, 별 달이 있어서 아, 뭐 그냥 또 뭐 달 중에 하나 큰 보름달 같고 이름도 잘 붙이네 하면서 내려가지고 조금 걸으면서 달을 찾았는데 달이 진짜 밝고 진짜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들어갔거든요. 공기도 많이 더운 것 같지 않고 해가지고. 그 달 보신 혜영님도 계시고. 자,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제 1부는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 이승윤. 달리기에서 이 노래 선곡해 주셨나 봐요. 달이 참 예쁘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8시 2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임선정님 안녕하세요. 매미 소리가 아주 많이 나는 날입니다. 그쵸. 근데 신기하게 잘 때는 잘 안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 새벽에 갑자기 매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잠을 자는 건가? 0815님 복디 오늘 회식이에요. 즐겁게 수다 떨다 오려고요. 확실히 오늘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회식 가시는 분, 모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더운 날 그래도 즐거운 사람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 더위 타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목요일 2부.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 주의보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빅토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의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종근당건강, KT, 키움증권,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4: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상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15: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14: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자, 사랑이 왜 후회만 하는 거겠어요? 그쵸? 우리 사랑꾼 보기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사랑 좀 해본 분들 많이 계시죠? 사랑을 하면 사랑은 어떤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뻐지는 거? 사랑은 예뻐지는 거야. 사랑은 살맛 나는 거야. 자,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 사랑 넘치는 이야기. 여러분들 사랑꾼인 거 다 알아요? 자,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아, 이렇게 사랑꾼들 많아서 오늘 좀 이렇게 닭살도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이무송 사는 게 뭔지.

복작복작 이무송 사는 게 뭔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사랑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진짜 세상이 핑크빛이 되는지, 핑크빛이 되는 걸 경험한 보기들이 있으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200님, 첫 문자부터 쎄한데? 자, 사랑을 하면 핑크빛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6200님, 사랑이 뭔지 잊혀졌다? 아, 갑자기요? 아,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 참. 2037님, 사랑을 하면 부모 형제가 안 보이죠. 그 사람만 보이니까요. 근데 막상 콩깍지가 풀리는 순간, 앗!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내 인생 돌리도! 아, 부모님이 못 말리는 이 사랑. 진정한 사랑꾼. 맞죠? 2037님, 지금은 정작 내 인생 돌리도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못 말리고 가족들도 못 말리는 그 사랑, 사랑이 도대체 뭔지. 자, 7606님, 오늘도 참 곱네요 우리 복디. 저는요, 사랑하면 작게 받은 것에서 더 많이 주고 싶어요. 한 개를 받으면 두 개를 주고 싶고 다음에는 주는 게 편해지니 말이에요. 정말 사랑은 주는 거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난 언제 받아? 주기만 하고 퍼주기만 하고 난 언제 받아? 김정배님, 사랑은 닮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여보 닮아가야 하는데 자꾸 여보가 나를 닮아가고 있어요. 안 돼요. 정말 사랑은 닮아가는 거.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커플 세워놓고 보면은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아빠 닮은 남자친구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정말 닮아간다거나 그런 거 있죠. 사랑은 닮아가는 거야. 신기해요. 그러니까 맨날 표정 보고 그래서 그런가 봐. 얼굴 보고 그래서. 그죠? 자, 김미경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꼬리는 댕댕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인상이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어머, 연애하나 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뻐지면 연애하나 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진짜 사랑의 마법인가 봅니다. 3368님. 사랑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도 예뻐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콩깍지 아닌가요? 7703님. 그냥 하늘과 구름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뭐?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어머냐. 아니면은 그냥 사랑이요? 예, 하늘도 이쁘고 구름도 예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사랑이란 하늘의 구름도 하늘도 예뻐 보이는 마법이에요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 역시 확실히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는 사랑꾼들이 많기는 해요. 그죠? 이렇게 장난은 치시지만 사랑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뭔지 오늘 사랑이 뭔데 뭔데 사랑이 뭔지 오늘 복디에게 알려주신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첫 문자였어요. 사랑이 뭔지 잊혀졌다. 6200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아 Love Me, Love Me 듣고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로 돌아올게요.

0: 내일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 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옷을 좋아하던 소비자에서 새 옷을 사지 않는 작가가 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 쓰레기를 직접 건져 올리고 기후 위기를 글과 컨텐츠로 전하는 사람.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의 저자이자 콘텐츠 에디터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은 CPBC 평화방송과는 인연이 이전에도 있으셨죠?
1: 맞아요. 그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첫 책 나왔을 때 네. 또 여기 불러주셔서 왔었는데 네. 이번에 또 불러주셔서 아주 기쁘게 왔습니다.
0: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원래는 이 시간이면 뭐 하시는 때인가요?
1: 지금이면 한참 운동하고 있을 때예요.
0: 운동이요?
1: 네, 최근에 이제 막 아침 생활을 조금 더 루틴을 잡아보려고 네. 해가지고 해도 일찍 뜨니까 네. 일찍 운동 가자 해서 아침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으로 좀 쓰고 있어요.
0: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죠?
1: 저는 뛰기도 좋아하고요. 오. 요새 러닝. 근데 너무 더워서요. 네. 요새는 또 실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좋아합니다.
0: 우리 CBBC 평화방송에서 이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 기후위기 프로그램에서 옷을 사지 않기로 했다. 그 저희 라디오 스팟으로 계속 돌기도 했었거든요.
1: 그러면 더 반갑게 들어주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 우리 작가님은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고 또 어떤 책들을 쓰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1: 제가 처음에 이제 콘텐츠 에디터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이 직함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글을 기반으로 하는 뭐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글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조금 더 읽기 쉽고 재밌게 풀어쓰는 그런 에디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주제가 특히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기후 문제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그런 글을 쓰는 컨텐츠 에디터로 한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0: 우와, 콘텐츠 에디터. 우와, 글을 잘 쓰시겠네요.
1: 직업적으로 이제 열심히 쓰다가 네. 이제 제 책을 쓰려니까 또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그냥 똑같은 글이라고 다 같은 방식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해나가고 있어요.
0: 선생님이 아까 전에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이제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1: 아니요. 사실은 그냥 누구보다 새 옷 사는 거 좋아하고 문방구 가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책을 이제 한 권 읽었는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생존을 했나 사피엔스 종이.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상들을 착취하고 좀 희생시켰다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지금도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다. 그냥 내 생활적인 부분에서라도 그래서 막 제로웨이스트도 해보고 뭐 비건도 도전했다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정이 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0: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떤 것이었어요?
1: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직업이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기도 했어요.
0: 우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로 웨이스트며 옷을 사지 않기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패션이나 옷에 대한 의미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1: 맞아요. 처음에 그 디자이너를 꿈꿨을 때는 우리 새 옷 입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그래서 그 감정을 주게 하고 싶다, 이게 컸는데 제가 쇼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막 입을 게 없이 느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2: 오, 맞아요.
1: 이러면 이게 패션 디자이너가 사실 원래 꿈꿨던 방향이랑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옷을 사지 말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더 잘 이해하고 잘 오래오래 입어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는 관점에서는 또 얼추 비슷하게 꿈에 그렇네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와, 그 철학이 되게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소비자로서 집에 옷이 많은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 너무 공감하거든요. 사도 사도 왜 나는 뭘 샀지? 왜 맞아요. 없지? 입을 게 없지?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패션 디자이너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패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소비하자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첫 번째 책은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입니다.
1: 맞아요.
2: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이게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들 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2: 아, 정말요?
1: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이 한국의 웨딩 산업의 문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2: 힘들죠.
1: 발견하게 돼서 이제 첫 책이 패션 산업에 대한 이제 뒷이야기를 파헤친 거라면 이번 책은 웨딩 산업에 대한 뒷이야기를 파헤쳐봤습니다. 뭐 신부 관리라던가 네. 아니면 뭐 홀 대관료 뭐 네. 이런 취소 수수료 문제라던가 네. 뭐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2: 그쵸.
1: 이 순간마저도 그냥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결혼식이 하루하고 끝나는 되게 아름다운 행사처럼 보이지만 행사가 끝나고 남는 쓰레기 문제라던가 그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문제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이 시기라는 그 행사를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예비 신부로서 재밌게 쓴 책입니다.
2: 지금은 결혼을 하셨나요?
1: 맞아요.
2: 축하드립니다. 아, 어제도 제가 친구들이랑 제가 후배, 그러니까 전 직장의 후배들을 만났는데 후배들도 거의 결혼을 하긴 했는데 딱 한 후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연말에 결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웨딩이라는 글자만 붙으면은 갑자기 돈이 확 올라간다고. 뭐 무슨 관리 그냥 관리는 피부 관리 이거는 그냥 그런데 웨딩 피부 관리 붙으면은 갑자기 돈이 올라간다.
1: 맞아요. 근데 그 절대 과장이 아닌 게 꽃다발도 한 다발에 5만 원인데 웨딩 부케가 붙으면 최소 이제 뭐 싼 게 10만 원대 기본 20만 원대거든요.
2: 맞아요.
1: 근데 이게 또 들어보니까 마냥 이렇게 바가지가 씌워진 거라기보다는 이제 꽃 한 송이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꽃을 이제 선별하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지는 건데 이제 그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쵸. 우리가 시계 가서 부케 흠집이 있나 없나 보는 게 아닌데.
2: 그쵸. 내가 부케를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정말 수상할 만큼 완벽하게 이

0: 식을 해내려는 그 집착들이 모여서 그게 비용으로도 되고 또 쓰레기로도 되고 왜냐하면 그 꽃 한 송이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꽃들이 버려지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웨딩 전용 그런 샵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돈도 돈이고 쓰레기도 너무 많은 낭비가 나오는 곳이 또 식장이기도 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더라고요.
2: 뭔가 듣고 계신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 이렇게 환경, 패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때는 언제부터이신가요?
0: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계기로 쭉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텀블러 하나 가지고 다니면 뭐 하나가 줄어드니까 컵 하나를 줄일 수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좀 개인적인 실천을 해오던 쪽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순간들이 훅훅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정말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의 실천도 의미는 있지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파헤치면서 좀 좌절감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2: 우리 선생님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1053-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들을까 하는데 작가님이 한 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0: 네, 저 제니의 엑스트라 라즈라는 노래를 골라봤는데 사실 아침에 듣기에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신나는 노래예요. 좌절감이 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힘을 냈었거든요.
2: 그래요? 비슷한가 보다. 저는 아침에 너무 힘들면 제니 이 앨범을 계속 들으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0: 저도 그래요. 네. 이 앨범 계속 돌리면서.
2: 맞아요. 여기서도 막 터치 막 이러는데 거기서 약간 되게 쾌감을 느끼면서 그래 힘을 내자. 아 힘을 내야지 막 이러면서 제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열심히 일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니의 익스트라 라지 듣고 올게요.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님께서 우리 작가님께서 텀블러 이야기를 딱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텀블러 두 개 다니고 가진다고 하나는 커피 또 하나는 물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선물을 나눠주실 퀴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접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환경을 생각해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생활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0: 1번
1: 제로웨이스트,
0: 2번
1: 아티스트,
0: 3번
1: 트위스트.
0: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생활 방식을 맞춰주세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립니다. 1번
1: 제로웨이스트,
0: 2번
1: 아티스트,
0: 3번
1: 트위스트.
0: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입니다. 자, 이야기 나눠볼게요. 2019년부터 새 옷을 사지 않는 삶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옷을 그냥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어떤 식인 건가요?
1: 새 옷을 이제 구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고 옷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구매를 하고
0: 네.
1: 이제 쇼핑을 나가서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새 옷에 얽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쇼핑을 딱 끊었더니
0: 네.
1: 중고 옷 쇼핑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0: 왜냐면 새 옷은 비싼데 중고 옷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약간
1: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이거 누가 버리려다가 내가 입는 거니까 좀 괜찮겠지. 네. 환경에도 좀 덜 나쁘겠지. 그쵸. 이렇게 하고 샀는데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중고 옷도 너무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뭐 요새 이제 그 앱으로 이렇게 중고거래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체감하기로 그 중고거래 새 옷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게 사고 환불도 귀찮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파는 거죠.
0: 그쵸.
1: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나 많이 산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쵸. 해서 지금 이제 제가 가진 기준은 그것도 뭔가 쇼핑의 관점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물리적으로 훼손돼서 뭐 신발 같은 걸 사야 될 때 그럴 때만 이제 중고거래를 이용하고 쇼핑의 관점 뭔가 이렇게 재미로 하는 그런 쇼핑들은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기준으로 지금은 또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어느새.
0: 네.
1: 그래서 이 기준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새 옷은 좀 사지 않아 보고 있습니다.
0: 그게 가능한가요? 진심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1: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 이거 결심을 하고 우리 왜 다이어트하고 해야지? 다음날 바로
0: 내일부터 해야지?
1: 그럼 똑같았어요. 쇼핑 안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예쁜 옷이 있는데 네. 어떻게 또 안 사고 지나가겠어요.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그럼 그걸 사고 내일부터 안 사야지. 막 이러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책을 쓰면서 특히 더 마음을 좀 다잡게 된 게 이게 원래 우리가 멋있으려고 예쁘려고 사는 옷들인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정말 문제가 좀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 정말 마음속 깊이 별로 안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0: 그래요?
1: 이 신기한 경험이 근데 좀 몇 년 걸려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막 쇼핑이 워낙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0: 네.
1: 안 사는 게 막 억울하고 화도 나고 막
0: 나 하나 줄인다고 이 새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1: 맞아요. 제가 정확히 그 멘트를 저희 가족들한테 막 하고 짜증도 내고 내가 왜 안 사야 돼?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자리가 잡으니까
0: 네.
1: 이게 좀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지금은 별로 큰 유혹이 없습니다.
0: 좀 그러면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럼 지금 지출 항목이 뭐가 제일 많으신가요?
1: 저는 이제 글 쓸 때 글이 안 써지면 카페에 좀 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카페 근데 비용이 얼마 안 하잖아요. 요새
0: 커피 한 잔.
1: 커피 한 잔 값이 제일 지출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0: 충격이다 정말.
1: 이제 친구들도 너 그럼 돈 많이 아끼겠다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지출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0: 와 이거 경

0: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지출 항목 자체에 패션, 쇼핑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영역이 조금 더 계속 넓어지는 게 예를 들어 쇼핑은 안 하면서 막 매달 미용실 가서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이거는 또 괜찮나 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또 옷 스타일에도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 1년에 한번 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기준이 스스로 좀 관대해졌더라고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아껴지니까 진짜 체감하지 못했는데 그런 돈과 시간을 내가 많이 아껴왔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출 이제 가계부 쓸 때도 보면 전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0: 그런 걸 보면서 성취감도 얻고
1: 맞아요.
0: 그 성취감 얻으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1: 맞아요.
0: 뭔가 가끔 저도 뭐 솔직한 말씀으로 이제 외형적인 보이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이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휘둘릴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여성분들은
1: 맞아요.
0: 왜냐 그리고 또 저는 직종 자체가 평가받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작가님이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되게 뚝심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점이 되게 분명한 게 너무 멋있고 이게 정말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멋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1: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은 게 제가 옷을 안 산다는데 누군가 저를 옷을 보고 평가하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옷을 안 산다는데 또 요새 유행하는 거 안 입네 하면서 저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 기준으로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저희 언니도 이제 저 자매인데
0: 네.
1: 원래 이제 좀 이렇게 시원찮게 하고 나가면 언니가 먼저 한마디 하잖아요. 야, 너 그러고 가려고? 설마?
0: 너 그러고 나간다고?
1: 설마 야, 옷 갈아입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옷을 입는지 아니까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 오늘 입고 온 옷도 저희 엄마 옷이거든요.
0: 아,
1: 30년
0: 네네네.
1: 정도.
0: 오, 정말요?
1: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오늘 아침 먹다가 네, 아주 귀한 오래된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을 보고 그냥 유행에 뒤처진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0: 그쵸.
1: 이제 30년 된 엄마 옷이란 걸 아니까.
0: 네.
1: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저를 보는 기준도 바꾸고 제가 저를 대하는 기준도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보이는 라디오라고 했으면
0: 네.
1: 다른 주제였으면
0: 네.
1: 너무 예쁘게 입고 오실 텐데 뭐 입지 하면서 제가 막 고민하고 쇼핑하고
0: 네,
1: 했을
0: 네.
1: 거예요. 근데 이젠 저는 그런 쇼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옷 입고 가도 그냥 괜찮은 거죠. 그래서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1: 근데 저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되신 거예요. 설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에 설득을 또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아, 그래 나도 쇼핑하기 싫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0: 네.
1: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침마다 고민 하고
0: 그쵸,
1: 물론
0: 맞아요.
1: 쇼핑할 때 기분 좋은 건 좀 인정이에요.
0: 네, 순간.
1: 네. 근데 아침에 뭐 입을지 고민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저처럼 이렇게 교복이 입는 방식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막 나도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꼭 아니더라도
0: 네.
1: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0: 너무 멋진 분을 만났습니다. 이 새 옷을 사지 않으면서 의외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1: 제가 이제 아까 돈을 아낄 수 있다 이 장점 말씀드렸는데
0: 네.
1: 시간을 아끼는 것도 진짜 크거든요. 우리가 쇼핑을 많이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 쇼핑 앱 습관적으로
0: 맞아요.
1: 하실 거고 자기 전에도 요새 심지어 이제 앱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시간이 되게 많고 이제 평소에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하는 시간에 이제 여성 기준으로 총합 을 계산해본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0: 어느 정도래요?
1: 80세를 기준으로 9개월 정도 시간을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하면서 보낸다고 해요.
0: 9개월이요?
1: 그렇죠. 그러면 100세 기준으로 보면 1년의 시간을 여성은 옷장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나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해져 있는 옷이 있으니까
0: 네네.
1: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보니까 그럼 그 시간들을 아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저로서는 뭐 글을 쓰는 또 이런 환경 관련한 일이었겠죠 그런 것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돼서 내가 이렇게 허투루 쓰는 시간이 되게 많았구나 라는 걸 좀 역으로 체감했던 것 같아요.
0: 배우자분은 어떠세요? 배우자분도 이제 배우신 건가요? 옷을 사지 않는 습관을 배우셨나요?
1: 아, 근데 원래 이제 좀 쇼핑을 안 하는 그런 무던한 아. 성격이어서 그렇지만 또 이제 저의 이제 패션이 아니라 그 웨딩 산업으로 주제가 넘어갔을 때는 네.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를 들어 저는 스몰 웨딩으로 하고 싶은데 초대할 손님이 많으면 그것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네. 마냥 환경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적당히 설득도 해봤다가 저도 또 당하기도 했다가 하면서 조율을 해갔지만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치를 이렇게 조금 슬금슬금 보면서
0: 평화를 위해
1: 택배 주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환경운동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환경운동가라고 하면 사실은 뭔가 세상에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만들어간다라는 측면의 역할이 큰 것 같고 저는 사실 환경운동가라는 이 직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엄청 극단적으로
0: 맞아요. 투쟁!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1: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일상적인 언어로 하는 걸 좋아하는 환경운동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도 옷이 안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굉장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좋은 환경운동의 소재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게 꼭 어떤 막 엄청 진취적이고 막 절대적으로 막 비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이것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에 발을 들이면 조금씩 그 시선이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친숙한 측면으로 다가가는 환경운동가인 것 같아요.
0: 기후위기 이야기, 그러니까 환경운동 이야기라고 하면 사실 자칫 무겁고 어렵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대중들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측면이 있으신가요?
1: 일단은 쇼핑하는 친구들을 예시로 들었을 때 지구 기온이 1.5도 오르니까 쇼핑하지 마.
0: 그러면 뭐라는 거야? 안 그래도 더워. 나도 더워. 예, 에어컨 앞으로 가.
1: 무조건 그럴 거잖아요.
0: 백화점 시원해.
1: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주말에 백화점을 가는 이유, 이제 특히 뭐 아이를 낳거나 했을 때 백화점을 가는 이유는 그곳이 편하고 그곳만큼 내가 쾌적하게 지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뭔가 못된 사람들, 뭔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걸 파악하고 왜 다른 곳에는 대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 대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뭐 옷을 꼭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눔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공간이 있다면 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새롭게 쇼핑하는 방식 또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충분히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하지만 저는 기업과 뭐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뭔가 죄책감 뭔가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긍정적이고 또 유효하게 설득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저의 환경운동 방식인 것 같아요.
0: 이런 환경운동 방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컨텐츠 에디터로 에디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컨텐츠 에디터 좀 낯설, 단어 자체가 낯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예를 들어 동네에서 하는 근거리 중고 거래가 환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왜냐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니까 이런 것을 그냥 마냥 어떤 기사로만 본다면 기후위기? 관심 없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여러분 혹시 요새 중고거래 많이 하세요? 하면서 이제 일상적인 언어로 좀 그리고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숨겨두는 역할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이게 꼭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인물을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브랜드 아니면 어떤 제도를 소개하는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잡지 보통 잡지 에디터, 매거진 에디터를 맞아요.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시는데

0: 정신 차려야지. 자, 5169님, 시간을 아끼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5281님, 저도 새 옷을 안 산 지 오래됐네요. 20대부터 입던 옷을 60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입어요. 7683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탄소중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되게 영감을 얻으셨어요. 덕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노래는 어떤... 노래 없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너무 이야기가 재밌어서 노래 없이 그냥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 사람들에게 뭐 기후위기나 환경 이야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천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1: 아, 이게 이제 제가 환경 운동가라는 무거운 직함을 갖게 된 저희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시셰퍼드 코리아라고 해양 환경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중에 여러 이제 분들 중에 저도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뭐 매체에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체험으로 한번 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나도 동해 바다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배워서 저도 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바다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쓰레기, 건져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쓰레기들이 바다 깊숙이에 정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서 건져 올리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또 이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왔는지 이제 지표로 또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폐어구들이 엉켜서 이제 그 안에 몇 년이나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그런 쓰레기를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0: 와. 뉴스나 통계로 보는 환경 문제랑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셔서 마주하는 현실이 많이 다르죠?
1: 그렇죠. 이게 이제 해양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정해두는 지침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조차 사실 그런 폐어구들,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에 경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넘어와 있는 실정이고 이제 바다 사막화라고 해서 그 생태계의 종이 되게 많이 바뀌고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정말 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이빙 경험이 짧은데 오래 한 다른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해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진대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0: 달라진다는 게 나쁜 쪽으로?
1: 그렇죠. 이제 산호초가 죽어있고 항상 보이던 종들이 보이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다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매해 여름마다 체감을 하고 있어서 이게 통계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보호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랑 봤을 때와 저희가 본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0: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청취자들이 오늘 우리 작가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듣고 단 한 가지 행동만 바꿔본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1: 저희가 이 질문 되게 고민했는데 제일 쉬운 거를 말씀드려야겠다.
0: 얼마나 쉬운 건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진짜 쉽습니다.
0: 네.
1: 오늘 나오는 식당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음식을 다 드시는 거예요.
0: 아, 남기지 않는 거.
1: 네. 사실 제가 패션 쓰레기, 바다 쓰레기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정말 많은데 저희가 이제 워낙 풍족한 사회에 살고
0: 맞아요.
1: 있다 보니 그 콩나물 하나 남기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남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걔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또 가잖아요, 어딘가.
0: 그렇죠, 그렇죠. 차로, 그 쓰레기 차로 가잖아요.
1: 그럼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먹어서 없애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다 드시면서 나 뿌듯함도 느끼고 남는 쓰레기도 없으면 또 사장님 입장에서도 되게 좋거든요.
0: 그쵸.
1: 비용도 안 들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드시고 아침 점심 저녁 3끼 드신다면 정말 큰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식사 남김없이 다 하시라 저는 사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다행이에요. 쉬운 거 막 못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전 실천할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드는데 음식물 전 잘 먹죠. 다 먹습니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주의보 공식 질문을 드릴까 싶은데요. 나에게 직업이란?
1: 저에게 직업이란 계속 같이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요새는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맞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라도 맞아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싶고 죽을

0: 때까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되게 많은 영감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직업주의보 사지 않는 선택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작가님과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도 한 번 더 지금 가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께 직업주의보 퀴즈 드렸는데요.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요?
0: 정답은 1번 제로웨이스트였습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소감 나눠주시고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
1: 아우,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저도 근데 이 뭐 출근길에 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재밌게 받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끝곡으로 신청곡 어떤 곡을 선택하시겠어요? 한 곡만?
0: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네. 이제 반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Seasons of Love라고 이 한 해가 52만 5,600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보낼 수 있을지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주님의 영광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8: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눈빛 소녀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죠. 그런데 시간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우리 가슴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을 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루고 포기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 미뤄뒀던 그 일을 다시 해보면요. 아, 그건 이미 그 나이에 그 시절에 해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해볼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미루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号。